0: 결정했어. 플래시벡터는 이제 나의 형이야. 난 형의 동생이고.
1: 내가 형이라고?
0: 당연하지. 내가 먼저 쓰러졌으니까.
1: 그래봤자 1초도 버텼을 뿐이다. 동생은 지금 그때처럼 이 싸움을 즐기고 있어. 그나 나에게로 라면 동생은 스타가디언 녀석과도 형제가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블루카, 비겁해. 점점 당당하게 싸우자고 해놓고선.
0: 난 아니야. 형, 바로 그거 뭐야?
1: 그게 아니야, 스파크 비트.
3: 너 무심결에 던져버리면 그런 게 아니라고.
1: 잠깐,
3: 너희 녀석, 형한테 그 눈빛 뭐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2: 블루카,
4: 캡처 윌리엄.
2: 스타갤러, 빨리.
5: 나중에 만나지. 나한테만 뛰어 데려라, 아가씨! 나는 물론 베루로 아가씨 앞에서 반칙 행위라니.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는 싸움은 무효다.
6: 3번. 아, 시장님.
7: 무슨 일이십니까?
8: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기사로 소란 피우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6: 그게 무슨... 네? 오늘 석간신문이요?
8: 어제 기자회견과 상호소동은 다 영화 홍보였던 모양이군요.
7: 잠깐만요! 여보세요? 시장님! 이봐!
9: 현직장님!
7: 뭐야!
9: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영화인 줄은 몰라서.
7: 영화 홍보라고?
10: 메탈 카드 보지 상어 회오리라니. 이런 가짜 광고를 내도 괜찮은 거야?
11: 이렇게라도 해야 어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2: 이 영화 개봉 안 하는 거 맞지?
11: 영화 제작이 도중에 중단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히든 카드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10: 어쩌지?
0: 형!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어? 대답 좀 해보라고!
5: 손님이다. 우리와 손을 잡고 싶은 모양이야.
13: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리고 싶은가? 그럼 내가 도와주지.
14: 메탈 브레스의 진정한 주인!
15: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우릴 돕는다고?
0: 이 녀석은 대체 또 뭔데?
15: 내 이름은 플레임노바. 너희에게 충고 하나 해주러 왔지.
13: 충고?
15: 너희가 언론을 통해 메탈 카드봇의 존재를 드러낸 건 알고 있다. 스타 가디언을 건드린 건 실수야. 너희가 한 번에 덤벼도 녀석에게 상대조차 될 수 없어.
0: 뭐라고?
15: 그게 무슨 뜻이지? 응? 스타 가디언은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갖고 있다.
13: 소년이 찾던 메탈 브레스 말이군.
15: 그래, 마키나 행성의 마더 컴퓨터 데우스 마키나가 준 천하무적의 힘 말이다. 그 힘이 있는 한 너희에게 승산은 없다고 봐야겠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0: 비겁한 녀석! 그런 힘을 숨겨놓고 뭐가 정정당당이야!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거지!
15: 플레임 노바라고 했나? 넌 누구지? 왜 우리에게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에 대해 알려주는 거야? 난 너희 같은 녀석들을 좋아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당당히 맞서는 저돌적인 녀석들 말이야. 스카이갤러, 널 모우타운까지 데려다줘. 데우스 마키나가 준 그 무적의 힘이라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0: 자, 그럼
16: 이 바보야!
0: 무슨 소란이죠?
16: 쥐엣! 빈건 녀석들의 아지트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야!
17: 주먹과 주먹을 맞대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지.
18: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란 뜻이지.
19: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 아니야? 그 히든카드 분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2: 그렇잖아! 플래시벡터가 끼어들었을 때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도 스카이갤럽이었고.
10: 플래시벡터도 동생을 빼앗기기 싫어서 끼어든 눈치였거든.
18: 그럼 준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아지트로 간 목적은 뭐였죠?
12: 뭐였더라?
19: 히든카드 옷들을 봉인시키기 위해서잖아!
16: 그리고 스카이갤럽에게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지!
10: 맞다! 그랬지?
12: 설마 진짜로 잊어버린 거야?
2: 쥐는 원래 그런 애니까.
12: 그래도 아지트의 위치는 알아냈잖아.

0: 모타운 남쪽 90km 대기된 해저 유전 기지야.
1: 어, 바다라면 내 앞마당이지. 내가 침몰시켜버리면 다 해결돼.
2: 그건 안 돼.
0: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1: 난 이쯤에서 이만 쉴래?
0: 글로버!
1: 네 바람이 이루어지게.
0: 어, 글로버!
1: 나듀!
3: 그냥 가게 둬도 괜찮을까?
0: 저 녀석이랑 얘기하면 왠지 내가 말려든단 말이지.
4: 그건 글로버가 준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0: 울림이라고?
4: 글로버는 바람 같은 녀석이거든. 대지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 준, 너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5: 블루크, 진짜이야.
6: 아주 감성이 석유처럼 넘쳐 흐르네, 블루.
7: 뭔 소리야?
4: 요즘 시집을 읽고 있어서.
5: 나도 그 책 읽어봤어.
8: 와 있었냐, 준? 마침 잘 됐네. 너한테 부탁이 있거든.
9: 안녕하세요.
0: 모나 선생님이랑 캔드?
9: 무슨 부탁이실까?
3: 솔직히 말할게. 네가 차고 있는 그 메탈 브레스 좀 빌려줄 수 없을까?
10: 아유, 더럽게.
5: 괜찮아?
3: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켄트 부모님은 꽃집을 하시는데 전에 어떤 메탈 카드봇 때문에 가게가 망가지셨다나 봐.
11: 얼른 와요. 가게를 오래 비우면 안 되잖아요.
12: 오늘따라 주문이 많네.
0: 다치시네요.
3: 다행히 상처 하나 없으신 모양이야. 하지만 최근에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되고 있잖아. 메탈 카드봇은 우주에서 온 침략자라고.
5: 아니야, 친구라고. 메탈 브레스만 있으면 메탈 카드봇은 친구라는 걸 엄마 아빠가 알아줄 것 같아서
3: 난감하네.
0: 이건 메탈 카드봇과의 우정의 증표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빌려줄 수는 없어.
13: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
0: 그게 뭔데?
13: 이걸로 메탈 카드봇은 네 명령대로 움직일 거야.
5: 진짜?
1: 야, 저 설마.
6: 종이로 만든 가짜잖아?
5: 레드 블리츠! 스포츠카로 변신!
6: 아니야, 뭐하냐?
1: 똥말이야, 너!
6: 변신해, 변신!
7: 붉은 선과 레드 블리츠, 변신!
5: 우와! 레드 블리츠, 주먹미사일 발사!
7: 일단 팔짱이 주세 좋다고.
6: 그래 빨간 폭풍차기가 좋겠다.
7: 뭐랄까
5: 시에로 전투기로 변신.
6: 하늘을 대표하자 시에로 변신.
0: 나중에 나 좀 보자.
14: 도로칸, 같이 켄튼의 부모님께 사과드리러 가자. 메탈 카드봇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잘 설명드려야지.
5: 머스하이드 변신.
13: 근데 쟤는 누구야? 저기 켄트 옆에
0: 아무도 없는데?
10: 이게 그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군.
1: 플래시백터.
0: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10: 비밀이다. 난 은밀한 게 좋거든.
3: 여기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14: 델스 모드를 쓴 거야. 블루캅.
1: 응. 켄트를 돌려줘.
10: 그리고 난 은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기도 하다.
6: 날라봤자 나한텐 안 되지.
7: 이게 뭐야? 어둠 중이겠어.
0: 그건 침이야. 저 침이 메탈 카드봇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어.
10: 이까짓까?
0: 제도씨!
4: 준, 어쩌지? 섣불리 행동했다간.
0: 응, 버스터 갤런 때처럼 손도 못 댈 거야.
6: 그 성가시게 됐는데?
10: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쉬울 줄이야.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 접수 완료.
0: 다들 텐트 빼!
5: 아저씨!
0: 블루캅, 어서 쫓아가자!
5: 응. 나도 같이 갈게!
0: 시에로! 히로로랑 같이 와줘!
6: 알았어.
1: 대체 무슨 소동이 벌어진 거죠?
3: 블레스트레이 씨! 저희 유치원 아이가 위험해요.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4: 이거 곤란하군요. 저는 봉인된 몸이라 명령 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3: 제발 부탁해.
0: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1: 할 수 없군요. 블레스트레인, 임시 오는 겁니다.

0: 나이를 펼쳐!
1: 스타가디언답고 끈질기긴. 그럼 안녕히.
2: 예, 페로로 뭔가 보여? 스텔스 모드인지 안 보여.
3: 보밍 매그넘을 사용하면 한 방에 간파할 수 있는데.
0: 준, 어떡할까?
2: 어? 시로, 페로로 플래시 벡터의 그림자를 찾아서 쫓아가.
4: 그림자?
3: 아, 좋은 생각이야. 모습은 감출 수 있어도 그림자는 감출 수 없지.
4: 저기야!
3: 어쩌지? 무기를 쓰기에 캐치가 너무 위험해.
4: 그럼 방법은 가능하다.
3: 페로로!
4: 자!
0: 뭐야!
4: 캐치! 같은 데는
3: 없어. 할 거면 미리 말 좀 해.
2: 페로로!
3: 하여간 누가 마카라우선 아니랄까 봐.
2: 이런, 방심했어.
1: 어째서 마키나 시험 조각을 늘 같은 지구 꼬마가 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술래잡기는 여기까지다.
4: 무카라의 창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1: 자,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어서.
2: 이 소리는.
5: 다음 도착지는 플래시 벡터. 플래시 벡터 역입니다.
6: 블레스트레인 정시 도착.
2: 블레스트레인! 저 녀석이 던지는 이상한 침을 조심해야 해.
6: 걱정 마십시오. 일단 선로에서 물러나 주세요.
2: 얘들아, 어서 피하자.
6: 소용없습니다. 그 침은 메탈 카드봇에게 안 좋은 전류를 흘려 마비시키는 침이죠. 저도 쟁이 맞지 않는 철로를 달리다 폭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데드님과 테오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떤 전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됐죠. 그건 당신의 침의 전류도 마찬가지. 이제 저는 어디든 달릴 수 있습니다.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 좋아, 합체해 블랙트레인.
6: 알겠습니다.
1: 덩치만 키워서 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6: 그럼 당신도 속도를 늦추시죠.
2: 잘했어. 블레스트레인 제너. 블레스트레인 크로스오버 스톰.
6: 크로스오버 스톰.
2: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7: 파킹 해봐!
2: 스토크 비트?
8: 와라사 형!
1: 쓸데없는 짓을 잊고 있었다 동생아!
9: 승부가 난 결투를 방해해서 미안하군.
2: 스카이갤럭!
9: 플래시벡터를 떠나보내기에 아직 이르다.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여, 그대는 우리 모두를 그 팔찌에 가둘 때까지 싸울 것인가?
2: 가두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그걸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9: 그대는 그대의 싸움을 계속해라. 우린 우리의 싸움을 계속할 테니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다음 결투를 기대하지.
4: 스카이갤럭!
9: 페루로 아가씨?
4: 기간트렉스는 어딨지?
9: 곧 알게 될 것이다.
7: 내일은 내가 찾아갈 테니 각오해라!
9: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스파크비트.
7: 아, 왜?
1: 좀 조용히 하자, 스파크비트.

0: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와.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쉽게 무서운 거
8: 이제 써내도
9: 해.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한알에.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여기는 버크. 척박한 북쪽으로 12일을 오면 얼어 죽을 듯이 추운 섬이 나와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장이죠. 제 고향, 한마디로 요새예요. 대대로 7세대가 살고 있는 땅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낚시하고 사냥하고 멋진 석양을 감상하며 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해충. 어디나 다 있잖아요. 쥐나 모기 같은 거요. 이곳엔 드래곤이 있죠. 대부분은 떠났어요. 우리만 빼고 우리 바이킹은 무대포 황소고집을 자랑하거든요. 제 이름은 히컵. 딸꾹질이란 뜻인데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야 나쁜 괴물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바이킹의 엣지만으로는 힘들다나요?
1: 야! 아니야!
2: 놈들을 포위해서 양을 꾸여!
1: 돌아다니지 마!
3: 집에 들어가 있지 못해!
1: 히컵!
2: 아니 얘가 여길 도대체 왜...
1: 여긴 왜 나왔어? 어서 들어가!
0: 이분은 자이언트 스토이크, 우리 족장님이죠. 소문에 의하면 아기였을 때 드래곤 머리를 낚아채 한 번에 뽑아버렸대요. 그걸 믿냐고요? 당연히 믿죠.
1: 오늘의 상대
2: 크론클, 네더드, 토이스, 몬스터스 나이트메어도 있대요.
1: 야간 분노는 봤나?
2: 못 봤습니다.
1: 됐어.
4: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네. 벌써 세상 뜬 줄 알았지.
5: 누구, 저요?
0: 아이, 왜 이러세요? 전 완전 근육질이라 씹히지도 않아요. 집까지 것들이 어떻게 절 감당해요?
4: 글쎄, 이 수시계로 나왔을라나?
0: 손을 바꿔가며 뭐든지 해내는 까칠한 이분은 고부 아저씨. 제가 어릴 때부터 조수로 일했어요. 완전 어릴 때부터.
1: 아래쪽을 방어해야겠다. 구석기로 방정을 시도하도록 하라.
2: 하지!
0: 보세요, 오래된 마을에 하루가 멀다고 새 집이 들어서요.
1: 봤어!
0: 쟤는 피쉬레그, 그 앞은 스노트, 쌍둥이 러프넛이랑 터프넛, 그리고 아스트리드. 쟤네들 일은 훨씬 폼나죠.
5: 아저씨 보내주세요. 네? 실적 좀 올리자고요.
4: 실적이야 많이 올렸잖아. 나쁜 거라 문제지만.
5: 딱 2분만요. 용을 죽여야 제 구린 인생 쫙쫙 펴지고 연애도 하고 그러죠.
4: 망치를 들 수 있나? 도끼를 휘두르나? 이거라도 던지면 또 몰라.
5: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딱 제 스타일이에요.
4: 맞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뜯어 말리는 거다.
5: 조준을 잘 만나면.
4: 아니야, 히컵. 진짜 네가 밖에 나가서 드래곤을 때려잡으려면 싹 뜯어 고쳐야 돼. 이걸
5: 지금 절 바꾸라는 말인가요?
4: 그래, 그 말이다. 전체적으로 싹 바꿔. 그래.
5: 아, 아저씨, 그거 위험한 발언인 거 아세요? 제 속에 이글거리는 바이킹의 열정을 가두라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4: 이라 그러겄다. 칼이나 가로라 부탁.
0: 언젠간 저도 싸울 거예요. 드래곤 죽이는 일을 여기선 최고로 쳐주거든요. 네더의 머리 하나면 주위를 끌 수 있을 거예요. 크롱크는 포악하니까 한 놈만 잡아도 여친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요. 트윈스? 특이하죠. 머리 두 개, 파워도 곱빼기.
2: 양쪽으로 갑니다!
1: 저지대 화력을 집중시켜라!
2: 서둘러! 발사!
0: 아니면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도 있죠. 최고의 바이킹만 잡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스스로 분신하는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지만.
1: 제장진! 내가 선배하겠다.
0: 그 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녀석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은
2: 야간 분노다!
0: 양을 훔쳐가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백발백중이래요. 야간 분노를 죽인 바이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여야 돼요.
4: 나가 떠오바 히컵. 아들들이 나를 불러. 옥장 바로 나 거기서 나가면 알지? 아싸!
2: 않을까? 어떤 분이 그저
5: 들어가? 네, 알아요.
3: 어,
5: 들어가요.
4: 위험하다. 다들 조심해. 아직 기운이 철철 넘치니까.
5: 좋았어.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0: 뭐야? 와, 내가 맞췄다! 누구 떨어지는 거 보신 분?
1: 아니, 너 빼고.
2: 절대로 놓치면 안 돼!
3: 알겠습니다!

0: 너는 안 나올걸.
1: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야간 분노를 맞췄어요. 어, 과거의 실수는 제발 잊어주세요, 아빠. 제가 진짜 맞췄단 말이에요. 다들 바쁘실 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레이븐 포인트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거기 가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 그만! 제발!
0: 그만해. 항상 밖으로 네가 나오기만 하면 쑥대밭이 된다. 넌 애비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부족 사람 전부를 난 먹여 살려야 돼.
1: 솔직히 말해서 다들 좀 덜 먹어도 되지 않나요?
0: 농담할 기분 아니다, 히컵. 나오지 말라는데 너 왜 자꾸 나오는 거냐?
1: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드래곤을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죽이고 싶어져서 그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아빠.
0: 그래, 좋기도 하겠다. 하지만 그런 길로 본 놈은 네 안에 없어. 집에 들어가 있어라.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난 정리 좀 하고 가겠다.
3: 완전 대박이다.
4: 넌 정말 쑥대밥 만드는 데 선수야. 좀 짱이다.
1: 고마워. 나름 노력했어, 그럼. 진짜 맞췄단 말이에요.
5: 그랬겠지.
1: 제 말을 안 들으세요.
5: 부전사전이네.
1: 어쩌다 들으시면 계란 빠진 계란빵 먹는 사람처럼 실망스럽게 째려보신다니까요.
6: 이리 와봐, 지배인.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내온 것 같은데. 주문한 건 엑스라지 덩치의 튼튼한 무쇠팔, 초콜릿 복근의 빵빵한 가빠야. 근데 뭐야, 나온 건 갈비씨 앞골이잖아.
5: 히컵, 뭔가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네 겉모습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못마땅한 거지.
1: 집어줘서 고맙네요.
5: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라버는 쳐다보지 말란 말이다.
1: 저도 진짜 바이킹이 되고 싶어요.
0: 드래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 놈들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 둥지를 찾아서 파괴해야만 이 전쟁은 끝난다. 놈들이 떠날 테니까 얼음이 얼기 전에 한번 더 가보자.
7: 전에 떠난 배도 안 왔지 않습니까?
0: 우린 바이킹이야. 그런 건 직업상 감수해야지. 누가 가겠나?
7: 너무 위험합니다.
0: 그럼 좋다. 비컵을 맡으면 남게 해주마.
8: 할게요, 족장님.
0: 진작이래야지.
8: 방수 챙겨야겠군.
0: 아니, 자넨 남아서 애들 훈련 좀 맡아줘.
8: 아이, 그러죠. 하긴 뭐 제가 바쁠 때는 히컵이 다 알아서 하니까. 새로기고 칼날도 갈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이제 하살해도 될 정도예요.
0: 그 녀석을 어쩌면 좋지.
8: 훈련 한번 시켜봐요.
0: 농담 아니에요.
8: 저도 아니에요.
0: 드래곤이 우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거.
8: 그건 모르는 일이죠.
0: 오너마나 뻔해.
8: 모른다니까요.
0: 아니, 걘 내가 잘 알아.
8: 모른다니까요.
0: 오버. 자네도 알잖아. 기어다닐 때부터 히컵은 좀 달랐어.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집중력이 참새만도 못했어. 낚실 데려갔더니 뭘 찾았게? 트롤 괴물.
8: 그거 진짜 있어요? 응? 양말을 훔쳐가죠. 그것도 왼쪽만. 미스터리야.
0: 내가 어릴 때는
4: 또 시작이다.
0: 머리로 바위를 내리치라는 아버지 말을 듣고 진짜 쳤어. 미친 짓 같았지만 원망하진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게?
8: 혹이 났겠죠.
0: 그 바위가 둘로 갈라졌어. 바이킹의 능력을 알려주신 거야, 고보. 바이킹은 산을 모두 무너뜨리고 숲을 밀어내고 바다를 잠재워. 그 어릴 때에도 난 내가 누구고 뭐가 될지를 알았어. 히컵은 그런 게 안 보여.
8: 어쩔 수 없어요, 족장님. 녀석을 훈련시키는 수밖에. 물론 싹수가 노랗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녀석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난 어쩜 재수까지 없냐. 남들은 칼이나 컵을 잃어버리는데 난 어떻게 된 게 드래곤을 통째로 잃어버리냐고. 아우!

오와, 내가 해냈다. 오, 내가 해냈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아싸, 내가 이 엄청난 놈을 떨어뜨렸어.

이제 널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네 심장을 도려내서 앞밖에 바칠 거야. 난 바이킹이야. 난 바이킹이라고!

0: 리코.
1: 아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
0: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히코.
1: 드래곤이랑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0: 해라. 네? 먼저 말.
1: 아니요. 아빠 먼저요.
0: 알았다. 소원을 들어주마. 드래곤 훈련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1: 이런 먼저 말할 걸.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빠, 우리 마을에 널린 게 드래곤 잡는 바이킹이에요. 근데 좀 모자란 게 빵 만드는 바이킹 아님 집을 수리하는 바이킹이죠.
0: 이게 필요할 거다.
1: 아빠, 저 드래곤이랑 싸우기 싫어요.
0: 무슨 소리? 싸우고 싶다며?
1: 처음부터? 아빠, 전 드래곤을 못 죽여요.
0: 하지만 곧 죽이게 될 거야.
1: 아니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못 죽여요.
0: 내가 됐다, 이거.
1: 제 말 안 들리세요?
0: 제발, 진지하게 받아들여. 네가 이걸 든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걷고 우리처럼 말해야 돼. 생각도 우리처럼.

0: 더 이상은 안 돼.
1: 지금 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약속해.
1: 우리 부자 간의 대화는 너무 일방적이네요.
0: 약속해.
1: 약속.
0: 좋아. 열심히 해라. 곧 돌아오마. 아마도.
1: 전 살아있을게요. 어쩌면.
2: 외국 훈련을 시작한다!
3: 진짜 시작이네.

0: 진하게 한번 대이면 좋겠다.
1: 난 발톱 자국 새기고 싶어. 어깨 아니면 등 쪽에.
2: 그래, 근사한 흉터 하나 건지면 좋지.
3: 우린 바이킹이니까. 아픈 거? 나도 좋아.
4: 아, 뭐야, 쟨 왜 왔어?
5: 자, 시작해볼까. 최고의 훈련생 한 명만 드래곤을 폼나게 죽일 기회를 갖는다. 그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6: 야간 분노를 죽인 히캅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5: 걱정 마라. 넌 말라깨기의 약골이야. 놈들은 너를 무시할 거다. 병들거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바이킹틱한 저 녀석들을 쫓을 거야. 바로 저 문 뒤에 너희들이 장차 싸워야 할 각종 드래곤이 살고 있다. 살벌이 내다.
7: 18 방어 16.
5: 그리고 지퍼 2.
7: 잠복 11에 곱하기 2.
5: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
7: 지수 15.
5: 그리고 테러블
7: 공격팔 독성 12.
5: 어참 그만 좀 해. 마지막으로 요 그렁클
7: 터킴 지수 8.
6: 와와 잠깐 몰페오의 사우죠.
5: 더 뭐래도 실전 경험이 최고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남기. 불꽃을 맞으면 너희 죽어. 자, 지금 니들에게 필요한 건 뭐?
8: 의사요?
9: 오이성의 스피드?
10: 방패!
5: 방패, 잡아! 드래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는 방패다. 칼이냐, 방패냐, 선택권이 하나라면 방패를 불러!
8: 내가 먼저 잡았어?
10: 널리게 방패야!
8: 저거 꽃무늬에 딱 어울려!
10: 이른, 너도 해골바가지 좋거든.
5: 펌프러, 러프러, 둘 다 아웃! 네? 그 방패는 방어용이 아니다! 그들이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그리고는 불꽃을 무한정 쏠 수 없다! 롱프는 몇 발이 끝일까?
8: 다섯 발! 여섯 발!
5: 여섯 발 잡다! 한 발씩 돌아간다! 미실레가 아웃! 네가 어서 나와!
6: 어쨌든 난 지하실로 갈 거니까 몸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 와. 너 운동 좋아하잖아.
5: 너프 너도 아웃.
3: 다음은 너 아니면 나다. 그치?
10: 아니 그냥 너야.
5: 마지막 한 발이다. 히컵. 여섯 발 끝이다. 자 그만 네 방으로 가. 이 뚝배기 소시지야. 내 잘하면 되니까 실망 말거라. 잊지 마라. 모든 드래곤은 언제나 언제나 목숨을 노린다.
11: 날 왜 살려줬을까?

0: 자, 아스트리드는 오늘 뭐가 문제였지?
1: 문제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미끄러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2: 그래, 진하더라.
3: 아니야, 아주 훌륭했어. 넌 최고였다고.
0: 좀 배워라. 반성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히컵의 문제는?
2: 훈련받은 거?
3: 아직 살아있는 거요.
1: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찾았어요.
0: 고맙구나, 아스트리드.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딱 하나라다. 드래곤 지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오늘 전쟁은 없다. 공부나 해.
4: 뭐? 이걸 읽으라고?
2: 우리가 무슨 학생이야?
3: 뭐하러 책을 읽어? 그냥 무식하게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4: 어, 난 일곱 번이나 읽었거든. 워터드래곤은 사람을 굴해 훌훌 끓는 물을 뿌려. 또 어떤 녀석은 며칠 동안
5: 그래. 강한... 폭풍우급과 공포급, 미스터리급이 있다. 썬더드롭. 은둔형 드래곤으로 바다 동굴이나 깊은 웅덩이에 산다. 깜짝 놀랄 때 내는 고유한 소리를 이용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즉시 죽일 것. 팀버잭. 거대한 드래곤으로 날개가 매우 예리해 통나무를 단번에 자를 수 있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즉시 죽일 것. 스칼 드론. 상대에게 펄펄 끓는 물을 뿌린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어! 체인지 윙. 어린 새끼도 강력한 독을 뿌림으로 즉시 죽일 것. 크롱클, 트윈스, 스크릿, 본네퍼, 위스퍼, 데스. 상대를 태우고 땅에다 묻고 목을 조르고 겉과 속을 완전히 뒤집고 지극히 위험하다. 지극히 위험하다. 즉시 죽일 것. 즉시 죽일 것. 즉시 죽일 것. 야간 분노. 속도 미확인. 크기 미확인. 번개와 죽음. 어둠이 낳은 저주받은 자식으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 것. 살고 싶으면 숨어서 들키지 않길 기도할 것.

0: 놈들의 냄새가 난다. 이 주위야. 계속 가라. 들어간다.
1: 왼쪽으로 돌려. 내일

0: 아저씨, 지침서를 봤는데 야간 분노에 관한 자료가 없던데요? 혹시 뭐 다른 책이나 부록이 있나요? 아님 야간 분노 전단지라도...
1: 우와! 정신 차려, 니컵! 강하고만 있을 거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면 공격이다! 애들은 날쌔고 아주 빠르다! 살고 싶으면 더 날쌔고 빨라야 돼!
0: 전 아저씨 교육철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1: 사각지대를 찾아봐라! 모든 테레고란테 있어! 찾아서 수분 다운 공격한다!
2: 어우! 너 또 안 씻은 거야?
3: 냄새나면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보든지!
2: 자꾸 까불면 혼나!
1: 사각지대 오케이! 그렇지만 소리 듣는다!
0: 아저씨! 근데 야간 분노를 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1: 그놈을 잡기 전에 다들 죽었으니까! 야! 들어가지 못해!
0: 알아요! 할게요! 아 근데 궁금해서...

0: 조심해 페이퍼에 맡겨.
1: 햇빛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스트리드.
0: 방법이 없었어. 해를 가니까 그래 다리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
2: 좀 밤에 나.

0: 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1: 히커!
2: 히커!
3: 오, 전장에서 핀 사랑이네.
0: 제 콧대 높거든.
1: 내가 이러지 말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4: 좋아, 스트리드.
5: 너한테는 지금 이게 장난 같아 보이냐? 부모님 전쟁은 곧 우리 전쟁이란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빨이 없네? 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 믿었지. 아니. 물고기 이제 없어.

No.

0: 한번 비틀더니 내 발을 물어뜯어서 통째로 삼켜버렸어. 그래서 얼굴을 똑똑히 보았지. 맛있었나 봐. 소문이 퍼졌는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녀석이 내 다리를 먹더구나.
1: 와우. 내 손이 드래곤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묘해요. 초능력으로 손을 조종할 수 있다면 심장을 꼬집고 쥐어뜯어서 놈을 죽일 수 있을 테니까.
2: 아저씨, 저 지금 진짜 화났어요. 놈들한테 먹힌 손이랑 다리 복수해드릴게요. 만나는 드래곤마다 다리를 잘라버릴 거라고요. 내 얼굴로.
0: 아니, 다리 말고 날개나 꼬리를 잘라야지. 날지 못하면 도망 못 가거든. 날지 못하는 드래곤은 죽었다고 봐도 돼.
3: 자자, 난 자야겠다. 니들도 어서 자라. 내일도 만만치 않아.
0: 천천히. 하지만 언젠간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만나게 될 거다. 과연 누가 그놈을 죽이게 될까?
1: 당연히 저죠. 제 운명이에요. 뭐야?
4: 엄마한테 허락받고 문신한 거야?
1: 문신은 무슨 점이라고?
5: 난 널 엄마 뱃속에서부터 봤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1: 있었어. 네가 지금껏 왼쪽에서 날 못 본 거야.

내가 네 아침 가져왔어. 너 배고프지? 됐다. 비린내 지독하네. 부드러운 연어랑 물 좋은 신선한 대구하고 훈제 뱀장어도 있어. 아니. 이제 됐지? 그래, 나도 뱀장어는 안 좋아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지, 열심히 먹기만 해. 난 상관하지 마. 그냥 네 반쪽 꼬리한테 볼 일이 좀 있는 거니까 말야. 아픈 거 아니야. 됐다. 그럴듯한데? 역시 내 실력은.

0: 오늘의 주제는 팀워크다. 드래곤은 머리가 젖으면 불꽃을 뿜을 수 없어. 지퍼 트윈스는 특히 아주 교활한. 한 녀석이 가스를 마시고 또 한 녀석이 불꽃을 뿜거든. 잘 봐야 돼. 누가 마시고 누가 뿜는지.
1: 날카로운 폭령이 벌어져 예비 소화액이 주입된다. 잠복 공격이 강하고 상대를 짓누르고.
2: 제발 가만할 수 없어.
3: 둘 중 하나라도 머리통이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저기다! 아!
4: 뭐야! 우리다 이 멍청아!
5: 엉덩이가 왕커서 드래곤인 줄 알았잖아.
1: 나름대로 괜찮아. 뭐
3: 드래곤 같은 몸. 아! 아!
4: 아! 아!
6: 나 다쳤어! 진짜 무지하게 아파!
1: 우리 생존율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네.
6: 스크비야 히컵! 야.
5: 어, 뭐니? 위로!
7: 똑같은 말 자꾸 또 하게 하지 마라. 그래, 그래야지.
5: 위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 어때요? 다 된 거죠? 훈련은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네, 그럼 내일 봬요!

0: 내 눈썹 커지는 거 난 처음 봤어.
1: 아, 이런 훈련장에 도끼를 두고 왔네. 너희들 먼저 가. 난 뒤따라갈게.

0: 시방울 만한 게. 아, 때려줘! 아우, 나 다쳤어! 무지하게 아파!
1: 와우, 쟤가 너보다 낫다야.

0: 아스트리드 안녕. 안녕 아스트리드. 안녕 아스트리드. 안녕 아스트리드.
1: 난 남의 일에 관심 없는데 넌 요즘 수상해. 그것도 많이.

0: 어때요? 적어도 둥지는 찾았겠죠?
1: 접근도 못했어.
0: 이런, 형사났네.
1: 자네 일은 나보다 성공적이었나?
0: 아, 글쎄요. 골칫석이들 아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
2: 정말 축하드려요, 족장님. 이제 마음이 푹 놓여요.
3: 새 기분 새 뜻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4: 바보는 이제 안녕입니다. 아들 파티를 연다고 난리예요.
1: 벌써 갔어?
0: 예. 매일 오후면 사라져요.
4: 누굴 탓해요? 원래 스타들은 살기 힘들잖아요. 산책 한번 나가도 팬들이 몰려드니 숨어서 다니는 수밖에.
1: 히컵이?
4: 그런 물컵일까? 지금 고놈이 날개를 달았어요.
5: 자, 두슬리스. 이번엔 안정모드로 비행하는 거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위치 번호 3, 아니 4.

3. 내 쪽으로! 아우!

난 됐어. 많이 먹어.

0: 우리가 지금까지 드래곤을 오해했어. 아빠, 오셨군요.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신데.
1: 안다. 널 보러 온 거야.
0: 절요?
1: 비밀이 있다는 거 안다.
0: 제가요?
1: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0: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 우리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0: 네?
1: 고로, 어서 말해봐라. 드래곤에 대해서 말이야.
0: 이런. 아빠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지. 정말 화난 거 아니죠?
1: 내가? 난 이날을 기다렸어.
0: 아, 정말이요?
1: 그렇다니까 아들.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있으면 매도의 심장을 꺼낼 거 아니냐. 그런 굴머리를 창에 꽂아 높이 매달자. 정말 기분 좋구나.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동안 우리 바이킹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너였잖니. 어딘 심하셨어요. 포기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괘씸한 놈. 아, 훈련장에서 꽤 잘한다면서. 이제야 우리 얘기가 좀 통하겠구나. 왜?
2: 이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나중에 훈련할 때 수고해라.
0: 와, 고마워요.
2: 네 엄마가 하시면 좋아하실 거다. 그건 엄마 흉갑 한쪽이야. 나머진 이거 네 엄마를 느낄 수 있지. 당당하겠어. 그래도 된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0: 네, 그게. 이제 자러 가봐야
2: 그래?
0: 될 것 같아요.
2: 그래, 자거라. 즐거웠다.
0: 네, 나중에 집에서 봬요. 즐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2: 정말, 나도 즐거웠어.
0: 멋진.
2: 마음에 들 거야.
0: 가슴 모자도요.
2: 모자가. 그럼, 잘 자라.

0: 옆에서 얼쩡대지 마. 이번엔 내가 잡아.
1: 그래, 제발 좀 잡아라.
0: 이번에는 내가 잡아. 야! 안돼! 이 천하의 재수없는 널!
2: 잠깐!
1: 그럼 갈게.
2: 아이고, 어딜 가시게.
1: 제가 좀 늦어서.
0: 뭘 하러 갔는데 늦어. 어서 말해.
2: 다들 조용해라. 우승자를 발표한다.
1: 기대되네요. 이제는 정말 망했다. 망한 거야. 빨리 짐 싸자. 아무래도 너랑 멀리 놀러 가야 되겠다. 영원히. 아, 진짜.
3: 아, 뭐야?
1: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실력이란 건 갑자기 늘지 않아. 더더군다나, 넌. 말하시지. 쪽집게 과일 같은 거 받아?
1: 쪽집게? 아니
0: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1: 그래,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지. 하지만 그런 건 없고. 그래 말할게. 그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뭘 만드는 중이야. 전투복. 자, 이제 알았지?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빨리 가자. 벽살 잡아. 안 가고 뭐해.
4: 아우, 너 진짜 왜 이래.
0: 이건 거짓말한 벌. 이건

0: 여러 가지 버려.
1: 어, 이런.
0: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1: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얜 내 친구야. 얘 놀랬잖아.
0: 나 때문에 얘가? 얘가 누군데?
1: 아스트리드, 투슬리스. 투슬리스, 아스트리드. 아싸벼, 망했다.
2: 야야야야야,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적어도 설명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
0: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2: 말 안 할게. 그냥 보여주고 싶어. 부탁해, 아스트리드.

0: 빨리 내려줘.
1: 두슬리스, 내려가. 부드럽게. 봤지? 무서울 거 하나 없잖아. 두슬리스! 왜 갑자기 신풍이야? 이놈 나빠! 원래 이렇게 터프한 애가 아닌데 또야? 두슬리스 왜 이래? 점수 따야 한단 말이야! 어쭈 이젠 돌기까지?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0: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발 나 좀 내려줘!

0: 그래, 인정 인정. 이거 완전 멋지다. 정말 근사해. 얘도 그렇고. 이제 어쩔 거야? 히카오,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내일이잖아. 통과하려면 드래곤을 죽여야 돼.
1: 어, 말도 꺼내지 마.
2: 아! 루슬리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도 몰라. 투슬리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다들 먹이를 하나씩 잡아가는 것 같은데?

0: 그 많은 먹이를 가져와 그냥 구멍으로 떨어뜨리다니.
1: 쟤들이 먹는 게 아니었어.

0: 실리스 여기서 나가자. 빨리.
1: 그래 그래 이제 좀 앞뒤가 맞네. 저건 거대한 벌집이야. 드래곤은 일벌, 놈은 여왕벌. 놈이 두 종하는 거야. 족장님께 가자.
0: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아마 투슬리스를 죽일 거야. 아스트리드,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1: 히컵, 드디어 우리가 드래곤 둥지를 찾았어. 우리 조상들이 이 섬에 살면서 찾아 헤매던 건데 그걸 비밀로 하겠다고? 겨우 애완용 드래곤 때문에? 너 제정신이야?
0: 그럼.
2: 이제 어떻게 할 건데?
0: 그냥 나한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2: 알았어. 이건 납치한 벌이야. 이건 기타 여러 가지.
0: 너 뭐 뭘 많이 쳐다봐?
3: 드디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 만약 여길 떠나기 전에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히컵이, 그러니까 아들놈이 약골에서 훈련생 1등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자를 돗대에 묶어서 내쳤을 거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건 진심이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여기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기쁜 건 바로 나니까. 오늘 내 아들이 바이킹이 된다. 오늘 히컵이 우리가 된다.
2: 드래곤 조심해, 히컵.
0: 내가 걱정하는 건 드래곤이 아니야.
2: 어떡할 건데?
0: 전쟁을 끝내야지. 내가 꼭 해야 돼. 아스트리드, 혹시 뭐가 잘못되면 투슬리스를 찾지 못하게 도와줘.
2: 알았어. 대신 잘못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4: 시간 됐다, 히컵. 가 밟아버려.

0: 괜찮아. 안심해라고. 난 바이킹이 아니야.
1: 대결을 멈추라.
0: 아니요, 다들 똑똑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죽일 필요가 없다고요.
1: 안 들려! 대결을 멈추라고! 저리 비켜라!

0: 슬슬 가, 도망가. 가, 가. 아빠, 얜 순환해요. 어, 안 돼.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해져. 슬슬 멈춰. 안 돼. 제발 해주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1: 드래곤 우리의 너를 역시 그랬었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0: 아빠,
1: 약속했었잖아.
0: 약속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땐 이미 일이 다 꼬여버렸어요.
1: 훈련장에서 보여줬던 건 속임수였냐? 거짓이네.
0: 제 탓이에요. 제가 진작 말하려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실컷 화내시고 벌 주세요. 하지만 제발 두슬리스는 해치지 마세요.
1: 무슨 소리야? 드래곤을 걱정하는 거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
0: 절 구하러 온 거예요. 걔는 아주 순해요.
1: 드래곤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다.
0: 우리가 죽인 건 수천 마리죠. 쟤들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살아남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지들이 먹이가 되니까요. 거기 그 섬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무슨 드래곤 같은 거.
1: 그 섬이라고? 너 둥지에 갔다 왔구나.
0: 그런 말 안 했는데.
1: 어떻게 찾은 거냐?
0: 아니요. 제가 아니라 드슬리스가요. 거긴 드래곤만 찾을 수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안 돼요. 제발 이상한 생각 마세요. 상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늘 보던 녀석이 아니에요. 아빠, 제발. 그 녀석은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빠, 안 돼요.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아들만 좀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1: 드래곤과 친구가 되다니. 넌 바이킹이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다. 출항을 준비하라!

곳을 올려라! 헤일헤이 미끄러 가겠다. 집으로 왔네, 악마야.

0: 엉망진창이네. 네 기분도 그렇지? 다 잃어버렸잖아. 네 아빠의, 사람들의, 친한 친구까지.
1: 정리 잘해줘서 고맙다. 숲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죽였어야 했는데 그게 모두한테 좋았을 거야.
0: 맞아, 우리라면 죽였겠지. 근데 왜 살렸어? 왜 그런 거야?
1: 몰라, 그냥 못 죽였어.
0: 그런 대답 말고.
1: 아니 왜 그걸 갑자기 꼬치꼬치 캐묻는데?
0: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하려고.
1: 돌겠네 진짜. 난 겁쟁이고 약골이었어. 그래서 놈을 안 죽인 거야.
0: 역시 안 죽인 거네.
1: 어쨌든 덕분에 난 300년 만에 최초로 드래곤을 안 죽인 바이킹이 됐어.
0: 탄 것도 최초고. 말해.
1: 나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니까 죽일 수 없었어. 녀석을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0: 지금도 많이 겁먹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 바보짓 좀 해야지.
0: 좋아. 근데 더 할 게 남았니?
1: 그럼 미친 짓이라도.
0: 그래, 그게 더 좋겠다.
2: 각자 위치 유지하고 대거리를 좁혀라.
3: 이쪽으로. 저기요, 총장님. 지나가다 들었는데 몇 명이, 그러니까 저기 그게 실은 몇 명이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한가 봐요. 아니, 저는 아니고 총장님이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몇 명이 저 빼고 궁금해해서요. 확실한 작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대체 뭘까요?
2: 둥지를 찾아서 공격한다.
3: 아, 그거군요. 쫓아내기라. 무대법, 바이킹 전법 간단하네요.
2: 내가 맡겠다.

0: 만에 하나 네가 먹히면 내가 그롱클한테 복수해줄게. 너한테 필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야. 바로 나.
1: 계획이 진짜 마음에 든다.
2: 넌 미쳤어. 딱 내 타입이야.
3: 근데 계획이 뭐야?

0: 안 돼.
1: 야, 왜 하필?
2: 걱정해. 괜찮아. 안 물어.
1: 야, 너 어디 가?
2: 드래곤 등에 타려면 뭔가 잡을 게 있어야겠지?
3: 여길 공격해 무너뜨리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4: 반스 버리겠네. 반스는 또 있으니까 됐어요.
3: 어떻게 결판이 나든 오늘로 끝난다.

0: 벌써 쪽이야? 우리가 이겼나?
1: 아직 안 끝났다. 전선을 유지하고 흩어지지 마라.

0: 아니야.
1: 다 내 잘못이야. 선원들을 반대쪽으로 대피시켜라.
0: 네.
1: 거부, 자네도 피해.
0: 전 남을게요. 족장이 먼저 대체 무슨 재미를 보실라고.
1: 사냥감을 던져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을 거야.
0: 두 명이면 더블로 늘겠지요.

0: 이야!
1: 와우! 러스톱! 길 조심해! 빨리 피시렉을!
2: 보세요! 드래그를 탔어요!
0: 드래그를 탔다고요? 우리가요!
1: 위로! 위로 올라갔다!
3: 무조건 지르고 보는 저분의 보자우신!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1: 피시렉 쭉 훑어봐!
4: 알았어! 완전 무장한 머리! 뿌리를 휘둘러 치고 빠진다! 양쪽 모두 위험함! 눈은 작고, 구멍은 둘 다 크며, 청각도 후각에 의존한다!
1: 좋아! 스노트 레그! 놈의 사각지대에 숨어, 시끄럽게 해서 정신을 빼놔! 럽, 턱! 몇 발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성질을 건드려!
5: 그거야 내 특기지!
4: 너 언제부터 성질 건드리긴 내 특기야!
1: 각자 자기가 할 일 알겠지! 끝나는 대로 빨리 올게!

0: 근데 얘는 사각지대가 없는데? 정답! 가서 애들을 도와줘. 가서 잠깐만, 잠깐만!
1: 정신없나봐!
0: 그래! 잘하고 있어!
2: 괜찮아.
1: 수도 지잡기의 투수.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윙크를.

0: 알았어, 친구.
1: 히컵! 미안하다. 여러 가지로.
0: 네, 저도요.
1: 저놈과 싸울 필요 없어.
0: 우린 바이킹이에요. 직업상 감수해야죠.
1: 자랑스럽다. 널 아들로 뒀어.
0: 고마워요, 아빠.
2: 잡은 거지?

도와주실 수 있을 숨바꼭질하자 전속력으로

좀만 더 버텨봐. 기다려, 투슬리스. 지금이야.

오, 아들아. 내 잘못이야.

0: 정말 미안하구나. 희가 아직 살아있어.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고맙다. 내 아들을 구해줬어.
1: 다는 아니고 98%요.

안녕 드슬리스. 에이, 나도 너 보니까 좋다. 아우 아파. 여기는 우리 집?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빠가 아셔? 알았어. 드슬리스, 안 돼, 드슬리스, 하지 마.

0: 아니.
1: 됐어. 고마워, 친구.

0: 주슬리스, 나오지 마.
1: 얘들아, 준비됐지? 막장 쓰고 출발!
0: 뭐야? 역시 난 죽었어.
2: 아니, 죽을 뻔하긴 했지. 자, 소감이 어떠냐? 이제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다.
0: 지금 절 말씀하신 거예요?
3: 근데 98% 정도 내 작품이 있으니까 특별히 힙합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냐?
0: 좀 더 손을 봐야겠어요.
4: 이건 날 겁 좀 버려.
0: 왜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맞춰야지 뭐.
3: 고생 많았다.
1: 얘가 못 넣어! 엎드려!
0: 준비됐어? 여기는 버크. 1년에 9달 눈이 오고 3달은 우박이 내려요. 여기서 자라는 건 아주 질기고 지독해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애완동물. 어디나 다 있잖아요. 말이나 앵무새 같은 거요. 이곳에 드래곤이 있죠.

0: 수압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0: 반쥐 스퀵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요 살려
3: 다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2: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4: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5: 내게 맡겨
4: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다요의 새로운 시리즈
6: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7: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8: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7: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8: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9: 영혼 좀 담아줄래?
10: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8: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11: 아닐 수도 있어
10: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2: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3: 의자가 둥글둥글해
8: 이거 신기한데?
13: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질! 뿅뿅! 파질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Have you seen your family, little frog? Don't worry. The

0: 가족이란 소중하죠.
1: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2: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3: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2: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죠.
4: 이쁘긴 뭐.
5: 좋겠다.
1: 사랑해.
6: 여러분들 사랑해.
7: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2: 아, 박차져야 되나?
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2: 이게 너무 예뻐.

0: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1: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2: 봐봐.
0: 어딨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0: 에이, 우리 청소 이모야.
4: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5: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6: 왜 교차 검증했나?
5: 네?
4: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6: 이거 기밀 아닌가?
5: 맞습니다.
4: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7: 이거 자네가 썼나?
5: AI가 썼습니다.
6: 그럼 출처를 써야지.
4: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6: 아, 이게 뭐야?
4: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6: 점심 뭐 먹을까?
4: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6: 아, 안 돼!
4: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6: 자네인가?
8: 아니에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4: 오래오래 건강하게.
3: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0: 삼국지인이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1: 장비에 돌릴 때가 나타나면서 하우랑이 바로 그 자리에서
2: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향하여 서북으로 펄펄
0: 사라지고 마는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비로에 서게 될 겁니다. 과연 조조와 맞붙어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하느냐 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가 바로 주요일입니다.
3: 밀고 오는 조조군을 막아낼 영웅 강동의 최고 명장 주유.
0: 주유는 그 뛰어난 능력과 잘생긴 외모 외에도
3: 소설 덕분에 유명해졌지만 소설 때문에 잘못 알려진 주유의 인간적인 모습.
0: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적벽대전이 이교 자무 때문에 시작된 걸로 나와요.
3: 적벽대전을 진두지휘한 영웅 주유를 만나러 지금 떠납니다.

0: 중국 역사에서 항상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었던 중원. 중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주유의 고향 안후이성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강이 지나고 산지와 평야가 두루마는 안후이성. 삼국시대의 접전 지역이었습니다.
1: 안후이성은요, 삼국시대에는 남쪽으로는 오나라, 북쪽으로는 위나라, 딱 그 중간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충돌이 많이 벌어지고 접전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안후이성은 산수가 아주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유명한 3대 명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산, 그리고 지호화산, 세 번째가 텐주산입니다. 이 텐주산은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경관이 화려하기로,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여기서 시를 읊었던.
0: 나라를 구할 영웅은 산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 했습니다. 기이한 바위산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텐주산. 그 전기를 받고 태어난 영웅을 만나기 전에 저도 산의 기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중국 산들이요, 우리 바로 뒤인 저 우리 집 뒷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 하나가 보통 크기가 보통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더 큰 산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스케일 하나는 커요.
0: 버스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40분. 바깥 풍경 구경에 시간은 금방입니다. 공기부터 보이는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1: 그냥 트레킹 스타트하는 장소까지만 데려다 줬는데 벌써 경관이 수려합니다. 장관이에요.

0: 규모가 큰 중국의 산들은 보통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 위 정류장까지 15분만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요.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을 더하는 안봉우리들. 인간이 사는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근데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거리가 한참 멉니다.
1: 계단. 어, 계단.
0: 버스와 케이블카만 한 시간을 탔는데 이렇게 두 시간을 더 올라가야 한답니다. 산에 오르며 산넘고 물 건너 전쟁이 났었던 군사들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1: 옛날 사서나 소설을 읽으면요, 제가 불만인 게 하나 있어요. 전부 한 줄이에요. 병사들을 강 건너에 매복시켰다. 병사들을 산등성이 넘어 매복을 시켰다. 그리고는 기습을 하게 했다. 병사들이 산등성이를 하나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지금 이렇게 산 하나 오르는데도 이런데 그 당시 이런 좋은 길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올라가다가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줄로 다 적어놨어요.
2: 산등성이 왼쪽에는 군사 2명을 매복시키고 오른쪽에는 누가 또 이게 많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를 한 줄로 봤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전부 다 보면은 끝이었을 겁니다.
1: 산 하나 오르는데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입니다.
0: 오를수록 드는 건 불평뿐.
1: 야이 방송국 놈들아.
0: 우와, 예. 근데 아이를 안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3: 이거만이야.
4: 저 무시하 주여.
3: 엄마니. 엄마셔.
4: 마니 엄마.
5: 어 뭐라고요?
3: 내 손 빠져. 뒤에 빠져서 손 빠져 쓰도 봐.
4: 이 아 이.
1: 하늘로 향하는 동굴이에요. 아마 복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네요.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와 못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다 업고 올라옵니다. 방금 할아버지가 애를 안고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아, 불평을 못하겠네 내가.
0: 사실 그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단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1: 통천구, 통천곡이에요. 머리 조심해야 되죠.
0: 수많은 거석들이 신비한 동굴을 이루는데 그 모양이 기이합니다.
1: 지금 우리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이게 산봉우리, 바위 산봉우리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무너지면서 그 떨어진 낙석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다 생기네요. 죄 많은 사람들 무서워서 밑에 못 지나가겠는데요. 지나가 볼게요. 죄가 많은지 없는지. 피가 다 가서 닿진 않아요.
0: 웅장한 산봉과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수려한 소나무를 보니 절로 식구가 떠오릅니다.
1: 202사를 쳐다보고서 한 첫 마디가 있습니다. 지펑추지윈 시오무 한시오치.
0: 한때 한무제가 중국 오악으로 삼기도 했을 만큼 화려한 산세. 홀로 우뚝 솟아 아찔한 천주봉은 하늘 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햇살이 비춰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는 봉우리 조양봉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 퍼즐을 맞추듯 돌을 쌓아 올린 것 같은 기묘한 풍광.
1: 올라오는 과정이 마치 우리 무협소설에 보는 듯이 기묘한 동굴, 기묘한 바위, 기묘한 길, 샛길을 따라 올라왔거든요. 마치 곳곳에 숨어있는 긴 이사들, 은둔 거사들을 만나러 올라온 것 같아요.

0: 감탄만 나오는 풍경에 힘들었던 건 다 잊었습니다. 왠지 하늘까지도 닿을 것 같은 바위산 봉우리의 기세. 이 전기를 받았을 비범한 사람, 그가 떠오릅니다.
1: 지성추지련. 기봉은 기인을 태어나게 만들고, 주유가 바로 이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겠죠. 천하의 주유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삼국시대의 지도가 바뀌었다는 말 결단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0: 강동 최고의 명장이자 최고의 전략가. 적벽 대전을 지휘해 승리로 이끈 진짜 영웅. 하지만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 죽으면서도 한탄하죠. 지성위 허성량. 하늘이시여 주유를 나게 하고 낳아놓고는 왜 또 제갈량을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속에서는 너무나 좀 불운한 그런 영웅으로 그려졌지만 제가 볼 때는 주유는 동호의 히어로였습니다.
0: 36. 짧지만 강렬하게 살다간 적벽대전의 진짜 주인공 주유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켄주산을 떠나 먼저 주유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주유의 집안은 한나라 태위와 낙양령을 지낸 명문가로 꽤 부유했습니다.
1: 여기가 바로 주유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주유의 고향입니다. 당시 주유는 여기 살 때 아주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능력 좋죠. 인물을 훤칠하죠. 아주 뭐 재주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손견이 이 마을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주유의 집안에서 그 집까지 내어줍니다. 손견에게 거주하도록. 그러다 보니 손견의 아들 손책과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0: 새로 단장한 듯 한적하고 깔끔한 시골 마을. 그런데 주유의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1: 아이고 뭐. 내가 산상 내가 저기 요저그 저기 동상 되는 그 방식을 떠 봐. 아. 나 하여 내가 스머스머 청구서 뭐다. 아하 연락 순서에 막.
2: 설아물 지금 저기 가서.
1: 지어 지장 좀.
2: 이제 산수 지서.
3: 지 저기가 너와 산에 그 다로 와. 저기가 내가 이거 쇼 수도 이거 쇼 때는 거도 수도 쇼 수와.
1: 나 저거만 좀 해. 그러니까 저위야. 저기들은 그 시원 저위마.
2: 아, 지 저 저위마.
3: 어. 이거 내 지가 때나 지저 뜨게 돼. 엄마 내가 아침 들어 지저 뜨게 돼. 아. 화내시면 너무.
1: 아, 谢谢. 와, 여기 제가 또 한번 지금 헤맸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마을 자체가 주유성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주유성이라고 불러요. 그 마을 자체를. 그래서 그만큼 주유를 좋아하는 그런 데네요. 보니까.
0: 주유의 성태를 알 수 있다는 동상. 이걸 찾고 있는데요.
4: 알아듣기가
0: 힘들어 한참을 헤맸습니다.
1: 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았다. 예, 안회의성의 중점 문물 보호 단위 주유성 유지네요.
0: 겨우 찾아낸 주유성. 해자까지 갖추었다는 주유 가문의 성터입니다. 주유가 무예를 연마하고 군사 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 천하의 주랑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찬젠 조공진.
0: 후한말 군웅 할거의 시대 최고의 명장이 홀대받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주유는 이곳에서 손책에게 집을 내어주고 나중에는 함께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1: 선책과 둘이서 아주 친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선책도 일찍 죽어버리죠, 그죠? 선책이 죽자마자 선책의 어린 동생 손권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주유 정도 되면요, 그 손권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선책과의 끝까지 그 우정을 유지하고 그 맹세를 지키고 손권을 도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씁니다. 멋진 사나이였어요.
0: 정치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의리와 인품을 갖춘 요즘 보기 드문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의 모습으로 아직까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주유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주유와 삼국문화, 무술 등을 연구하는 주유문화공원입니다. 주유는 삼국지 연의 최고의 미남이랄 만큼 잘생긴 외모로도 유명합니다.
1: 호와 자의 차이를 아세요? 호는요, 그 사람의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별명이에요. 그냥 별명. 그랬는데 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꼬마 때부터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 자라고 나서 그 이름으로 부르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다시 하나 붙여주는 이름이 자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호라는 것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는 호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삼국시대에 삼국지 연의 속에서는 별호를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제갈량. 이름은 량이요. 자는 공명이요. 호는 와룡선생이라 불렸죠. 두 번째가 바로 방통입니다. 방통 이름은 통. 자, 자는 사원. 그리고는 봉추선생이라고 불렸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주유입니다. 주유 이름은 유. 자는 공근. 그리고 주랑이라고 불렸죠, 호로. 주랑이란 말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앞에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서 이주랑.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0: 지금도 중국에서는 잘생긴 남자의 대표로 주유를 꼽습니다. 요즘 태어났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겠죠.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재단에 화려한 꽃이 잔뜩입니다.
1: 여기 갖다 놓은 꽃을 보세요. 신이 앞에 받쳐놓은 꽃이 국화가 있습니까? 전부 장미입니다. 장미.
0: 달달한 연애 편지는 덤입니다.
1: 공근님, 우리는 원래 굳건히 붙어있던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오랜 시간 속에서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남의 연애 편지를 읽으라니까 좀 미안하지만 정말 진짜 연애 편지입니다. 공근님,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저한테도 인기 좀 떼주세요.
0: 주유의 진면모는 수군 지휘에서 드러나는데요. 후한말 수전에 능한 4대 장군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4: 反正三国的话，这边周瑜也挺有名的吧，然后过来看看他的墓，然后了解他的历史什么。
5: 三国演义里边，故事里边，你最喜欢的是哪一位？还是更喜欢张飞一点。张飞啊，哦，张翼德。
0: 완벽한 남자 주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 주유가 참 도둑이 되었을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때 개국 공신격인 노장이 있습니다. 정보장군이라고. 이 정보장군은 기분 나쁜 거예요. 젊은 사람이.
0: 애송이처럼 보이는 주유가 승승장구의 불만이었던 정보장군. 대놓고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주유는 겸손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대합니다.
1: 나중에 정보장군이 주유에게 반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 하죠. 허허허, 저 공건이라는 사람은 잘 익은 술과도 같네. 향기로운 술과 같아서 내가 취하는 줄 모르겠어. 그리고 주유와 나이를 넘어서서 친구가 되어서 아주 협조자가 됩니다.
0: 편협하고 질투심이 강한 소설 속 주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죠. 미남을 얻은 건 누구일까요? 첸산으로 갑니다. 주유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1: 삼국지 연희에는요, 미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선이가 있어요. 그 초선은 근데 실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알듯이 실존했었던 두 명의 미녀가 있죠. 바로 이교, 대교와 서교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0: 당대 최고의 미인자매로 알려진 대교와 서교. 정사 삼국지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절색이었다고 합니다. 교가 장원은 이교 자매가 살았던 집의 옛 모습을 추정해 복원한 명성지인데요. 삼국시대엔 이곳으로 강이 흘렀는데 논으로 조성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1: 小桥, 大桥啊, 这个 桥, 就 本来是那个, 他姓啊, 对吧? 姓桥啊, 对不对? 那为什么没有名字, 只叫这个大桥, 小桥呢?
4: 他是史书上是 以前古时候女子的这个名字一般都是很少有被人家喊的啊都是喊姓氏或者随男士啊跟随男士我们中国在古时候女子的这个名字很少被记载那现在谁都不知道他们的真正的名字哎没有没有人知道没有记载没有记载哎没有记载
0: 규모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세력의 집안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1: 와, 어리어리합니다. 교공의 저택이네요, 교공의.
0: 당시 조조군과 각축을 벌이던 첸산현을 점령한 손책과 주유. 교공에게 절세가인의 두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1: 이교자매가 그 당시에 뭐 귀족 집안이니까 동경 정도는 있었겠죠. 그래도 그 거울보다는 이쪽에서 이 맑은 우물을 비춰가지고 화장을 한 거예요.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했는데 그때 화장을 하면서 연지를 바르면 연지가 우물 안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물 색깔이 연지색이 되었다. 그래서 연지정이라고 합니다.
0: 연지정 물로 씻으면 미인이 된다는 속설도 있었답니다.
1: 유명은 전부 다 따져.
4: 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现在没有吗现在是保护起来了啊现在保护起来啊虽然说这口井水啊不让打了但是我们这口井最早是大小桥它住在这边啊所以我们这周边的美女是非常多我们安庆是安徽安庆是去美女的地方啊是美女的地方美女之源那我要出去
0: 영웅과 미인의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미녀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전쟁도 많았죠. 소설 속에서 적벽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것도 주유와 소교의 사랑 때문입니다.
1: 나관중의 삼국지 연희에서는요, 적벽대전이 이교 자무 때문에 시작된 걸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0: 항전과 항복 사이에서 고민하던 주유를 찾아간 제갈량. 주유가 전쟁을 결심하도록 마치 조조가 이교를 취하려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속입니다.
1: 저 동남에서 이교를 자매를 데리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라고 시를 썼으니까 그 두 사람만 바치라. 그러니까 주위가 화가 난 거죠. 어디 남의 마누라를. 그래서 이렇게 적벽대전이 시작된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0: 정사에는 없는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각색한 건데요.

0: 다양한 삼국지 작품들 속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교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적벽대전을 이끈 주유의 인간적인 면모를 돌아보는 여정. 이제 예전 형주의 중심지 상양으로 갑니다. 후베이성에서 우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삼국지 명소는 물론 최근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강산 도시 구경. 여행하기 전 배부터 채울 생각인데요.
1: 다들 우육면 좋아하시죠?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그 우육면을 원조가 고향이 바로 저 타이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 타이완에서 유행하던 그 우육면의 진짜 원조는 바로 이곳 상양입니다.
0: 원조라는 명성답게 우육면 가게가 무려 6,500여 개. 그중 맛집으로 손꼽히는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1: 你们这家最拿手的是牛肉面吧？对，牛肉面也有很多种，还是只有一种？
2: 牛肉面是一种，然后还有牛杂面，但是对，一会儿然后两个可以给你加到一起，给你拼到一起，这样子。对，这样子。那牛肉面里面，你这个你觉得最好吃的是？最好吃的牛肉牛杂。那好的好的，那来一碗。来一份来。乌云面
1: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하니까 그냥 의견이니까 그냥 일반 거 먹기는 싫네요.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0: 청나라 때부터 시작된 약 300년의 역사.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무슬림들이 소고기와 소의 내장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가 됐습니다.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고 각종 고기와 뼈로 육수를 내 맛이 담백합니다.
1: 위에다가요. 수육을 한 접시 그냥 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가 많을 수가, 면이 거의 면이 밑에 있어요.
0: 소고기가 이렇게 푸짐한데 가격은 한화로 약 6,000원. 그 맛은 어떨까요?
1: 우육면을요, 타이완에서도 먹어보고 곳곳에서 다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이건 뭐랄까, 좀 더 친근한 느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좀 더 우리나라 아주 그 시골에서 할머니가 구워주던 곰탕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그런 우육면이에요.
0: 익숙한 맛이어서인지 술술 들어갑니다. 어느새 가득 찬 식당. 상양 사람들이 3일에 한 번은 먹는 소울푸드랍니다. 매운데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국물까지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시 떠나볼까요? 삼국지를 읽다 보면 영웅들의 사상과 무예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차로 꼬박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무당산입니다. 중국 도교의 성지이자 소림무술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무당무술의 발원지입니다.
1: 삼국지와는 이야기가 조금 동떨어진 곳이지만요. 저는 지금 무당산에 와 있습니다.
0: 과거에는 수련생들이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발품을 들 수 있어 부담도 덜합니다.
2: 중국에는요, 높은 산만 오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도 케이블카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들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0: 케이블카의 장점,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1: 정말 얼마나 깊은 산속에 있는 성지인지 그야말로 도교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수행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많은 고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는 우당산은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0: 그래도 고지가 좀 눈앞이 보이네요. 생각보다는 쉽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다 짐을 짊어지고 말이죠.
1: 다 온 줄 알았는데 진짜 목적지는 저 위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인파를 보니 필수 코스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계단입니다. 다들 속으로 똑같이 곡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 수행길을 올라봅니다. 산과 도교 사원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펼쳐집니다. 산봉우리가 이런 개가 넘는다는데 정말 저 어딘가에 신선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명산은 정말 아무나 명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에 정말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었는데요.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고요. 탁 트인 경치가 저 멀리 안개 속에 봉우리까지 다 보여요. 날씨만 조금 더 좋았으면 더 멋졌겠지만 이 나름대로 그 운치가 있습니다.
1: 1600m가 넘는 봉우리 꼭대기의 금전에는 사람들이 늘 붐비는데요. 신선 사상에 중국 민간 신앙이 합쳐진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현세의 길과 복을 구합니다.
0: 那
1: 후암말 생겨난 도교는 여러 신앙을 포섭하며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당산은 도를 수련하는 최고의 장소로도 여겨집니다.
0: 무당산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그죠? 무협소설, 무협영화의 무당파, 그 무술의 본산지가 바로 또 여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무술은요, 크게 이렇게 북파의 외곽권, 남파의 내곽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곽권은 그냥 우리 확 동작이 크고 때려 부수고 막 그런 화려한 무술이고요. 내곽권, 남파의 내곽권은 주로 이제 기공을 중시하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무술들이 많이 있죠.
1: 무당산 일대의 많은 무술학교에서 여전히 무당 무술과 도교 사상을 가르칩니다.

0: 도교 교리가 집약된 무당권법, 즉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를 수련하는데 태극권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도교 고승들에 의해 중국의 무술이 만들어져 전파됐기 때문에 무술은 기본적으로 도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1: 三国演义里面的三国时期的武术啊，是延续到那个就是武当派的有什么，嗯，有什么？它是三国延续到这边的，它是时间比较久远。然后呢，每个朝代到后面，它原唐宋元明清呢，每个朝代它都有一个去蜕变武术，去这给它加强那个固化一个武术，然后去这个发扬的一个状态。然后呢，武当呢，我们一直是当时是保持的一个内丹的打坐的一个修行。
0: 무술학교지만 다양한 중국 전통 문화도 배운답니다. 악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 고금이에 고금. 야, 여긴 무술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1: 包括他当时我们在这个空城计的当时，他所弹的曲子就是用我们古琴弹奏的这个卧龙吟，然后一首曲子，然后去退了千万敌军这样子。
2: 초기에 모든 병사들을 갖다가 위연을 선봉장구로 해서 위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때 서성에 제갈량이 남아 있었는데 군사가 2,500명밖에 없었어요.
0: 위나라의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제갈량은 태연하게 성문을 열고 위에서 고금을 연주합니다. 의외의 모습에 사마이는 복병이 있다고 판단하죠.
2: 사마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 하고 위를 딱 보니까 성곽 위에서 제갈량이 바로 이 악기 고금을 가지고 하면서 오셨나이까 하듯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지금 이 와룡음이에요.
0: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 끝에서 주유의 무예를 엿봤습니다.

0: 다음 여정은 허페입니다. 주유의 고향 안후이성의 성도입니다.
1: 악기 중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일반 악기하고는 좀 달라요. 귀족들, 상류층의 어떤 전유물이었고 교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교양하면요, 금기서화, 금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0: 무당산에서 잠깐 본 고금을 제대로 보고 싶어 수소문했습니다.
1: 벌써부터 은은하게 고금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바로 찾아왔어요.

0: 연주 솜씨에 훈훈한 외모까지 주유가 연주할 때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1: 周大师是吧？哦，你好，你好，是韩国来的新成名，这是隋老师介绍的。哎，你好，你好，你好。哇，这个声音真是让人拍案叫绝啊！
2: 古琴，中国的传统的弹拨乐器。
1: 弹得不够理想的话，琴也是有做的会有一些不太让一些演奏家不太满意的。
0: 周祥씨는 연주자이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금을 제작하는 작금사인데요. 작금사는 오직 고금 제작자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제대로 제작하려면 보통 2년이 넘는데 잘 만들어진 고금은 무려 1000년 이상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2: 最早的传世的一箱琴呢是 故宫博物院的收藏的一款九霄环佩，
3: 那是唐代的哟，
2: 唐代的琴，对，这个是。

0: 也算是我距今已经1000多年了，
1: 哦，
0: 一千
1: 对。
0: 多年，并且还是能弹的。
1: 명문가 집안의 자제인 주유는 음악에도 죄가 깊었습니다. 특히 고금 연주에 아주 뛰어났죠.
0: 他本身是一个文人，古代的文人都是弹琴，包括诸葛亮啊，这个周瑜，
2: 对。
0: 这个时代的文人，我们说了解到的。
2: 취이여우곡에 잘못이 생기면은 쪼울 안고 주유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이 그 역사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악사들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 악사들도 있는데 아, 저렇게 잘생긴 도독께서 나를 한번 보고 웃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일부러 음을 살짝 틀리게 튕기는 거예요. 그럼 주유가 싹 돌아보고 웃어주거든요. 그럼 아, 저 도독께서 나를 보고 웃어주셔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 악사들이 수시때때로 한번 기회만 되면 자꾸 일부러 음을 틀리게 연주하는 거예요.
1: 음악에 죄가 깊은 사람을 가리키는 고곡주랑은 주유로부터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악기의 제왕 고금과 유일하게 합주할 수 있는 악기, 바로 샤오입니다.
2: 완전히 다른 두 악기인데 두 악기가 이루어지는 저이 앙상블이 마치 대화를 나누듯 사랑을 나누듯 뭐 영웅들 간에 아주 기계가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다 교차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악기 연주로 나누었을 무언의 대화. 주유는 행차 때마다 악단을 대동해 병사들이 음악 소리로 주유가 온걸 알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장강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 조조가 강동으로 남하하면서 오나라는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오나라의 조정은 딱 절반으로 갈려요. 아, 항복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전을 벌이자. 그 와중에 이 결전을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갈량이죠. 오갈 데 없는 유비를 대신하여 함께 항전을 하자라고 와서 오나라를 부추깁니다. 그때 성군의 마음속은 역시 마찬가지로 딱 절반이었어요. 과연 조조와부터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하느냐 고민이 많아지죠. 그때 성군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럴 때는 그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돼. 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가 바로 주요입니다.
1: 친구 손책과 이뤄낸 강동의 터전. 주유는 조조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주유의 주장에 따라 송군은 전쟁을 결심하고 유비와 동맹을 맺죠.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벽으로 향하는 주유. 적벽 대전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 적벽전의 현장이죠.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등불이 우거진 모습이 조조의 선단을 묶어야겠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묻지 말고 제갈공명에 상투 잡고 목을.
3: 그 퇴각하는 길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4: 엄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5: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6: 디스크 파열입니다.
5: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7: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0: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7: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8: 1566-8202.
7: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1: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7: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EBS 뉴스 시간 방송됩니다.
13: 가족이란 소중하죠.
14: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5: 이게 부모 마음인가? 핑크색 안무
16: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15: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바쁘면
17: 예쁘긴 뭐 좋겠다
18: 사랑해
19: 여러분들 사랑해
20: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15: 아, 밥 쳐줘야 되나?
14: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21: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22: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3: 좀 애고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24: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5: 아유, 안녕하세요.
24: 안녕하세요.
25: 제대로 찾아왔죠?
24: 저희 자매입니다.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결혼하지 왜네 하고 싶어.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 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해도 한 20억 정도.
2: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의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갑자기 짜박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교육계에선 현장 체험 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이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예 행사를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0: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1: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표한 현장 체험학습 기피현상. 한때 당연했던 수학여행은 이제 절반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교사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학교 현장이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교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현장의 공포를 지우기엔 역부족입니다.
2: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바로 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돼서 다퉈지게 됩니다. 즉 면책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는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교육감 후보들도 저마다 대책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와 대구의 강은희 후보 등 현직 교육감 출신들은 안전지원 요원 확충과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는 전문기관 위탁 시범 사업을,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는 학생 위치 확인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는 논란도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체험학습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발성 대응을 넘어 체험학습 논란의 핵심인 책임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 안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 지역 편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예를 들어서 외부 위탁 전문 기관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있느냐의 문제들도 당장에 나올 거거든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급하다고 봐요.
1: 서울의 정근식 후보와 부산의 김석준 후보 등은 무산 지원 확대까지 내걸었습니다. 체험학습 대책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정교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4: 교과서에서나 보던 한국 미술의 전설들이 생생한 작품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작가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시기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 현대 미술의 태동과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교육의 현장을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하얀 캔버스 위 절제된 점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이룹니다. 1970년대 엄격한 질서 속에 점으로 존재했던 이유한 화백의 세계.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점은 선이 되고 다시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세상에 질문을 던집니다.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필치. 50대 이우환의 바람에 중년 작가의 넘치는 힘과 자유가 담겼습니다.

0: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미술관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도 볼 수 있고 좀 옛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감상도 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물감을 캔버스 뒤에서 밀어내고 짓이겨 한국적 단색화의 지평을 넓힌 하종현 화백. 수행하듯 끝없이 선을 긋고 색을 덧입힌 박서보 화백의 초기작도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 회오리가 흰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표현해서 신기했어요. 이 작품들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독창적인 청회색 물감으로 강아지와 까치를 그려내 사랑을 형상화한 권우견 화백. 지난 2019년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던 김한기 화백의 우주까지. 1950년대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미술의 황금기를 수놓은 전성기 시절 작품들이 총 집합 14인의 작품 25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오는 8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가락과 유물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대영 기자입니다.
4: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유물 반가사유상이 거대한 조형물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캐릭터와 협업해 탄생한 반가라 춘식상입니다. 포토스팟이 된 뮤즈 앞에서 시민들은 소중한 가족 사진을 남깁니다.
5: 조형물을 예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서 아이도 이제 10살이 돼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박물관이 됐다고 한 기념으로 같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4: 박물관 한켠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선 아이들이 오늘 새로 알게 된 유물을 그리는 데 집중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은 역시 반가사유상입니다.
6: 춘식이 귀가 길고 그거 임금님기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4: 국립중앙박물관은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나온 관람객을 위해 포토존과 부스 행사를 마련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유물을 관람하는 걸 넘어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7: 학습과 교육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4: 극장에서 흥겨운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이 없는 마을의 아이 선유리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모험. 해금, 피리, 타악기까지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국악기들이 나타나 저마다의 장점을 뽐냅니다.
8: 너희들 날씨 소리 낼 수 있어? 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보여주자. 먼저 바람!
4: 음악이 함께하는 이야기로 미래 세대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달하는 자리. 아이들도 처음 만나는 우리 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9: 엄마랑 재밌는 노래 들어서 좋았어요. 이제 장난감 사러 갈 거예요.
4: 모처럼의 긴 연휴로 가정의 달을 맞은 시민들. 우리 가락과 유물로 머리와 가슴 모두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이상으로 5월 5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1: 가족이란 소중하죠.
2: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3: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4: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3: 아니 안 예뻐.
5: 이쁘긴 뭐.
6: 좋겠다.
2: 사랑해.
7: 여러분들 사랑해.
8: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3: 박철수야 내가.
2: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
9: 일상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니까 통증 정도는 100점이 있으면 100점 주겠다.
10: 아플 때마다 그냥 수시로 먹어요.
8: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
11: 내리면 나아지라 믿고 견뎌본다.
12: 오른쪽 회전은 좀 잘 된 쪽으로 10바퀴.
11: 아주 많이 노력했죠.
13: 건강에 대해 신경 쓰다 보니까
11: 명백하다. 이거 덕분이다.
14: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15: 북한산 계곡이 멋지게 펼쳐진 의동. 아직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에도 자주 이 계곡을 찾는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6: 시원하게 한번 가슴 젖으시면 그 머리 뒤통이 싹 가십니다. 그냥 아주 힘내줘야죠.
17: 안 추우세요?
16: 아, 우리는 뭐 저 가끔가다 머리 아플 때마다 하니까 좀 먼저 준비하고 해도 돼요.
15: 설마 이 겨울에 냉수마찰? 혹시 자연인이세요?
16: 아이고, 이거 뭐 시원하네.
15: 그의 냉수마찰은 다름 아닌 두통 때문이라는데요.
17: 이렇게 하면 두통이 좀 나아져요?
16: 머리가 맑아지고 좋죠.
15: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 박영환 님입니다. 영환 님은 근처 한 음식점

0: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1: 제가 약 봉다리를 갖고 다녀요. 약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가 띵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응급조치로 이렇게 박스를 사다 놓고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통이 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0: 사업가로 열심히 살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2: 머리가 무겁지, 기억도 없지. 그리고 멍 때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구 일체 또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만 계속에다가 이 네 머리가 띠끔띠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아,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누구 뭐냐 가는 거 아닌가.
0: 영화님 두통의 이유는 뭘까요? 두통을 완벽 해부해줄 오늘의 주치의 바로 문희수 교수입니다. 우선 준비해간 영상으로 영화님의 증상을 살폈는데요. 평소 두통에 대처하는 그의 방법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3: 저희가 이제 두통을 들어보니까요.
4: 네.
3: 환자분 두통은 사실 긴장형 두통에 가까워요.
4: 네.
3: 긴장형 두통은 사람이 긴장할 때 많이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형 두통으로 지어졌거든요.
4: 네.
0: 긴장형 두통은 어떤 두통이죠?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두피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머리를 조이는 느낌, 어쩔 땐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진통제에 의해 잘 완화되는 편입니다.
3: 이런 두통의 특징이 많이 아프다가도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두통이 좋아져요.
4: 네,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0: 그렇다면 영화님이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2: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저는 약보따리를 차고 다녀요. 워낙 많아서 제가 좀 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심할 때는 그 이제 우황청심환, 그거는 협심증약,
3: 진통제.
0: 그간 두통이 좋다는 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영화님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데요.
3: 지금 판킨이나고 판킨 이 약은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 나 그 처음 알았네.
3: 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
4: 아, 근데 두통이라고 써가지고.
3: 맞아.
4: 네.
3: 근데
4: 네.
3: 두통을 잡는 기전이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잡는 기전이에요.
4: 아...
3: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협심증, 뇌경색, 스텐트 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쓰는.
4: 아유, 야.
3: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 야, 큰일 났네, 나 이.
0: 그럼 어떻게 두통을 잡아야 할까요?
3: 자세 문제, 피로, 우울감, 수면 장애,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요런 게 좋아지면 이 두통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0: 그래서 영화님의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이라민은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해 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MSG가 들어간 음식 역시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두통은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뉘는데요. 1차 두통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생겨나는 긴장형 두통.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편두통. 눈 주변을 중심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군발 두통 등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두통 치료의 시작입니다.
3: 두통마다 다 캐리

0: 센터가 다르고, 그다음에 두통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고요. 두통마다 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서 진단을 받고 나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군발두통과 편두통은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잘못 오진되면 환자분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시고 오시는 거죠.
1: 아니, 여기는 우리 방송국 아닙니까? 설마 다음 사례자는 어린인가요? 아, 아닙니다. 바로 이 성우님이 오늘의 두통 사례자입니다.
2: 네, 좋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 갈게요.
3: 아이고. 아, 머리 아파.
4: 또 아파 머리?
3: 여기 좀
4: 약, 약 갖다 줄까?
3: 약 있어요, 선배님?
4: 응, 약 있어.
3: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머리야.
1: 계라님의 두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5: 머리가 깨질 것처럼 욱신욱신 거린다. 그래서 평소엔 굉장히 밝은데, 뭐, 갑자기 녹음하다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6: 맞아, 맞아.
5: 있어요.
6: 그럴 때 있어.
5: 네, 이렇게 그러면 아, 어디가 아프구나.
1: 두통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 느낌이 어떠냐면요.
3: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꽉 눌러서 손이 두개골로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꽉 누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7: 약간 왜 저희가 빠개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박살나는 느낌?
3: 그러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눈을 이렇게 잡고 누워 있거든요. 되게 심할 때는.
1: 사실 희라님의 어머니 역시 두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6: 이쪽이
3: 시원해? 그쪽이 시원해. 그쪽이 엄청 시원해.
6: 이쪽이?
1: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걱정이 될 수밖에요.
3: 아이고, 너무 시원하네요.
6: 한번 아프다고 시작을 하면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제가 물이랑 타이레놀을 떠놓고 대기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데 그게 좀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싶더라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또 아프다고 하니까 특히 이쪽 뒤쪽이랑 이쪽이랑 좀 눈이 아프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랑 이렇게.
1: 수십 년째 겪어오던 두통에 요즘 특히 걱정이 많아진 건 바로 초등학생 딸 때문입니다.
3: 너 지난번에 두통 있다고 그랬잖아. 이번 주에는 두통 없었어? 다행이네. 뭐 얼마 동안 어떻게 아팠어?
8: 1시간 30분 동안.
3: 되게 정확하다. 머리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데? 근데 엄마가 그때 서은이가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6: 저녁이었는데?
3: 응. 그리고 너가 막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 막 이래서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8: 속이 울렁거린 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3: 아니야, 그때 밥안 먹었을 때야.
1: 엄마와 비슷한 나이에 두통이 시작된 딸.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3: 저는, 이 두통이 유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부터 해방된다면, 아기도 두통이 일거나 이럴 때 제가 뭔가 처치를 해줄 수 있거나, 그게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 기대감도 좀 크고,
1: 또 다른 사례자의 집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뒤 잠시 일어났다가 머리가 아파 또 금방 눕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통증. 두통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은경님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된지 오래됐습니다.
9: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그 강도가 10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저는 한 9에서 8, 8에서 9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이상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1: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독한 머릿속 통증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요. 두통은 작년 회사 퇴직 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후엔 모든 것이 달라졌죠.
9: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오니까 너무 어쩔 때는 많이 아프면 울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게 좀 하루만이라도 좀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제 소원이. 이게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두통 때문에.
1: 속이 울렁거려 요리도 할 수 없어 요즘 저녁은 거의 배달 음식입니다. 그나마도 남편이 챙기지 않으면 식사를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9: 먹어.
10: 오늘 첫 끼 아니에요?
9: 네, 맞아요. 첫 끼.
11: 점심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9: 응,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고 안 먹었어. 옛날에는 웃으면서 밥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픈 뒤로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11: 이게 또 말 걸면 말하다 보면 또 이게 입 벌리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또 뭐가 가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이게.
1: 무엇보다 암울한 건 나아질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9: 우리 신랑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게요. 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정수리를. 그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평생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싶어요. 이런 말 할 때도 신랑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안 돼. 너무 아픔이 주체가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호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절망에 빠질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네.
1: 대체 두 사람 두통의 원인은 뭘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설문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12: 장일아 씨?
13: 네.
12: 네.
13: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머리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13: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네. 꽤 오래됐고 네. 뭔가 전조도 없기도 하고
1: 휘라님의 두통엔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는데요.
12: 머리 아플 때 약간 메슥메슥하다.
13: 네, 속이 그렇게 속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12: 머리 아플 때 밝은 빛을 보면은 더 괴롭다. 좀 어두운 게 낫다.
13: 일단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못 뜨고 있고.
12: 시끄러우면 머리가 더 아프다. 좀 조용해줬으면 좋겠다.
13: 그런 것도 있어요.
12: 생리 사이클을 타나요?
13: 네. 그래서 생리할 때는 머리 아픈 느낌이 조금 달라요, 평소랑. 3, 4일 전부터.
12: 지금 얘기하시는 두통은 정말 교과서에서 나오는 편두통에 잘 맞아요.
1: 진단은 편두통입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1차 두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한쪽 머리가 아픈 걸로 생각하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뇌의 가장 바깥층 피질이 과다 흥분된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피질 주변의 뇌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런 편두통이 왜 생기는 거죠?
12: 나한테 왜 편두통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타고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 너무 슬픈데.
12: 예. 어머님한테 해서 딸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긴 해요. 예.

0: 하고 나는 건데 이게 발현하는 시기가 10대 후반, 20대가 좀 많아요. 따님은 조금 빠른 거고. 예,
1: 네.
0: 그냥 어쨌든 타고난 게 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대 시작을 해서 머리가 쿵쿵 울리고, 편통은 유전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한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일란성 쌍생아가 편두통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한 60,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성 성향을 보면 목의 유전이 조금 강력해서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긴 하거든요. 어머니가 편두통이 있었으면 이제 딸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많긴 한 거죠. 소리 냄새에 불편하고
2: 이제 원인은 알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예, 네, 편두통 전문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로 잡는 게 아니라 편두통을 스탑시키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러면 그런 약을 먹어서 빨리 넘기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두통을 세게 앓을수록 다음 두통이 더 쉽게 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이 두통을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다음 두통을 더 조절할 수 있어요.
2: 아, 약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0: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스탑시켜서 넘기는 약은 한 달에 8번까지만 허용해요. 8번을 지켜야 돼요. 8번을 넘어가면 내성도 생기고 약이 잘안 듣게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네.
2: 히라님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3: 주무를 때만 이렇게 주무를 때만 통증이 좀 사라지고 다시 손을 떼면 위로
2: 심각한 은경님 상태에 주치의도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4: 이거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소원했다면 신랑이랑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0: 두통 때문에 잘 드시지를 못하시는
5: 네네.
0: 거죠.
5: 머리가 기본적으로 내려갔다 올리면 여기가 너무 아통이 심해서 고개를 잘 못
0: 고개를 움직이면 네. 머리가 더
5: 네.
0: 아프신
5: 더,
0: 거잖아요.
5: 네네네. 네.
2: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문희수 교수는 은경김 역시 편두통으로 진단했습니다.
0: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아팠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편두통이 계속되면 끝나기도 전에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하면 환자분은 계속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만성 두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뭘 해도 머리가 아프죠.
5: 네. 네,
0: 뭘 해도 머리가 아프고.
2: 진단은 만성 편두통. 통상 편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만성 편두통으로 발전하는 시기나 계기는 모두 다릅니다.
0: 두통을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성 두통이 되면 치료 기간도 길 뿐더러 저희가 두통이 좋아지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 두통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제의 목표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통의 한 50%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5: 네.
0: 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매일 아프시잖아요.
5: 네.
0: 한 달에 30일.
5: 네.
0: 그거를 치료를 해서 보름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1차 목표.
5: 네.
0: 그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보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5: 네. 네.
2: 통증이 극심한 은경님, 솔루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5: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동안 아팠던 거 다 잊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아파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도 있습니다. 귀하신 몸이 두통일기를 만들었는데요. 두통일기란 말 그대로 일상을 기록하듯 두통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통 시간과 강도,

0: 두통 위치, 여기에 그날 기분과 먹었던 음식까지 상세히 적습니다.
1: 두통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볼 때부터 이제 두통일기 쓰는 법, 두통일기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처음 보고 이 환자가 진단이 맞는지 의사가 체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환자분이 두통이 있을 때 잘 적어 오셔야 돼요. 저희가 봐야지 약물 조절을 잘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는 그래서 두통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또 다른 공통 솔루션, 운동과 자세 교정입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운동 전문가와 자세 교정 전문가가 힘을 합쳐 두통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통 타파 운동입니다.
2: 자, 오늘 그 두통 운동 도와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자, 오늘 그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건데, 일단은 운동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일상생활도 좀 편해지고, 좀 머리 좀 가벼워지고, 네. 뭔가 이 긴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4: 네. 네. 네.
2: 자, 일단 유산소 운동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일 혹시 많이 하고 계신 유산소 운동 뭐 있을까요?
4: 걷기.
5: 제자리 걸음.
6: 자전거 타기.
2: 자전거도 타시고. 네. 맞아요.
6: 네.
2: 자, 한번 호흡을 한번 좀 얹어볼까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이렇게 배에다 좀 얹어주시고, 자, 코로 한번 호흡을.
0: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니라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법을 먼저 배웁니다. 호흡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죠.
2: 자, 이제 입은 좀 잘 닫아주시고.
0: 처음엔 가볍게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고요.
2: 자,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거는, 자, 몸에 어떤 긴장이나
0: 적응되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봅니다. 다음엔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한 발바닥 굴리기.
2: 가능하면은 일단 조금씩 그리고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다리 흔들기.
2: 여섯, 일곱.
0: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운동도 배워봅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몸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죠?
2: 손과 발이 한번 반대로 가게끔.
4: 피라님은 되게 잘하시네. 저는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0: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 기분 전환이 좀 되죠. 두통 완화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2: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나 목에 좀 긴장감이 없게 편안하게 주시고요. 날개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0: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견관절 회전으로 시작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입니다.
2: 우리
0: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2: 자, 두통 운동 화이팅! 스트레칭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들로 치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도 좀 떨어뜨려주고요. 뭔가 신체 능력의 협응력도 좀 좋아지고 이런 가동 범위들도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스트레칭의 기본적인 장점들도 많지만 특히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1: 호흡을 많이 조절해야 되는 수영이나 아니면은 웨이트에 무게 많이 올려서 하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요가하고 필라테스도 너무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은 호흡을 많이 참았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 요 자체가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얘기하고요. 가볍게 걷기, 조깅도 괜찮고, 뭐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 이런 저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3명의 사례자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솔루션 실천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2: 자, 어깨 회전하는 운동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깨를
0: 그 채팅방에는 전문가도 함께해 수시로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2: 많이 돌리거나 앞뒤로 좀 차거나 혹은 이 동작에 지금 경계 지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0: 영화님을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동네 공원입니다. 여기서 보니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운동인 같습니다.

0: 그래요, 두통은 좀 어떠세요?
1: 예, 그 전에 그 솔루션은 안 받고 자세 같은 건 마사지를 안 했을 때는 그때 아픈 게 만약에 이제 그 10 정도 아팠다. 그러면 솔루션 받고는 지금 아픈 상태가 한 7로 내려왔죠. 예. 그 아픈 횟수가 서서 이제 감소되고 또 그 부위가 조금 좀 뭐 진통이 좀 가볍다는 얘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0: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던 초콜릿도 끊고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두통 일기도 열심히 적고요.
1: 귤 하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 번 먹었다. 솔루션에서 배운 마사지. 뒷머리를 내가 혼자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통증도 많이 완화됐다.
3: 아유. 자, 이거 먹어라.
4: 아이고, 오소리를 말 잘 됐네.
0: 수술 후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는 응. 길고양이들을 오소리. 챙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1: 솔루션 하고 나서 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주 먹던 그 초콜릿을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 습관 때문에 몰래 먹었지만 그다음부터는 공지를 치워버렸어요. 다른 거를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적으로 다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에.
0: 또 하나의 공통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5: 천천히 이제 정면 보시고.
0: 전문가가 지적한 사례자들의 자세 문제는 바로 이것. 자세가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희라님. 고개를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은경님.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영화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6: 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자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6: 남성분들은 머리칼날 끝나는 지점인데
0: 제일 먼저 해볼 솔루션은 긴장을 풀어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막 이완법입니다.
6: 이렇게.
8: 시원해.
6: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냥 밀어주기에는 힘들어서
0: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6: 제가 로션을 준비했는데 5초 정도 걸리는 속도는 괜찮습니다.
0: 근막 이완 마사지는 정확한 곳을 눌러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6: 여기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밀어줘야 돼요. 5
0: 목 주변 긴장돼 있던 근육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주고요. 긴장하면 턱에 힘이 들어가죠. 턱 근육도 풀어줍니다. 두통이 자주 생기는 옆머리 근육도 풀어줍니다. 승모근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6: 천천히 역시.
0: 아니 그렇게 세게는 말고요.
6: 조심하세요. 그 피부가 너무 쓸려갖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8: 덕분에 많이 웃어요 제가.
0: 그리고 척추를 펴는 자세 운동을 할 때는
6: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0: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난 거죠 지금?
7: 뒤통수를 눌리는
6: 건 공편 맞죠? 자, 고개 숙이고.
7: 두 번 했는데 소화가 아니야.
6: 뭐가 뚫리는 소리가 났는데
7: 뭐,
6: 지금.
7: 틀이 막 나려나 이거. 야, 자, 이거 시원하네.
6: 자, 이런 식으로
7: 딜 누르는데.
6: 시원하세요?
7: 예, 시원하면 딜 누르는데 왜 네. 여기가 꼬꼬치를 하면 소화가 되는 거 같아요.
6: 그 냉수 마찰이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세요?
7: 이게 시원하죠.
6: 아, 이게 시원하세요? 아, 그럼 좀 효과가 좋은 거
7: 같아요. 아, 이거 나 이거.
6: 안 들어가고.
0: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6: 정수리, 코, 턱. 이게 정확하게 척추 라인, 중력 라인에 맞춰서 수직이 돼야 되고 발등 다치지 않을 정도 머리 가운데다 딱 놓고
0: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 교정도 괜찮습니다.
6: 느끼시고 명상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 너무 또 뒤로 오셨어요. 네,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고 있을 때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몸이 중력 방향에 맞춰서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5: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호 반응을 줄인다는 뜻이고, 보호 반응이 줄어든다는 뜻은 근육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통증이 너무 심했던 은경님은 주치의의 권유로 두통 주사를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약으로 CGRP 주사입니다. 편두통의 원인 중 하나인 CGRP는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편두통 통증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물질을 분비시키는데요. 주사를 통해 이 CGRP나 CGRP가 붙는 감각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두통 발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식사 조절로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 CGRP 외에도 최근 놀라운 효과를 지닌 새로운 두통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8: 나이가 드신 분들, 뇌경색 환자분, 뭐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두통 약제로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두통에 나오는 그 물질을 표적하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네,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의 급성기 약제는 저희가 8번이라는 제한에서 풀린 약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획기적인 약제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0: 집에 오면 두통 때문에 탈진하듯 쓰러졌던 희라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9: 엄마가 좀 나아진 것 같아?
10: 그래.
11: 빨리 나.
10: 완화 조치로 마사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마사지를 1회 진행했다. 오늘도 운동 솔루션 두 세트 완료했고 마사지도 두 세트 모두 했다. 달려보자. 호흡 집중, 내 몸의 흐름에 집중하자. 2월 28일 수요일, 날씨는 맑음. 오늘도 두통은 없었다.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솔루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오래 제가 두통을 겪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아프다 또 말겠지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게 소강될 때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솔루션을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되게 큰 어떤 위안이 되지 않았나.
0: 가장 통증이 심했던 은경님은 어떨까요?
12: 반찬만 담을까? 어제 만든 거랑 떡갈비 볶을 거야?
0: 주말 아침 항상 누워있던 은경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13: 요새는 배가 음식 먹으세요?
12: 안 먹어요. 웬만하면 요즘에는 조금 아파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음식 해먹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해요. 그냥 해도 한두 가지만.
0: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사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잘 먹습니다.
12: 매스꺼웠고 한 거는 예전보다 좀 많이 덜해서, 예전에는 속도 막 매시꺼워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다 먹어요. 그래서 신랑이 좋아해요. 많이 먹는다고.
14: 많이 좀 밝아졌어요. 뭔가 조금 그 전보다는 활동적인 게 조금 부드러졌고.
0: 오늘도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2: 9시에 마사지, 운동, 하루에 세 번씩 실천하였다.

0: 오늘도 역시나 두통이 있었지만 내일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 믿고 견뎌본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통증 강동이 10에서 6으로 줄었다. 내일같이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
1: 주치의와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3명 사례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3주간의 솔루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3명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2: 네, 앉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아주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2: 네, 어떠셨어요?
3: 아니, 뭐 어떠나마나 교수님 말 듣느라고요. 네. 먹고 싶어도 초콜릿도 못 먹고.
2: 네.
3: 그 다음에 라면은 또 못 먹고. 네. 그래도 교수님 생각이 나서.
2: 네.
3: 단단히 먹고 에이 치워버렸죠, 안 먹으려고.
2: 네. 두통은 좀 어떠세요?
3: 두통은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아팠을 때는.
2: 네.
3: 아팠는데 이제 네네. 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 1회든가 2회로 좀 줄어들었어요.
2: 아, 네. 그래도 한 3분의 1로 줄어드신 거네요.
3: 그렇죠.
2: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게 한 번 아플 때 두통 강도가 어떤지도 중요하거든요.
3: 10점을 만점했을 때 먼저는 8.
2: 8점?
3: 7, 네. 네네. 7, 8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5.
2: 5점.
3: 네, 5점 네. 정도.
1: 두통 빈도와 강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희라님은 어떨까요?
2: 잘 지내셨어요?
4: 네.
2: 네.
4: 잘 지냈습니다.
2: 네, 저 3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4: 네.
2: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2: 노력하면서.
4: 저는 두통의 빈도수도 조금 줄었고.
2: 네.
4: 그리고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2: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4: 네.
2: 아, 네.
4: 이제는 그 약간 경도 이상의 두통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까지.
2: 아, 네네네네. 네.
4: 강도.
2: 강도.
4: 그리고.
2: 일주일 동안에 두통이 없었던 주도 있나요?
4: 네.
2: 오, 그럼 진짜 많이 줄었네.
4: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2: 예, 네. 그러네요, 진짜.
1: 다행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4: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2: 맞아요.
4: 이 두통 일기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돼준 것 같아서.
2: 맞아요.
4: 뭔가 스스로 약간 뿌듯한 게 네네. 있었어요. 네.
2: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조절이 된다.
4: 아.
2: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4: 네.
2: 아시겠죠? 그리고 네. 내가 이번 달에 조금 많이 아프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4: 네.
2: 다음 달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드시면 되고요.
4: 네,
2: 아시겠죠? 네.
1: 은경님의 변화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표정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네.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통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예전에는 거의 강도가 9가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4일, 2주에 한 번씩?
2: 2주에 한 번씩?
5: 네,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2: 빈도는 좀 많이 줄었네요.
5: 네.
2: 수면은 좀 어떠세요?
5: 수면은 6시간 꼬박 자고 네? 예전에는 한 뭐 2시간에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깼는데요. 지금은 네. 중간에 많이 깨면 한 번?
2: 한 번.
5: 네.
2: 수면의 질은 조금 많이 네, 좋아지신
5: 네,
2: 거네요.
5: 네,
1: 이처럼 빨리 좋아진 데는 남편 경찬 씨의 도움도 컸습니다.
2: 마사지 열심히 해주셨다면서요?
6: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2: 아, 했어요?
6: 네.
2: 네. 어때요?
5: 마사지도 그것도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2: 있죠. 네, 있죠. 네, 당연히 네. 있죠.
5: 그것도 하고 힘내라고.
2: 네.
5: 옆에서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진짜 좋은 남편이시죠.
5: 네, 엄청.
2: 저희 두통 환자들 보면 오늘 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렇게 좀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네. 좋은. 네,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
5: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욕심내서 단기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꾸준히 길게 네, 하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5: 네.
2: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5: 감사합니다.
2: 네,
5: 화이팅! 네. 이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 웃음도 찾아주시고 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귀하신 몸

0: 저한테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 두통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두통은 일단 최소화를 시켜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두통을 줄여서 아주 가끔 만나게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서 뭐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통이 있어도 내가 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약제들도 좋은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두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3: 두통과의 싸움은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지치지 않고 이겨나가길 귀하신 몸이 모든 두통 환자를 응원합니다.
4: 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 하루에 제일 많이 걸었던 기억은 한 25km에서 30km.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6: 의료한 수술 받고 걷기만 했어요. 걸음은 좋아요. 걸음은 다 해결이 돼.
7: 걷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걸었더니 왜 나는 자꾸 아플까?
5: 이르르 통증이 오더라고요.
7: 걸음 거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해지면 모든 밸런스가 안전하지 않게 무너지게 됩니다.
8: 야, 이 운동 가지고 좋아질까?
7: 2주 만에 결과를 보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9: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0: 어? 보장기신?
9: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0: 설마 세 달은 안에 걸리겠어?
11: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6: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15: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6: 1년이면 뭐 금방이네.
11: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8: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7: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8: 계약일로부터 91일?
17: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

0: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2: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3: 그래서 라이너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3: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4: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제대로 찾아왔죠?
4: 저희 자매입니다.
6: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이겨낼 거야.

0: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촬영하러 옛날에 왔다가 하여튼 뭐 전주 비빔밥도 먹고 뭐 또 모주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 오늘 여정에는 동행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0: 김섬주 씨. 아,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다.
2: 그러니까요.
0: 3년?
2: 3년 됐죠.
1: 걷기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며 박상원 씨와 함께 둘레길을 걸었던 김섬주 씨.
0: 어디로 갈 거예요? 따라다녀야지.
2: 네, 이쪽으로 먼저 가실게요.
0: 이쪽으로?
2: 네.
0: 갑시다.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2: 산으로.
0: 어떻게? 이렇게?
2: 네,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뭐.
0: 아, 너무 예뻐.
2: 네.
1: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 안팎의 종교 성지를 걸어볼까 합니다.
2: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아, 오늘 내가 우리 섬주 씨 만난다고 하니까
2: 네.
0: 걷는다는 거는 얼핏인 내가 기억하기에 나를 비우고 어떤 의미에서 나를 찾는다? 뭐 그런 거라 그랬는데 맞나?
2: 네,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추구하는 것도 걸으면서 뭔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이 성지 길을 걷는다니까 제가 평소 뭐? 하던 거하고도 좀 맞닿아가지고
0: 맞아,
2: 너무
0: 맞아.
2: 기대가 돼요.
0: 야, 이 전주가 이거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예쁘고 아유. 저건 또 뭐야?
2: 저기 정동?
0: 웬 유럽이 갑자기 나와?
2: 저기 그 유명한 정동성당이잖아요.
0: 전동성당.
2: 네.
0: 갑자기 유럽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어.
1: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 있는 전동성당. 1908년 호남 지역 최초로 건립된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한국의 3대 성당으로 불리며 전주 한옥마을의 랜드마크이자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0: 전동성당이 나와야지. 전동성당이.
2: 어, 전동성당이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하나, 둘, 셋. 어, 두번째 지나갔을 거야. 하나, 둘, 셋.
0: 오케이, 야.
2: 역시 사진 야. 많이 찍으시는데요.
0: 아, 예쁘네. 야, 이거 뭐 기가 막히다.
1: 전동성당은 한국 천주교 신앙의 뿌리와 정신이 깃든 유산입니다.
2: 여기가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들의 순교터에 지어진 거거든요.
0: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2: 2021년에 두 분의 유해가 발굴됐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무려 230여 년 만에 유해가 발굴이 된 거예요.
0: 너무했다.
2: 네.
0: 4년 전에.
2: 네, 맞아요.
0: 불과.
2: 근데 아마 기도하고 계십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사람 나오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멋있다.
2: 선배님. 가슴이 아주 홀리해졌어요.
1: 굉장히 그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또 그 뭐 문 하나하나 천장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 뭐 이 디테일이 아 예술의 끝이야. 예술의
2: 제가
1: 끝.
2: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1: 아, 너무 아름답고
3: 신앙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과 경건함 위로와 희망이 가슴에 담겼습니다. 전주 성의 4대 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풍남문을 지나면 특별한 종교 성지가 있습니다.
1: 야 멋있다.
2: 올라가명이요.
1: 여기 옛날 같으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2: 그죠, 이제 곤장 맞는 곳이죠.
1: 아 조성이 잘 됐다.
2: 선배님 여기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1: 아니 여긴 전라가명이면 뭐 조선 시대 관청인데 천도교.

0: 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1: 동학농민군들이 전유선 점령하고 나서 아. 조선 정부랑 첫 조약을 맺은 곳이 여기거든요.
2: 동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장소죠.
0: 동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 때 진짜 귀에 모지 박히도록 배웠거든요. 동학은 전봉준 최재우다. 아, 최재우다. 최재우님이다. 인내천.
1: 맞아요.
0: 사람은 곧 하늘이다.
2: 불의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고자 했던 꿈.
0: 아이고, 앉는 거 좋아. 동학의 정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평등하고 평등해야 될 어떤 그런 권리와 의무.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있다. 뭐 그런 거.
1: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를 또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2: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들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가며 나를 돌아봅니다.
0: 나는 항상 그 저 매사에 그 제 삶의 어떤 그 슬로건이 생즉사 사즉생.
1: 아하.
0: 또 연극적으로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게 that is key. 그냥 그 안에 다 치열하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있지 않나? 왜 이렇게 나 오늘 말이 잘 되냐, 여기 오니까.
2: 지치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걸어왔던 47년 연기 인생에 수고했다 말을 건네봅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삶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
0: 와, 이게 서문교회구나.
1: 네. 1893년에 세워졌고요.
2: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죠.
0: 야, 종이 너무 정겹다. 아, 한옥 지붕에다가 종이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하네.
2: 서문교회의 역사를 대변하는 종탑.
0: 와, 이 나무들은 좀 진짜 좀 느낌이 오래된 것 같고.
2: 무려 117년의 세월이 담긴 종탑이랍니다. 미국에서 종을 가져와 설치했는데요. 전주는 물론 호남 지역 개신교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답니다.
0: 와, 빨간 붉은 벽돌로 그냥 예쁘게 잘 돼 있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 웬 외국인 분들이.
2: 외국인 선교사 7분이 오면서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3: 1892년에 한국에 처음 미국에 남 장로교.
0: 그 시절에.
3: 예, 선교사님들이 20대 젊은 청춘들이 이제 방문하셔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이제 다 차근차근 이렇게 네. 예, 발전하고.
0: 너무 소중하고 예. 감사한 분들이네.
4: 오래된 자료는 저희 이 교회의 종교 문서거든요.
2: 그들의 노력이 담긴 유산이자 교회의 역사를 소중히 지켜오고 있답니다.
1: 연도 좀 보세요.
3: 예.
0: 1912년
3: 교인명부인데 여기에 당해록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당해록이 1909년 것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의 기록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0: 116년 됐네. 116년.
3: 이 이름을 보면 박마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저 담임 목사.
2: 이영 마을리 낯선 땅에서 사명감 하나로 헌신했던 전킨 목사 부부.
3: 한국에서 돌아가셨고요.
1: 한국에 묻히셨어요?
3: 예, 한국에 묻혀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 전주에 거기에 한 열몇 분 정도.
0: 그러면 묻혀있습니다. 그 영원히 한국인의.
3: 예, 그렇습니다.
2: 그들이 남긴 유산인 교회를 비롯해 학교와 병원은 지금도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0: 너무 정겹지?
1: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선생님, 나드릴게요.
0: 예. 꽃게, 게장.
5: 양념게장, 간장게장.
0: 아, 예, 두 가지가 다 나오네.
1: 찬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6: 30까지요.
1: 30까지요? 와.
0: 아이고, 야. 아이고.
2: 성지길도 식후경이죠. 보기만 해도 입맛 돋우는 별미의 향연.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네요.
0: 자,
1: 맛있게 드세요.
0: 맛있게 드세요. 아, 어우, 배고팠던 터.
1: 대접 받는 기분이에요. 제대로 맛 포가 중입니다.
0: 일단 먹고 난 다음에. 네.
1: 밥도
0: 어때요? 다 맛있죠?
1: 네.
2: 허기가 가시니 생각이 밀려듭니다.
0: 너무 맛있다. 아까 그 전동 성당 선문교회 다다니면서 우리 섬주 씨는 어떤 걸 느꼈어요?
1: 그 현 시점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내가 살아온 세상만 하더라도 나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한 두 배 이상 되는 그 전에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위대했지.
2: 다시 힘을 내 길을 나섭니다.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봄바람 따라 꽃향기 가득한 숲, 승암산이 어서 오라 손짓하거든요.
0: 예쁘다 길.
1: 산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전주 시내 그 사람들 많고 그랬는데 금방 이렇게 그냥 한적한 산길이 걷기에는 아주 딱 좋은 길이네.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옥마을만 보고 가시는데 산까지 좀 이렇게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0: 걷기 전도사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1: 선배님 여기 동고사라는 절이에요.
0: 아, 저긴데.
1: 네. 아, 저 불상이 되게 멋있죠.
0: 아유, 그러네.
2: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도시의 동서남북을 수호하기 위해서 네 개의 사찰을 각각 두었다죠. 그 중에 동쪽을 수호하는 사찰이라 하여 동고사라 불렸다 전해지는 고찰입니다.
1: 선배님, 에?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조금 덜 힘드실 거예요.
0: 발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1: 네.
0: 이렇게, 이렇게.
1: 다리를 이렇게. 통째로 들어서 통째로. 발바닥 전체를 좀 꾹꾹 눌러서 올라가는 느낌.
0: 어이, 훨씬 쉽네.
1: 네네.
0: 아하.
2: 동고사가 있는 승암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반대쪽을 치명자산으로도 부르는데요.
0: 아, 여기 또 묘지가 있네.
1: 네.
2: 220여 년 전 박해로 인해 순교한 일가족 7명이 합장된 천주교 성지가 정상부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묻혀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의 치명자 산으로 불리게 됐답니다.
0: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네. 두 개의 종교를 이렇게 한 품에 그냥 안고서.
1: 그러니까요.
2: 성당에서 묵상하고 사찰에서 기도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성지 산행입니다. 두 성지 중간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0: 순교 성지입니다. 아,
1: 보이세요?
0: 아, 다 있네, 다.
2: 전주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0: 한옥마을 여기고. 아, 여기 바로 여기 밑에네. 보람 있네.
2: 사부작 걸으며 돌아본 전주의 성지 회음길.
0: 그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 감동, 어떤 또 애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종교의 역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 되게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
1: 한번 앞으로도 같이 해주실 거죠?
0: 너무 좋아요.

0: 또 상쾌하고.
1: 와, 네. 와, 진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2: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들. 그 평화가 전하는 울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3: 이제 완주는 또 어떤 성지가 또 나를 또 반겨줄지. 나를 좀 비우는, 좀 내려놓는 아주 소중한 그런 성지 해움의 길이 아니었나.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5: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6: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17: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6: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신발, 꼬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120억 정도.
15: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6: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18: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9: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10: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8: 아, 우리가?
10: 오. 예.
18: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10: 바로 복잡한 사회성.
18: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10: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18: 나쁘게 표현해야죠.
10: 영장류도 문법 체계 같은 것도.
18: 원숭이가?
19: 원숭이가요?
10: 문화도.
18: 아, 문화요?
19: 문화요?
10: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 씨는 일불처제예요.
18: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10: 바람 많이 핍니다. 아.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18: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어. 이런 거죠.
20: 어,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18: 어디야?
2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0: 이럴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약박사 안덕균입니다. 차는 색과 향기와 맛을 겸비해야 합니다. 색깔이 좋고 향기가 좋고 또 보기에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음료이자 천연식품으로 만성질환이나 건강유지에 보탬이 되는 약차는 무수하게 많고 또 효과도 높다고 하는데, 실제 차는 차이면서 너무 과장법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걸 먹으면 특효이다, 이걸 몸에 낳는다 이러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자원이 풍부하고 또 값도 저렴하면서 양력적용이 정확하며 임상효과도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엽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고 추워도 잎이 싱싱한 조리대, 이 잎은 성질이 차고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양리작용을 보면 열을 내리고 혈압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쳐주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과다하게 이제 쓰기 때문에 신경과민증으로 화를 잘 내고 또 성질이 급해지고 또 얼굴에 이렇게 상기가 잘 되고 때로는 얼굴에 뾰루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대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충격을 잘 받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또 불안해지고 또 초조, 근심, 걱정 등으로 정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주겹차가 가슴에 쌓인 우라를 풀어주기도 하겠죠. 우울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에 주겹차를 마시면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화를 내려주고 또 진정작용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마시는 분은 스스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잎을 구해서 1회 3g 30분 동안 데리는데, 이 이파리는 본래 길면서 굉장히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충분히 데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데리셔서 수시로 갈증이 날 때 복용하실 뿐만 아니라 따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복용하셔도 좋아요. 이 대나무 이파리는 단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차서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혈압이 낮다든지 몸이 찬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에 이렇게 화가 뭉쳐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다 그냥 발산하고 싶고 그냥 소리도 좀 질러보고 싶고 가슴을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열감을 말이죠. 그 울화 이거를 화병을 이렇게 소변으로 뽑아주는 작용을 주겹차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분은 이거를 상시 꾸준히 데려서 드시면은 우울증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양모밀차는 생잎을 따서 먹으면 생선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어성초라는 말을 썼어요. 생선 꼭 부패한 냄새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습도가 많은 일본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자라서 그냥 잡초를 이렇게 막 베어버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린내 나는 걸 어떻게 약초로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말려서 먹게 되면은 그런 냄새는 전혀 없고 아주 색깔도 은근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향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로 권하는 건데 이걸 드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미생물 감염이 잘 되신 분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 피부에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뭐 입병이 자주 난다든지 뭐또이저 코가 잘 막힌다든지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전 권하고 싶어요. 또 민들레와 유사하게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 미생물에 대한 발육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염증을 제거시키는데 효력이 있어서 화농성 염증성 질환 또이 폐의 호흡기 질환 있는데 좋은 작용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피부에도 그 열이 있으면서 이렇게 반점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특히 그 여드름 같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끓여서 차로 드시면은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에 들어와서는 소화력을 촉진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위산 과대를 억제시켜 주고 위 궤양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용량은 한 번에 2 내지 4g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이건 데리는 시간은 이파리기 때문에 오래 끓이질 않고 한뭐 20분 정도 오면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1시간 동안 끓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약효가 떨어져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기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데리는 시간은 꼭 15분에서 한 20분만 데려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느릅나무 껍질 차를 소개하겠는데 느릅나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는 유근백피 또 유백피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는 나무 껍질을 약용하지만 뿌리 껍질이 더 효과 좋아요. 근데 복용자가 이걸 나무를 캐러 댕겨서 나무를 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약방 가면은 저걸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값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릅나무를 이걸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데 색깔이 우선 좋습니다. 색깔이 아주 짙은 자주색으로 나면서 향기가 은은한데 저거를 드시면은 우선 코병에 좋아요. 축농 중에 좋다 이겁니다. 코가 맹이고 호흡장애가 생기고 두통이 있고 콧물 재채기라고 말이죠. 이런 그 콧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걸 차로다 주시면은 콧물 재채기가 없어지고 코에 그 염증, 이코 속에 붓고 아픈 증상도 내려주면서 머리가 가벼워져요. 대개 그 호흡기 증상을 앓는 분들 보면 코가 이제 염증이 있는 분들 보면 이 두통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뇌 안에 이런 저 혈류장애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두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저 이렇게 진하게 데리면요, 아주 진하게 데리면 아주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데리면은 그 꿀같이 이렇게 진액이 흘러내려드려요. 그 진액이 흘러내리는 것은 바로 위궤양의 말이에요. 위궤양은 위에

위에 음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음식물을 다 소화해버리니까 위에 분비를 계속 흘러서 위장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조직의 변성이 생기는데 그 지금 저이 느릅나무 그 진액은 이거를 덮어주면서 새로운 조직을 나게 해주는 게이 느릅나무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첫째는 값이 싸고 또 차로 먹으면 아주 기호음료로 먹기에 좋고 또 이런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 이걸 먹으면은 이 궤양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데리는 시간을 한 시간을 데리시는 게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뭐 약이냐 그러지 마시고 저기다 좀더 맛을 좋게 하시려면은 앞서 그 얘기했듯이 거기다 이저 계피 같은 걸 넣어서 데리면은 계피도 말이죠. 계피를 두꺼운 거 사셔야지 얇은 거 사면은 그건 횟수가 얼마 안 됐어요. 이를테면 5년짜리 나무에 껍질 벗긴 거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꺼운 걸 사시고 또 계피도 저 겉껍질에 그 콜끝을 벗겨낸 게 있어요. 그거는 이를테면 5mm 이상 된거 이걸 사시면은 향기가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느릅나무 데릴 때한 시간을 데리시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계피나무도 이제 두껍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향기가 진하게 나오면서 그 몸을 덥게 해주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또 간접적인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릅나무 차는 정말 일반적으로 차로 드시는 분이 없는데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 또는 코병이 있으신 분은 저걸 드시는 게참 경제적이면서 효력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차로 마시면 좋은 약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약이 되는 약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사군자 문인아 중에서 감하고 포도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화를 할 건데, 한국화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거를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한국화의 중요한 점은 남의 좋은 그림을 많이 모방해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그리는 거를 한번 순서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철쭉은 흰색하고 붉은색, 여기에 약간 군청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보라가 되는데, 여기 흰색을 더 많이 넣으면 연보라가 되고, 붉은색을 이제 더 많이 넣으면 이제 우리가, 자, 철쭉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딱딱하지 않게 아까 우리 문인화 하듯이 이렇게 운필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자, 앞쪽에 있는 또 꽃이, 자, 여기는 꽃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자, 다음번은 우리가 이 붓이 이렇게 좀 작은 붓으로 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붓은 꼭 큰 붓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먹을 가지고 나무 가지, 우리가 이제 철쭉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화 꽃을 그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 나온 이제 꽃 가지를

이렇게 미리 찍어주시고 가면, 자, 다시, 철쭉은, 끝에, 세로, 밑에 쪽은 녹색이 많고, 이제 새로 핀 철쭉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이 붙은 가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감을 이렇게 원액을, 자, 끝부분에다가, 자, 미개를 찍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점의 미개는 어디든지 이제 동양화에 우리가 점선 준 중에 이제 미점이 쌀 미자를 써서 미점인데 이렇게 꽃 끝에 전체가 다 미개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여기 사이도 미개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면, 자, 어때요? 산에, 철쭉이 피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자, 다시, 이 다음에는, 자, 노란색하고 녹색을 섞으면 연두가 되죠? 자, 철쭉은 이파리가 먼저 핍니다. 이파리가 먼저 피고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잎이 안 보이는 거지. 진달래는 먼저 꽃이 핍니다. 근데 철쭉은 먼저 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해 보이는 것들은 이미 이제 꽃을 활짝 피게 그려서 그렇고 아래쪽에 이렇게 받침을 녹색으로 이렇게 이파리를 넣어주는 게 철쭉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넓은 붓. 자, 한쪽만 짙은 먹을 묻히면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이걸 가지고, 자, 아래쪽. 자, 공간도 좀 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니 아래가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다른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필요한 데를 이렇게 또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이것만 둬도 그림처럼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이제 바위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좀 말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위산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국화 꽃 그리는 그 거의 기법으로 자, 바위가 나는 선을

자, 목으로 이 바위 덩어리를 기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제 말리셔야 되고, 항상 목은 한번 묻혀서 그라데이션이 되게 색이 새로 묻히지 않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하늘 처리를 이제 했는데, 하늘은 우리가 이제 흰색하고 이제 군청 두 가지 색을

그래서 그럼 하늘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단순히 그두 가지 색으로는 하늘색이 좋은 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연두색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맞는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게좀더 아름다운 색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군청하고 흰색. 이렇게 둘을 이렇게 오래 섞으면 자, 이건 자동으로 이제 하늘색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늘색에서 나는 바위를 끼고, 자, 바위를 끼고 이렇게 색을 주겠다. 그럼 여기에 바로 마르기 전에 하면 이거는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이 줄을 없애줘야 되니까 상당히 노련함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자,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하늘이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공간은 똑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내가 이렇게 먹으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느낌의 하늘까지 이렇게 다 표현됐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서 이게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뒤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마른 후에 다시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위 하늘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하늘이 여백이 좀 많죠. 그러면은 하늘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번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위의 위쪽에 보면 이끼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끼점을 바위에다가 부분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찍어주면 훨씬 그림이 딱딱하지 않죠. 자, 보시면 바위에 이렇게 이거는 바위에 소나무도 있을 수 있고 이끼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에 이 공간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날아가는 새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인데 가운데로 몰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마리를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한 마리의 새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풍성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화는 많은 반복을 하겠지만 사군자 문인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그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 문인화를 잘 배우셔갖고 이렇게 한국화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화 바이산을 한국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퍼스의 아크릴 물감하고 우리 문인화적인 요소하고 퓨전, 혼합을 해서 현대 회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메타 자각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이어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 세 가지,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진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괜찮은지 물어보면 일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이라는 장소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만 가면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주말에도 편하게 지내는데 직장에만 오면 일하다 실수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라는 장소가 불안한 생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소에 따라 특정 생각을 반복합니다. 장소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터데임 대학교 연구진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기억력이 감소하는 위치 업데이트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특정 방에서 무언가를 기억을 하도록 한 뒤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방에서 기억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와서 기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지방을 넘으면 기억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무언가를 외웠던 방으로 돌아오면 기억한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소는 우리의 기분, 생각, 기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한 생각은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나 삶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할 경우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해 편히 쉬지를 못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과 같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집을 나와서 집 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카페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반복해서 든다면 잠시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쐬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소를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방을 바꿔보거나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장소를 바꾼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은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국적인 장소에 있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들지 않던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생각 벗어나기 기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상담을 받고서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것이 나의 문제였는지 알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정신치료는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한 번씩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가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다 보면 신기하게도 혼자 생각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료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을 말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듣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복잡했었던 생각들이 대화를 하면서 명확해지고 틀이 잡히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면 두서없이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진료가 끝나갈 때쯤이 되면 스스로가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현재 자신에게 큰 지장을 주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생각을 전하는 것은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1960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지지해주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 확증 편향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은 생각에 들어맞는 정보는 취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다 보니 생각이 편협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 잘못되고 편협한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의 문제와 편협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그 이야기만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어?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이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특정 생각을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은 피드백은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은 기록하기입니다. 생각은 빠르면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자유로운 대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 어느새 까먹고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생각해 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친 경험이 누구나 몇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마음먹은 계획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잘 활용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울과 불안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중 상사의 가시돋친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상사의 별 의도 없는 말과 행동에도 이전에 상처받은 일이 쉽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상사는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렇게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이 생각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패턴이 매번 우리 머릿속에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의 반복을 줄이고 이어지는 생각을 막는 방법이 기록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을 정리해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정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가지치기 해줍니다. 상사가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인격체로서 무시해서 한 행동은 원을 드립니다.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된 방법은 앞으로도 힘들 때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좋아지고 호전되었을 때는 도움이 된 방법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 힘들 때 보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기술 세 가지,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남은 두 가지,

0: 습관들이기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6: 예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4: 밥 쳐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
12: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13: 좀 애고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4: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제대로 찾아왔죠?
14: 저희 자매입니다.
16: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1: 이거 먹어, 치킨.
0: 프로틴.
2: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딨어, 지금?
1: 로봇이야, 로봇.
0: 에이, 우리 청소 이모야.
3: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0: 뿔.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장을 감고 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스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작가 신일용입니다. 동남아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합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경제적 수준도 편차가 심하고요. 정치체제도 공산당 일당 독재부터 자유민주주의까지 죄다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것이 아세안이 EU 같은 수준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남아에서 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두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두 나라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입니다. 먼저 베트남부터 보죠. 베트남 역사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남진과 북거가 그것입니다. 남진란 뭐냐? 베트남 말로 남띠엔이라고 하는데요. 홍강 유역의 세력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야금야금 남쪽으로 진출하여 지금처럼 남북으로 1800km에 이르는 가늘고 긴 영토를 이루게 된 역사를 말합니다. 이 남띠엔이 완성된 것은 불과 300년 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치민시, 사이공이 불과 300여 년 전만 해도 베트남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이공

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 지역은 크메르, 즉 캄보디아의 영토였습니다. 자, 남부는 크메르 땅이었고 홍강에서 출발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중부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나라, 참파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다낭과 호이안, 그리고 꾀뇨, 나짱 이런 도시들이 다 참파 시대에 발전한 해안 도시들입니다. 참파는 산맥과 해안 사이의 좁은 지형 때문에 농업 대신 해상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원래 힌두 지역이었는데 아랍권과 통상을 하면서 15세기경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게다 어떤 특성이었죠?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남아 해양 도서부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대륙문화권이던 홍강유역의 비엣족과 해양문화권이던 참파의 참족은 징그럽게도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남진정책에 의해서 19세기 초에 멸망하지만 한때는 해상무역으로 부강해진 참파가 하노이까지 쳐들어가 베트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거란 북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중국의 압박에 저항해서 독립을 지켜낸 역사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사군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중국이 홍강 유역을 지배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베트남은 불굴의 투지로 중국을 물리칩니다. 일찍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 짜농다오 장군이 원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전쟁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의 역사로는 1979년에 중월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이 지원하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공격하자 중국은 베트남을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1979년 2월 중국군이 베트남 국경을 넘어왔다가 한달 만에 소득 없이 물러간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공산국가끼리 그것도 베트남 전쟁 당시 강력한 군사 지원을 했던 중국과의 전쟁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천 년에 걸친 북거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 강력합니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감정은 한일 관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걸요?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 문화의 세례를 가장 강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한자를 받아들였고, 유교를 받아들였고, 불교도 동남아식 상좌부 불교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대승불교입니다. 베트남이 도이모의 정책으로 문호를 개방했을 당시 베트남에 처음 출장을 갔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명분을 따지기 좋아하고 출세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을 동남아의 바다에 떠 있는 동아시아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라는 이야기죠. 싱가포르가 특이하다는 건 쉽게 수긍이 갈 겁니다. 창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죠. 동남아 이웃들과는 달리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차드로드나 마리나베이나 조경과 건물이 잘 어우러져서 마치 디즈니랜드에 온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가 실제로 싱가포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즈니랜드 with death penalty.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다. 이런 얘기죠. 영국인들의 유머는 때때로 잔인합니다. 싱가포르의 번영과 질서 뒤에 숨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모든 게 인공적인 싱가포르의 모습을 풍자한 거죠. 싱가포르 정부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담배꽁초, 쓰레기, 하다못해 껌 씹는 것까지 벌금을 먹였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 사회는 느긋한 동남아의 이웃들과 달리 우리나라 못지않게 경쟁이 심하고 각박한 사회입니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려서 공부를 못하면 아예 기술을 배우도록 합니다. 대학교 문 앞에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싱가포르의 이런 모습은 이 나라의 독특한 위기의식과 이 위기의식을 발전의 도약대로 삼은 초대 리콴유 수상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의 첫 번째 특이점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주류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독립을 당한 나라거든요. 말레이시아로부터요. 리콴유 수상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농작물과 자원을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 나라죠.

리콴유가 중앙 권력의 야심을 보이고 중국인과 말레이인 사이에 인종폭동이 일어나자 말레이시아가 골치 아프다면서 중국인 너희들끼리 나가서 살아라 하고 독립시킨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때가 1965년 8월 9일이었는데 이날 리콴유는 TV 대국민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부의 그 비장한 모습을 아직도 독립기념일마다 재방송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8월 9일 기념식을 개최하지만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애매하게 내셔널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동남아로 들어왔지만 집중적인 이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동남아 식민당국은 노동자와 하층 인력이 필요했죠. 반면에 중국인들은 기근과 청조 말기의 혼란을 피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남아에는 인력의 수요가 있었고 중국에선 공급이 있었으니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이 쇄도한 거죠.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사업 자금을 융통하고 정보를 나누어 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중국인 전체가 뭉친 게 아니라 언어 소통이 가능한 같은 고향과 출신에 따라 무리를 지어 협력했거든요. 동남아의 대도시마다 동양 중국인 그룹끼리 상호 부조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도 했고 이권을 보호하느라고 조폭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중국인들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정착해서 재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해협 중국인, 스트레이트 차이니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해협이란 게 어디겠어요? 무역의 중심 교통로 말레카 해협을 말하는 거겠습니다. 반대로 오로지 노동력밖에 없던 대다수의 새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이주 중국인, 이미그레이션 차이니즈로 분류했습니다. 당연히 해협 중국인을 통해서 이주 중국인을 관리하려고 했죠. 싱가포르의 중국인 다수는 호키엔 출신의 이주 중국인이었지만 리콴유라는 청년은 학가 출신의 해협 중국인 출신인 엘리트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캠브리지에 유학을 가서 변호사를 따올 만큼 금수저였지만 대중정치에선 불리했죠. 이런 리콴유가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적 독재 정치를 폈지만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경제 발전만 달성한 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게 리콴유의 가장 위대한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동남아에서 특이한 나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콴유는 어떻게 해서 영국인들이 범죄 도시, 신시티라면서 비웃던 지저분한 도시에서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었을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 두 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민간 기업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를 하고 공무원을 하려고 지원을 해요. 싱가포르의 공공 서비스가 상당히 프로페셔널한데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대신이 중요한데요.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향응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금액이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시킵니다. 그냥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처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선고를 받고도 잊혀질 만하면 슬그머니 복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평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죠. 충분한 보상과 1%의 관용도 없는 가혹한 처벌. 이것이 싱가포르의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부패를 극복한 간단한 원칙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을 듯한데 왜 다른 나라들은 성공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부패는 일종의 뿌리 깊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학가 출신의 엘리트 해협 중국인 출신이던 청년 리콴유가 아직 부패의 카르텔로부터 자유롭던 청년 시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뿌리를 가지고

0: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한 역사를 가진 베트남과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이민들이 세운 나라로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위기의식으로부터 강소국을 건설한 섬나라 싱가포르. 이 특이한 두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왜 지금 동남아가 중요하며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통의 나를 특별하게, 특별한 나를 더 가치 있게. 선물 포장 디자이너 차예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삼각형의 상자와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선물 모두 공통점은요, 바로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리본을 풀어서 열어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작고 귀여운 선물들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포장법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 종이 한 장은 여유분 23cm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23, 23 재단했습니다. 상자의 크기를 7cm로 확인하고 높이를 8cm로 진행할 겁니다. 높이 8cm 그리고 상자의 7cm를 맞춰주세요. 8에 7을 더해서 15cm의 기준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23으로 진행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8cm 8 더하기 7 해서 15 기점 맞춰주시고 8cm, 7cm, 8cm 기준 맞춰서 23을 채워주세요. 종이는 돌려서 다시 한번 높이 8cm, 가운데는 7cm. 종이에 구획을 맞춰주세요. 이쪽 꼭지점에서 끝 꼭지점까지 쭉 이어주세요.

작은 상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종이는 너무 얇은 종이보다는 최소 120g 이상의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 주세요. 대각선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접어주세요. 상자 모양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맞닿는 부분이 생깁니다.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걸려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은 작은 네모가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끝에서부터 1.5 체크.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맞닿지 않게끔 모두 오려주었습니다. 상자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자를 덮어둘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뚜껑은

높이가 2.5cm 그리고 밑바닥의 바닥이 7cm였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줘서 7.3cm 정도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뚜껑의 높이 2.5cm, 뚜껑의 면적 7.3cm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평에 맞게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을 사용해서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오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날개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비스듬히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접을 만들어줍니다. 면적이 두꺼우면 뚜껑도 두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 부분의 길이도 줄여줄게요.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뚜껑을 접착할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 닫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안쪽이 아닌 뒤쪽으로 해서 날개로 만들어준 시접 부분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부착해줍니다. 떼고 나와있는 부분은 안으로 감춰주고 정리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상자를 접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장식으로 선물을 안에 넣을 수 있는 상자 완성되었습니다. 삼각상자 한 장으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종이 준비는 24cm, 15cm로 준비해주세요. 24 세로 길이의 절반인 12cm만큼만 선을 그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15cm의 절반인 7.5만큼 나눠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서 바로 세로로 줄을 걷는 게 아니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크기는 선물이 삼각형 크기만큼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접는 선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므려서 한쪽 면과 한쪽 면이 닿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면을 잡아서 해당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연결선을 이쪽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송곳으로 뚫어도 되고 펀치를 통해서 끌어도 돼요. 긴 쪽을 접어서 옆면이 닿게끔, 그리고 펀칭 기계를 대고 가운데 이렇게 뚫어주세요. 반대로 옆면을 접어서 펀칭 기계로 뚫어주세요. 뾰족하게 리본을 잘라주시고 한 면 쪽에 구멍을 두 개 합쳐서 통과시켜 주세요. 반대편도 겹쳐서 관통하는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관통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묶어볼게요. 매듭 지어주시고, 오늘은 하나의 보우가 아닌 세 개가 나오는 트리플 보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리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반대편에서 하나 더 보우 겹쳐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리본을 위로 올려서 한번 감싸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보우 만들어서 안에 있는 고리로 넣어줍니다. 리본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겨주실 때 한쪽만 당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보실 수 있게 크게 당겨서 한번 힘을 줘볼게요. 여기가 밀착이 됐고 리본을 당겨주시면 모양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작아진 리본은 힘을 줘서 빼면 이렇게 모양이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확인됩니다. 현장인 사드로 쉽게 만드는 삼각 상자 만들기였습니다. 작은 선물을 선물하고 싶은데 상자가 없으시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처럼 쉬운 포장을 해보세요. 네모 상자와 삼각 상자 한 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배우신 선물 포장 잘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태평양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본분이 뭘까요? 군인은 왜 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죠. 군인의 명예는 오직 여기서 나옵니다. 나치 독일군은 점령지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자국민에게 함부로 행포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패전이 확실해지자 자포자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네로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열등함이 증명되었으니 더 이상 살아남을 자기조차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장군들은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여 독일의 파괴를 막았습니다. 이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성과 양심은 있었다는 얘기이죠. 하지만 일본군은 달랐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번 화에서 말씀드릴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인 사망자는 20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죠. 현지 주민의 눈으로 본 오키나와 전투를 다룬 어느 책에서는 더욱 충격적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일본군이 주민들을 자신들의 인간 방패나 폭탄으로 활용하고 잔뜩 겁을 주어 집단 죽음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어린 여중생, 여고생까지 본토로 보낸 대신 장교들의 시중을 들게 한 다음 나중에는 수류탄을 나눠주고 천황의 총폭탄이 되어 미군과 함께 자폭하도록 시키죠. 오히려 오키나와 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쪽은 적군인 미군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진짜 악당이 미군이 아니라 일본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합니다. 미군을 돕고 일본군 색출에 나섰을 정도였죠. 일본군은 자국민에게도 악마로 낙인 찍힙니다. 이오순 전투가 끝난 지 불과 닷새 뒤인 1945년 4월 1일 전쟁의 무대는 일본 본토의 관문인 오키나와로 옮겨집니다. 이날 아침 수백여 척의 대함대가 오키나와 앞바다를 완전히 메우고 미 제10군 18만 명이 상륙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일본군은 우지시마 미츠루 중장의 제32군 11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그중 본토에서 나온 병력은 5만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징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반은 변변한 훈련도 받지 못한 학생과 중장된 남자들이었죠.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오키나와를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하면서도 정언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개산을 빼내어 타이완으로 보냅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의 방어력은 더욱 약화되죠. 미군의 상륙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일본군은 구리바야시의 작전을 활용해서 해안가의 저항을 포기하고 섬 내륙의 동굴에 숨어서 미군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지시마 장군의 사령부는 옛 오키나와 왕국의 왕성이었던 수리섬의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미군은 전진을 시작하죠. 날 뒤인 4월 5일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서 양측의 사상자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저항도 2판 4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규슈에서 발진한 수천 대의 가미카제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와서 미국 군함을 향해 돌진합니다. 대부분 격추당하지만 400여 척에 달하는 군함이 피격되죠. 하지만 주로 방어력이 약한 구축함이나 수송선이었고 일본군이 정말로 노리는 전함이나 대형 항공모함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일본 해군이 최후의 작전에 나서죠. 필리핀의 해전과 레이테만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괴멸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군함도 많은 손상을 입은 채 방치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연합함대의 기함인 전함 야마토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함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야마토 혼자서 미 해군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얘기였죠. 일선 제독들조차 병사들을 개죽음으로 내몬다면서 반발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해군이 무모한 작전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황 히로히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죠. 일본 해군이 오키나와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로 미 해군을 공격하겠다고 보고하자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뿐인가? 해군에게는 이제 배가 없는가? 해군은 천황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기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야마토에 자폭 공격을 명령합니다. 야마토는 몇 척의 군함과 함께 출격했다가 오키나와 근처도 가보지 못한 채 몰살당합니다. 나중에 연합함대 사령관 도요타 제독은 어째서 이런 무모한 작전을 벌였는가에 대해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공 확률은

절반도 안 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 다수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왜 자신이 직접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 중부와 북부를 평정한 다음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남부의 점령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대부분이 남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5월 4일에는 일본군이 최후의 반격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만 내고 실패하죠. 이제 미군은 일본군의 소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단을 뿌려서 살아남은 일본군에게 항복을 권고합니다. 의외로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순순히 투항합니다. 그 중에는 장교들도 많았습니다. 7천여 명 이상이 포로가 되죠. 이렇게 많은 포로는 태평양 전쟁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싸움이었습니다. 미군도 이오슴 전투만큼이나 고전해야 했죠. 하지만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행태는 구리바야시가 지휘한 이오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투지 대신 광기와 추태만 남아있었죠.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대신 수치스러운 포로가 되지 말라면서 수류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간인과 함께 동굴에 숨은 어떤 병사는 아이가 울자 미군에게 들킨다면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죽이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키나와의 일본군을 그토록 타락시켰을까요? 저는 지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지시마 장군은 실전보다는 후방에서 서류 정리에 익숙한 전형적인 책상 물림 장군이었습니다. 작전 지휘는 부하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사령부가 있는 동굴에만 틀어박혔죠.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거나 보호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무모한 작곡 공격을 벌이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규율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지시마의 한 부하는 비인간적인 작전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미군이 가까이 오자 자기 목숨을 부지할 요량으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미군에게 투항합니다. 똑같은 군대라도 정예가 될지 막장이 될지는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죠.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것이죠. 이제 일본의 운명도 끝이었습니다. 미군은 매일 수백 대의 폭격기를 보내어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일본 지도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끝내냐였죠. 이들은 자기 손으로 전쟁을 끝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끝낼 수 없으니 그냥 싸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태평양 전쟁도 막바지입니다. 미군은 빠르게 일본의 목을 지어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북쪽에서는 소련이 일본에 승전보고 합니다. 다음 편에는 미국과 소련의 저울질 속에서 마지막까지 긴박했던 일본의 항복, 그 와중에 일본이 아니라 어째서 우리가 분단되어야 했는지 그 아픔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6: 이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4: 밥 쳐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
12: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13: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4: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제대로 찾아왔죠?
14: 저희 자매입니다.
16: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신발, 꼬미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갑자기 찌그락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3: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보통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달 동안의 생활이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생활했다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렸을 것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면 체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 역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만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수면 중 무호흡증, 호흡 저하 증후군,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흡 저하 증후군은 조금 특별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횡경막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에 힘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계속 약해지고 호흡 증후군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또는 자신감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체력과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면 날씬한 몸과 자신감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조성은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 남자는 대략 45%, 여자는 36%로 대략 9% 차이가 있고요. 필수 지방은 남자 3%, 여자 12% 정도로 역시 대략 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략 남녀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육과 필수 지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또는 여성에게는 생리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의 필수 지방은 3%인데요. 이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여성들에게는 12%의 필수 지방이 필요한데요. 이1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리 불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져야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코어 하면 복부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코어는 다리를 빼고 양팔을 뺀 우리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팔다리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코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어와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코어가 약하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늘어진 상태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면 적은 음식 섭취에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서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운동은 대근육군의 안정근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성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욕 호르몬 반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한다면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배우실 텐데요. 좋은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앉아서 외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가운데에 앉아주시고요. 양 발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누르면서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외 복사근인 측면의 대각선으로 있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우리의 근육은 길었을 때, 짧았을 때보다 최적의 길이로 있을 때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면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부드러운 허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는 코어 운동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번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의자의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차렷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완전하게 세우게 되면 코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적게 올라온다면 완전하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코어는 운동되지 않고 오히려 코어가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행했을 때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코어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생각하는데요.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내외 복사근을 강화시켜주면 갈비뼈의 위치가 닫혀지게 되면서 코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의자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회전에 팔 동작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외 복사근 운동을 할 건데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몸이 아마 꽈배기처럼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등허리 후.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많이 못갈 거예요. 스트레칭한다 생각하시고 가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끔 곧게 수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몸통 모두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후. 시선, 어깨, 허리 세 부분이 동시에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가 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의 범위도 조금 조금씩 향상시키면 허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요. 손은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은 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가장 멀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회전, 회전해서 쭉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가슴 근육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팔과 코어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왔다가요. 지금 팔이 바깥으로 오면서 호흡이 뱉어지면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이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 뱉고, 네, 정점에 올라오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저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에서 반복해서 15회까지 하게 되면 팔과 코어까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체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즘 유행인 저속노화의 트렌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속노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 수면, 식단, 인지 이네 가지를 잘 병행했을 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살펴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는 게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에서 8시간을 잘 잤는데도 낮에 혹시 피곤하고 졸립다면 숙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주무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8배, 치매가 5배, 당뇨가 5배, 우울증이 3배, 스트레스가 3.6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인데요. 그 ACSM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0분이면 50분씩

잘라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일주일에 세 번을 해야 하고요. 거리로 하면 7에서 8km 정도를 하루에 뛰어야 하고 이걸 세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력 트레이닝은 두번 정도를 해야 아주 잘 잡힌 균형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급의 관리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분의 러닝도 좋고요. 5분의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의 시작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빈도를 자주 해서 천천히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유연성, 코어 안정성 운동, 그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익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과 맞지 않는 운동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 몇 퍼센트 비율로 드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이 30%, 그리고 단백질이 15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대사질환 또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율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30에서 50%, 지방이 30에서 40%, 단백질이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의 수치는 낮춰주고 지방과 단백질의 수치를 조금 높여주어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순당으로 변화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 요소를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은데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다면 같은 양과 같은 비율을 드시더라도 건강한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은 맛도 있고 먹고도 쉽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것보단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런 실천 방법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조절 능력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 인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과 발이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이 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교감이 깨지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뇌에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는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청력을 보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내 머리에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취약인데요. 이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메모리하는 시간인데요. 메모리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확보하고 그리고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뇌의 용적은 근육의 용적과 비례한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뇌의 용적도 적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째는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뿜어주어서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은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 안정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힐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의 메모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내 양손의 힘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어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른손을 쭉 편 상태에서 왼손은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목 가게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코어가 운동이 되거든요. 위치는 왼쪽 엉덩이 옆까지 오게 되고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다시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왼손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왼손이 밀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이 버텨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이상의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힘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왼손이 막아주고요. 올라갈 때는 왼손의 힘을 오른손이 막아주면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코어에 강력한 자극을 갖게 되고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양손이 밀어내는 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운동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아마 홈트레이닝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몸은 곧게 펴주시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면서 발을 쭉 펴주세요. 네.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허벅지가 아니고 코어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내뱉을수록 코어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대로 10개만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완전하게 당긴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쭉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쭉 뻗어서 만약에 10번이 힘들다면 발을 땅에 살짝 대도 괜찮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5회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신다면 아마도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했을 때 약이 되고요. 나에게 과도한 운동들은 주로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에서 배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호흡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오늘 배울 코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팔다리에 연결을 시키는 동작들이죠. 네 번째로는 가동성이라고 해서 유연성 움직임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 근육들은 뻣뻣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근육의 성장

식량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을 잡는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앞과 뒤가 좌우가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좌우 앞뒤가 완벽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의 편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발만 하고 왼쪽 발만 해서 좌우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이죠. 또는 오른쪽 손만 운동을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왼쪽을 하면서 좌우의 힘의 차이를 느껴보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의 패턴인데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올바른 동작으로 걷고 있는지 또는 물건을 집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부하 운동인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있거나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kg의 무게를 들었다면 다음 달에는 4kg의 덤벨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면서 나의 건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활용인데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찍어놓고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았다면 다음 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중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적절히 하면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시다가 혹시 잘 되면 서서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우선 의자의 대략 중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은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요. 반대발도 들어서 네, 뒤꿈치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왕복 10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강이를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긴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면 몸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 허그되듯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몸통이 구부러진다면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셔도 좋고요. 왕복 10번에서 시작하셔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아마도 코어와 다리 쪽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차렷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주시고

있고요. 좌우로 벌릴 때는 내 양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천천히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 올립니다. 더 네, 위로 올라올 땐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손끝이 위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팔을 벌릴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펴진 채로 올리시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어깨의 불편함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더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코어는 팔이 움직일 때도 움직여야 하고요. 다리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팔이 움직일 때 코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코어에 있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펼치면서 갈비뼈가 쪼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최대한 멀리,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네, 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이입니다. 높이, 가장 높이, 그렇죠. 네,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좌우의 팔이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주변과 코어가 동시에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 오늘 배운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 바꾸면
6: 이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4: 감춰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

0: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1: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2: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1: 봐봐.
0: 어디 있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0: 에이, 우리 청소 이모야.
4: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5: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6: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4: 아, 우리가?
6: 예.
4: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6: 바로 복잡한 사회성.
4: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6: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4: 나쁘게 표현해야죠.
6: 영장류도 문법체계 같은 것도.
7: 원숭이가?
8: 원숭이가요?
6: 문화도.
4: 아, 문화요?
7: 문화요?
6: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숭이는 1부 1초제예요.
4: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6: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9: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4: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어. 이런 거죠.
9: 어,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4: 어디야?
1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13: 이거 교차 검증했나?
12: 네?
1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3: 이거 기밀 아닌가?
12: 맞습니다.
1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13: 이거 자네가 썼나?
12: AI가 썼습니다.
1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3: 아, 이게 뭐야?
1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3: 점심 뭐 먹을까?
1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3: 아, 안 돼!
1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3: 자네인가?
9: 아니에요!

0: 커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6: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6: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3: 또 가고 싶다.
4: 잘 가.
6: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6: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6: 고마워.
3: 무슨 사진 찍으려고?
6: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6: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7: 루피!
3: 우와!
6: 어서 와!
3: 우와! 이게 다 뭐야?
6: 파티를 준비했어.
3: 파티?
6: 응. 사진 찍고 싶어서.
3: 정말 재밌겠다.
6: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6: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3: 왜? 배고픈데.
6: 사진부터 찍으려고.
7: 알았어.
6: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지금 먹지 말랬잖아. 뭐야야, 크락. 그렇게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1: 우리도 좀 먹을까?
2: 그래.
3: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1: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3: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4: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3: 응, 그럼. 고마워.
1: 루피도 같이 먹자.
3: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4: 배불러.
3: 잘 먹었다.
5: 사진은 안 찍어.
3: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0: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3: 응.
0: 빨리 와, 루피.
4: 응? 와, 우리야!
3: 어떡해!
1: 야, 잠깐만. 야,
3: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어?
3: 안녕!
0: 안녕? 다들 옷이?
3: 아하,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4: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3: 어,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3: 우와. 루피, 어때?
0: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2: 좋아.
0: 그럼.
1: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3: 이제 다 그쳤나 봐.
5: 크랑크랑.
4: 다행이다.
0: 전부 엉망이 됐잖아.
3: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4: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2: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3: 아, 사진.
4: 그래, 빨리 찍자.
2: 응.
3: 그래. 찍는다.
5: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 멋진 노을이네.
6: 정말 예쁘다.
3: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크랑.
4: 빨리 와.
6: 이게 무슨 일이지?
3: 다들 괜찮아?
2: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4: 맞아, 썰매 같았어.
3: 또 타고 싶다.
4: 나도.
3: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5: 다음 날이 됐어요.
7: 보비, 해리.
8: 어서 와.
7: 안녕.
3: 안녕.
8: 루피, 자.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3: 고마워.
4: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3: 꼭 봐야 해.
6: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8: 그래, 루피.
4: 우와, 다들 입 좀 봐.
6: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4: 맞아.
9: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6: 그것도 보자.
3: 아, 이게 뭐야?
4: 케이크 납작한 거봐. 크랑크랑.
3: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4: 다른 사진도 보여줘.
3: 우와.
4: 다들 옷이 엉망이네.
8: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4: 맞아.
9: 얼굴만 찍혔어.
4: 어휴,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8: 전부 멋진 사진 같아.
3: 정말?
2: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4: 맞아, 고마워 루피.
7: 고마워.
3: 아니야, 나도 고마워.
2: 우리 또 사진 찍을까?
7: 좋아.
3: 그럼 끝난다.
5: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입다.

이건 무슨 옷이야? 어디서 입는 거지? 이렇게 입는 거야? 어떻게 입는 거지? 왜 이걸 입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옷이야? 거기서는 이런 것도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옷을 입고 어딜 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옷도 보여줄래? 대체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정말 신나는 놀인데? 정말 재밌어. 그럼 우리 서로 소개를 해볼까? 이건 낚시할 때 입는 옷이야? 어, 세상에! 고마! 우리 고마는 어디 간 거야? 그러지 말고 네 소개를 해봐. 화내지 마. 난 그냥 여기 있는 게 지루해서 그래. 나랑 얘기하거나 놀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 제발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야호!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

0: 이제 한번 놀아볼까?
1: 사실 난 책을 읽을 줄 몰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다시 지루해졌네. 너 나랑 놀아줄 수 있니? 놀자고? 좋지. 난

미래의 직업을 골라야 하는 거야? 이건 진지하게 골라야 해. 어! 난 아무도 비웃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거야. 과학자로 할래. 과학자는 아주 진지한 직업이거든. 장난을 치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안 되겠어. 가끔 비웃음을 살 때도 있거든. 의사가 나을 것 같아. 난 누가 날 보고 웃는 게 너무 싫거든. 날 비웃는다면 큰 주사를 넣어버릴 거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선생님이 되는 건 어떨까? 학생들이 날 보고 크게 웃으면 교무실로 부르는 거지.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미리고.
1: 그런데 바로 그때.
2: 하하! 나는야 네모거인 괴물이다.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0: 발끝하는 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집이 너무 네모나잖아.
1: 다행히 둘째 아기 돼지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3: 우리 위한 집이야. 나랑 너랑 하나 둘. 창문이 두 개 있고 하나 둘. 마당에 나무도 두 개 있어. 문에 적힌 숫자도 2고. 둘을 위한 차야. 둘이 마셔야 맛있지.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3: 털끝 두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미안해. 이
0: 닭 이름 바로
3: 이. 괜찮아, 연기였잖아.
0: 근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1: 다행히 셋째 아기 돼지 집엔.
4: 야호, 내 차례다. 바쁘다, 바빠, 바빠.
1: 방이 세 개나 있었답니다.
4: 자, 하나, 둘, 셋. 창문 세 개, 또 하나, 둘, 셋. 탑도 세 개, 또 하나, 둘, 셋. 깃발도 세 개, 또.
1: 그래, 그래. 고마워, 삼.
3: 와. 우리가 지낼 방도 있을까?
4: 당연하지. 둘이면 단짝이고, 셋이면 파티지. 네모 거인 괴물 물리치는 건 완전 누워서 딱 먹기지. 하나, 둘, 셋.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4: 절대 안 돼. 탈끝 세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4: 아니, 어떡해?
2: 별로 세게 안 불었는데.
0: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4: 너도 한번 당해봐.
1: 멈춰.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 집은 부서지면 안 돼.
0: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5: 4.
4: 그럼 이제 아기 돼지 사병제는 어디서 살아?
2: 우리 집이 있잖아.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창문도 네 개야. 또 하나, 둘, 셋, 넷. 나무도 네 개. 문에 적힌 숫자도 4라고.
0: 1,
3: 2,
4: 3,
2: 4.
1: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랑 네모 거인 괴물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예!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2: 지구영웅 헌개맨.

0: 축하 선물로 내가 아주 예쁜 풍선 인형을 만들어 줄게. 아, 누구 줄까?
1: 경품 추첨! 와! 저 행운의 번호는요?
0: 행운의 번호!

0: 7번.
1: 7번.
2: 누가 7번이야? 누가 7번이야? 아니, 거북이 6번인데?
3: 야! 도둑 고양이!
4: 아니, 어린이날 파티에 온 친구한테 도둑이라니.
5: 맞아. 고양이님, 나와주세요.
6: 나 고양이 아닌데.
4: 자, 선물은요. 짜잔! 띠띠! 귀여운 쥐 인형.
6: 쥐 보기도 싫어. 어지러워.
4: 고양이님, 왜 그러세요?
6: 고양이 아니고 삭.
7: 오늘의 환자, 아기 삭. 아기 삭이 너무 오래 굶었어요.
4: 아휴, 쥐 때문에 놀랐다기보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야.
8: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굶었으면 도둑 고양이처럼.
6: 고양이 아니고 삭, 살기라고요.
4: 화내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기운이 나나 보네요. 고양이니 상님.
6: 정말 힘들지만 문제.
4: 문제?
9: 다음 중 살근 딱 하나, 살을 찾으시오.
10: 오, 다 귀여운 고양이 아냐?
4: 여기 살기 있다고? 난 못 찾겠다.
9: 이 쉬운 걸 왜 몰라요? 딱 봐도 얘가 살기잖아요.
10: 고양이랑 뭐가 달라?
9: 살근 눈 사이에 두 개의 하얀 줄무늬가 있고 이마에도 줄무늬가 있죠. 가장 큰 특징은 귀 뒤에 하얀 반점. 고양이는 없다고요. 그리고 표범 같은 무늬까지. 사실은 고양이와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야생에서 사냥하는 무서운 맹수라는 점.
4: 하나도 안 무서워.
9: 쫑긋거리며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듣는 귀.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을 포착하는 눈. 먹잇감이 걸리면 스펀지보다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살금살금 소리 없이 다가가 사냥에 성공하죠.
10: 와, 엄청 귀여운데 사냥을 잘하는구나.
4: 이렇게 잘하는데 영양실조는 왜 걸렸지?
10: 참, 아직 애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사냥에 계속 실패했나?
6: 사실은 저 어린이 아니에요.
4: 어린이처럼 보이는데?
6: 작년까지는 저도 어린이였어요.
4: 작년?
6: 네, 사실은
9: 얼마 전까지 형제들이랑 뛰놀고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11: 미안하지만 이제 너도 태어난 지 1년이야. 이제 엄마한테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할 때란다.
6: 네? 저 혼자 살라고요? 나 영역 표시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는데.
11: 처음엔 누구나 다 서툰 법이야. 그래도 혼자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그럼.
6: 엄마!
9: 나 그냥 엄마랑 살고 싶은데, 그럼 안 돼?
12: 안 된다니까요.

0: 엄마 간다.
1: 처음엔 심심하기도 했는데 엄마처럼 영역 표시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냥을 하려니까 작은 쥐도 무서웠어요.
2: 애송이 사가냐? 무섭지? 잡아보시지? 사냥 못하겠지?
1: 개구리라도 잡아보려 했는데 놓치고 뱀도 놓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다고요.
3: 저런. 아, 그래서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도둑 고양이처럼.
1: 고양이 아니라고요.
2: 진정하세요. 아유, 닭딸기님 독립하는 게 쉽지 않았죠?
1: 네. 야생의 세계는 정말 무서웠어요.
2: 어떡해. 누구냐? 여긴 내 영역이야. 저리 나가.
1: 춥고 배고픈데 하루만 여기서
2: 가라고.
1: 소리가 들렸어요.
2: 부엉이?
1: 아니요. 그 뒤로 지나가는 생쥐요. 오늘은 꼭 사냥에 성공할 거야.
2: 어? 지난번 그 애송이 사가냐? 멱지 쫄쫄 굶었나 봐.
1: 이얍! 이얍!
2: 난 도망가지.
1: 쥐 꼭 잡고 말 거야. 어, 잡았다.
2: 놓쳤지. 절대 못 잡겠지.
1: 쥐를 몇 번을 놓쳤는지 그 쥐 때문에 저 쥐 트라우마 생겼어요.
3: 아, 그래서 이 쥐 인형에도
1: 지워요.
3: 지워.
2: 뚝뚝. 네, 들어오세요. 누구지?
3: 누구시지?
1: 엄마?
3: 엄마?
4: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소란을 피워서.
3: 아니에요.
1: 어, 엄마, 나 독립 안 할래. 그냥 계속 어린이 할래. 나 엄마랑 같이 살래.
4: 아유, 처음엔 다 원래 힘든 거야. 아니, 정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지 그랬니.
3: 그거? 그게 뭐지?
4: 그건 문제로 낼게요.
5: 살근 용감하게 새, 쥐, 뱀, 물고기를 사냥하는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이것도 먹죠. 이게 뭘까요? 1번 굴, 2번 꿀, 3번 풀.
3: 에이, 바다에 사는 굴을 어떻게 살기 먹어?
2: 그럼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꿀을 먹나?
4: 정답은
3: 왜 그러시죠?
4: 이 똥으로 확인하세요.
3: 아, 살겠다.
2: 잠깐. 우와, 여기 풀 있다.
3: 어? 풀 맞아?
5: 삭들이 동물을 사냥해 먹으면 뱃속에 뼛조각, 깃털이 소화되지 못해 배가 아프죠. 그래서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은 뱃속에 들어오면

0: 뼈 조각과 깃털들을 뭉쳐서 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오, 신기하다.
2: 아하, 풀이 살게 소화제구나.
3: 아, 그걸 왜 이제 알려줘요.
2: 아, 그럴까.
1: 아, 근데 풀은 약이잖아. 배는 안 찰 것 같아.
4: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가르치고 독립시켜야 했는데.
1: 아, 저희한테는 죄송할 게 아닌데.
4: 아유, 아니에요. 이게 다 제 불찰. 어머, 인형이네요.
1: 우와, 근데 진짜 빠르시다.
3: 그거 아까 경품 선물인데.
4: 오, 그래? 아, 그럼 잘 됐네. 우리 이걸로 쥐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엄마랑 숲에서 사냥 연습을 좀 해볼까?
2: 오, 사냥 연습 좋다.
1: 그래. 오, 여기 삭삭이님, 먼저 독립한 동물 형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 우와. 삭살가 용기를 내. 나도 바다로 오기까지 힘들고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헤엄도 잘 치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6: 나도 첫 비행 생각나.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점프! 멋지게 날 수 있었어. 지금은 물론 엄청 잘 날지. 삭삭이 너도 용기를 내. 응원할게.
3: 우와, 거북이 형이랑 하늘다람쥐 형까지 정말 고마워요.
6: 처음엔 다 서툴거든요.
1: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첫 사냥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4: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지?
3: 네, 저 다시 도전해볼게요. 할 수 있다.
6: 오, 우리도 응원할게.
3: 날카로운 팔뚝 준비.
4: 자,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3: 야!
4: 어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지. 쥐한테 들키지 않게 이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이용해서 살금 살금 다시.
3: 네, 엄마.
4: 돌아가.
3: 네.
4: 집중해.
3: 네. 집중해서 살금.
4: 다시
3: 살금 살금 살금. 이때다!
4: 다시!
3: 아, 너무 어려워!
4: 뚝! 뚝! 집중, 다시!
3: 살금!
4: 다시!
3: 이번엔 뚝!
4: 다시

할 수 있다. 에이, 점프! 점프! 점프! 다시 만났군.

가는 듯 안 가는 듯 소리 없이 다가가. 헛! 또 성공! 이번엔 새도. 야, 성공! 용기를 내니까 안 되는 게 없네. 힘내라고 응원해준 친구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 빌더 출동!
3: 저 중장비들 좀 봐.
4: 정말 멋져.
2: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 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3: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7: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3: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8: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9: 의자가 둥글둥글해.
4: 이거 신기한데?
9: 뭐지? 여기 앉으면
10: 신기하다.
4: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노영웅 헌개맨.
1: 그래비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구화 수상한 영어 선생님.
6: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7: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0: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2: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번개 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2: 에이가 없지.
3: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4: 자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5: 퍼즐 게임?
1: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6: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1: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6: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1: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6: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1: 네.
6: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1: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4: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5: 네!
2: 여기.
1: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2: 이렇게?
0: 자.
1: 좋아, 마지막 하나. 강의 친구도 여기. 왔어. 번개 파워. 넘쳐간다. 번개 파워. 아직 덜 깼니? 보석검아 제발. 번개 파워.
0: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7: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0: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7: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4: 병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8: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 쌤.
4: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8: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1: 도영 친구가요?
8: 네.
1: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8: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야 해. 아,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아,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늦지, 한국말은 좀 고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아,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5: 난 맛있어. 우와.
6: 엄청 맛있었어.
7: 나도. 내일도 그거
0: 나왔으면. 얘들아, 안녕.
8: 안녕.
2: 아, 또 먹고 싶어.
6: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6: 뭐가?
2: 뭐랄까?
6: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2: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6: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7: 확인해봤다고?
6: 하이짠!
0: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6: 전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6: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아,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
6: 오!
0: 도영! 여기서 뭐예요?
6: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일기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6: 너희들 생각은 어때?
7: 그렇다면 우리 번개 유치원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6: 그러면 당장 물리쳐야지.
2: 아, 악당 무서운데. 악당을 당장 물리쳐야 되는데.
9: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0: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2: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0: 와, 너무 아름다워.
9: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2: 에? 네?

0: 하나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1: 큰일 날 뻔했군.
2: 악당들아, 사라져라!
3: 번개 파워!
4: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3: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4: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0: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4: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0: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4: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0: 알았다! 내 축구공! 배야!
1: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슬레잡기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슬레도 돼요?
2: 그럼. 자, 슬레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2: 안 돼, 더 해치고!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맛있겠지.
7: 와, 진짜 맛있다.
8: 고급져.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1: 술래잡기 할 친구.
12: 좋아요.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11: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13: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11: 안 돼, 도요치고!

0: 준,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교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따가 따가 따가. 따가 따가 따가.
4: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 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 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7: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0: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1: 왕 누나, 힘내라!
2: 어딨냐, 내 보석!
3: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4: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5: 애들아! 이쪽으로 모아! 이쪽으로 모아! 빨리!
3: 조용히!
0: 왕 누나! 저기! 저기!
5: 미끄럼틀 뒤에!
3: 멈춰! 광명 이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5: 광명이?

0: 어서해라 왕누나 잘했어.
1: 빨리 가. 빨리 가서 보석을 가져와야지.
0: 아우 너무 뭐라 하지 마.
1: 다시 좀 맞고 싶어.
2: 안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3: 어떡해. 괴물이 점주는 남아오고 있어.
0: 땅땅땅땅. 아까 대뱀잘 써버렸나 봐.
4: 안지가 저기 있군. 내놔.

0: 신기해.
1: 너무 멋지다.
2: 빛나 친구 잘했어. 받아
3: 번개
2: 타워.

0: 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1: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배.
2: 빛나게 번개 보석이.
3: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4: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3: 같은 편이라고요?
4: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0: 속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땅땅.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 검이 완성될 거예요.
2: 우주야, 너도 봤지?
3: 응? 뭘?
2: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3: 맞아. 엄청 신기했어.
2: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3: 그래. 이걸 날려보자.
2: 응. 안 돼!
3: 그러게.
2: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3: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4: 하나, 둘! 안 돼!
3: 안 돼! 안 돼! 천둥아, 뭐해?
5: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3: 안 돼!
2: 우와, 똑같다.
5: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6: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5: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응? 그런가?
6: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7: 세상에.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초능력.

0: 친구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조심조심 아기 안기.
1: 페파와 조지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 이비를 돌보고 있고요.
0: 우리 곰돌이 분유 먹을 시간이네. 라라라라.
2: 조지가 불러주는 공룡자 장가 너무 좋다.
3: 내가 안을 게 줘봐요. 우주주주주.
2: 오, 안경 까꿍놀이 해봐요.
3: 오, 맞다.
2: 항상 통한다니까.
0: 아빠, 저도 아기 이비 안아봐도 될까요?

0: 물론 돼지 페파.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볼래?
1: 됐어요.
2: 아기는 조심히 안아야 해, 페파. 아직 약하니까.
1: 아기가 많이 약해요?
0: 맞아. 예를 들면 달걀 같다고 할까?
1: 그럼 먼저 연습을 해야겠어요. 보세요. 조직을 이렇게 잘 안고 다녀요.
2: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1: 근데 조지는 이비보다 훨씬 커서 연습하기 힘들어요. 곰돌이가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0: 얼추 비슷하겠는데. 이제 이비를 알아줄 준비가 된 거니?
1: 그럼요. 미안해 곰돌아. 한번 더 해볼게요. 아기처럼 약한 게 뭘까? 달걀 같다고 했지?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요. 아주 약한. 약한 것도.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치우자.
1: 아빠, 전 아무것도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0: 괜찮아, 페파. 달걀 깨진 것 같고 뭘.
1: 이비를 안았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됐어요,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들 거예요.
2: 속상할 땐 배부르면 낫던데. 와서 점심 먹을래? 토마토를 왜 그렇게 먹어? 새로 개발한 거야?
1: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3: 페파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레베카 이모.
3: 갓난아기랑 산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비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2: 네, 통나무 인형인가 싶게요.
3: 그럼 산모는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
2: 밤에 좀 깨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많이 자요. 페파가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조지.
1: 조지도 아기예요.
2: 차차 적응하겠죠?
3: 그럼요. 이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미안, 이비. 딱딱하고 불편해서 우나 보네요.
1: 이비 달래는 방법 하나 아는데.
3: 역시 언니가 최고네. 엄마 말대로 네가 많이 돕는구나.
1: 네, 많이 도와요.
3: 아기 앉는 방법도 배워볼래?
1: 아니요, 됐어요. 이비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3: 아기를 안전하게 안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안아주면 된단다, 페파.
0: 이비 준다고 만든 조각 이불이 딱이네.
1: 맞다! 지금 가져올게요. 보세요! 이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추억이 잔뜩 담긴 이불이에요.
3: 와, 정말 멋지다. 딱 하나뿐인 이불이네. 게다가 이불도 잘 들고 있는데.
1: 진짜?
3: 이 정도면 이비를 안아줘도 되겠어, 페파.
1: 네!
3: 갓난아기를 안을 때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봐주실 때 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안 다치게 쿠션이나 조각 이불을 받치고 말이야.
1: 알았어요.
0: 푹신하게 받쳐줄게.
2: 여기 아기.
1: 세상에, 너무 작다.
2: 봐, 페파도 갓난아기 잘 안을 수 있지?
1: 이비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보다 낫대요.
0: 우리 이비가 정말 그랬어? 벌써부터 아빠를 배신하네.
4: 페파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게 좋았어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냐.
1: 귀 검사하는 날.
4: 페파 가족은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첫 번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1: 이비, 네 이름 뭔지 말할 수 있어? 이비.
2: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1: 방금 말했어. 야호!
2: 와우, 발음도 정말 비슷했어.
1: 조지, 너도 해볼래? 이비라고 불러봐. 안녕. 아니야, 조지. 이비. 안녕. 알았어. 내 이름부터 한번 해봐. 페파. 뭐해? 내 이름 말해야지. 페파. 젠다. 페파. 젠다.
2: 여보, 병원 아직 멀었어요?
0: 아니요, 다 와가요.
4: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딱 맞게 병원에 왔군요.
5: 안녕, 페파, 조지. 오늘 병원에 어떻게 왔니?
1: 차 타고요.
0: 오! 오늘 병원엔 왜 온 거니?
2: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받으러 왔어요.
0: 아,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리나 보려고 들르셨네요.
2: 아우, 네.
0: 좋아요.
1: 선생님, 조지가 내 이름 안 불러줘요.
0: 오, 조지가 안 불러줬어?
1: 그냥.
0: 이름 어떨까? 온 김에 세탁 귀 검사를 해보자꾸나.
1: 네! 네!
0: 좋아, 그럼 이쪽으로.
5: 여기는 청각검사실입니다.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분은 귀검사 선생님이에요.
0: 이비랑 페파 조지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좀 해주실래요?
6: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귀를 잘 챙겨야 맑은 소리가 들려요. 자, 검사는 이비부터 해볼까요? 이걸 이비 귀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6: 단, 검사할 때는 방해 안 되게 모두 조용.
1: 어?
6: 이비 언니랑 오빠 고마워. 됐다. 아기 귀는 다 정상이에요.
2: 어, 감사합니다.
6: 좋아, 다음 페파랑 조지 저기 앉아서 머리에 헤드폰을 써볼래?
7: 좋아, 페파랑 조지. 지금부터 삐 소리가 들리면 앞에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넣는 거다. 알았지?
1: 알았어요. 네.
7: 아주 좋아. 시작한다. 좋아, 잘했어. 이제 삐 소리가 더 작게 날 거야.
1: 나있다!
7: 수고했다. 헤드폰 벗고 나와도 돼.
0: 검사는 잘들 받아한다요?
6: 네, 말을 워낙 잘 따라서요. 근데요, 조지가 작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아기 때 청력 검사 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던데.
6: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 그렇군요.
6: 근데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조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소리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걸 쓰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보청기인데 써볼래?
1: 나네.
6: 말랑말랑한 반죽을 귀에 쏙 넣어서 네 귀에 맞는 보청기를 만들 거야. 이걸로 너만의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어줄게. 오! 다 됐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 미리 말하는데 조지, 소리가 크게 들려도 놀라지 마.
1: 오!
5: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조지, 지금 네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 거니?
1: 네!
5: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조지 웃음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나.

0: 소주, 아이스크림 가게.
1: 어서오세요. 시나몰이 마트입니다.
0: 시나몰을 마트놀이 개장대.
1: 엄마폰 말고 내 폰.
0: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 커져 하면 플러스.
0: 뭐 그래?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세탁용 원인원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저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너무
9: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내 이름은 슈퍼꽁지.
11: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2: 미라.
13: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2: 말도 안 돼! 골든보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1: 준비 됐어?
3: 오, 안 돼!
0: 위험해!
1: 꽤 빠른데?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4: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4: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5: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0: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잡았다. 어?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1: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0: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1: 떴어.
0: 어?
1: 안에 누구 없어?
2: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1: 찾았다.

0: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1: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쌤이 상자를 나한테 던져!
2: 알았어!
1: 구조용 루프!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3: 반대쪽으로 가자.
4: 완전히 갇혔어.
5: 기분이 어때, 슈퍼윙?
4: 꽁지?
5: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4: 잠깐!
1: 꽁지야!
4: 우리 꺼내줘, 당장!
5: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1: 꽁지야! 너?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0: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5: 맞아! 나 슈퍼 꽁지가 해냈어!
2: 난 도망갈래!
1: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3: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6: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4: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낭파기 액션! 빌려!
1: 구조용 루프! 액션! 야!
4: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5: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어?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4: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우와, 이건 월드 비행 부부잖아.
3: 멋지다.
4: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3: 각오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4: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공주야!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2: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3: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1: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2: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0: 다크 골든 주먹 발사!
1: 어? 으아! 이거 놔!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1: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1: 슈퍼 꽁지! 막스 테이프 발사!
0: 어?
1: 슈퍼 공진 힛!
0: 뭐가 이렇게 빨라?
1: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2: 알았어!
1: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보이! 월드 로봇! 움직이!
3: 찾았다!
4: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5: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1: 어?
5: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1: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4: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7: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5: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7: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1: 아틀란티스?
5: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8: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 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4: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2: 네, 사령관님.
3: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1: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5: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3: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1: 전동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5: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3: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1: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5: 진짜 멋지다, 맥스.
3: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1: 우와,
5: 하늘 위에 섬처럼 둥둥 떠 있어.
1: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라스.

0: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2: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0: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0: 신전처럼 보이는데?
3: 우와, 멋지다.
1: 저기야, 이쪽.
4: 어? 너희도 들었어?
2: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4: 저기요!
2: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2: 저게 뭐지?
4: 바위가 빠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4: 석판이라고?
0: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4: 어? 응? 네가 솔라야?
2: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네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3: 안 돼!
2: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 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4: 어?
1: 말도 안 돼!
4: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5: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6: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7: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수호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4: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0: 정말 태양신 솔라야?
1: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2: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1: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2: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우와!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올해는 못 버텨. 맥스!
3: 들여보내줘.
4: 알았어요.
2: 오한테
1: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2: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1: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줄. 잠깐.
2: 아니,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5: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피드.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2: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5: 뭐? 널 던지라고?
2: 날 믿어. 믿고 던져.
5: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2: 솔라빔 발사!
5: 우와!
1: 눈보라가 사라졌어!
5: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0: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1: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5: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0: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2: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5: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꼬마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2: 타요라고.
1: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3: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1: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2: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4: 내게 맡겨.
2: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5: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6: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6: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7: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6: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6: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7: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6: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배달해요.
1: 이른 아침 으라차가 배달을 하고 있어요.
2: 우와,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어? 저쪽으로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어쩌지? 이러다 늦겠소.
0: 엄마, 배달은 언제 와요?
3: 글쎄,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2: 아, 늦었다 늦었어.
0: 아, 내 선물.
3: 이런, 조심해야지.
2: 죄송합니다. 더 혼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0: 우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으라. 어?
2: 안녕히 계세요.
0: 뭐야,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2: 지각에, 실수에, 난 왜 이럴까?
0: 안녕히 가세요.
4: 고마워, 타요.
0: 고맙긴.
2: 타요.
0: 으라차.
2: 너는 정말 즐겁게 일하는구나.
0: 물론이지. 사람들을 태워주는 일은 정말 재밌거든.
2: 그래?
0: 왜?
2: 배달 일은 너무 재미없어서. 무거운 짐만 나르고.
5: 그렇지 않아.
6: 토니!
5: 배달이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찬 일인데. 물건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2: 사람들의 표정?
5: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봐.

0: 어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정 봤지? 이번엔 네가 해볼래?
1: 내가? 하지만...
0: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2: 배달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0: 얘들아, 너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1: 글쎄.
2: 그런 게 있어.
3: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가운 보라가 휘날려도

0: 그래? 물건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사실 난 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거든.
1: 그랬구나.
0: 이젠 나도 물건을 배달할 때는 꼭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1: 그래, 우린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마음도 배달해야 하니까. 우와, 너희 정말 멋지다.
2: 그래? 오늘 으라차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토니와 으라차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까지 전하는 행복 배달부랍니다.

있죠.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6: 예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4: 박철재 대단.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0: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1: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4: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E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지만 이 지역과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경쟁은 영유아 단계까지 깊숙이 침투했는데요. 이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만 정작 현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번 선거에선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교육비 부담과 이를 해결할 교육감 선거 공약에 대해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승호 사무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공개된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총액 기준으로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지난해 27조 5천억으로 전년도 29.2조 원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혹은 사교육 참여율, 주당 참여 시간과 같은 지표들이 다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초중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전반적으로 봤을 땐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긍정으로 보아야 할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자들 기준으로는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약7% 정도 올랐습니다. 이 말은 사교육비 참여자들이 늘어나

0: 하면서 전체 참여율은 줄어들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비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양극화 구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1: 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추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요. 이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7세 고시나 4세 고시라는 말도 익숙하게 들리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0: 네, 우선 계층적으로 보면 좋은 학원이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측면을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혹은 뭐 유명 수학 학원들이 선발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이때 선발을 통해 학원을 간다는 것은 학원의 능력보다 이미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학원에 모이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고 부모들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선발된 집단에 자신의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입시 등에서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별짓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입시적으로 보면 대학과 사회가 점점 육각형 인재를 원한다는 측면이 큽니다. 이따가도 2028 대입 얘기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입 정책들이 점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인재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인재들로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하면 이미 늦는 것이고 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교육을 통해서 경쟁, 보충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참여율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87%로 가장 높습니다. 이 정부는 아무래도 이 문제 원인을 돌봄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도 뭐 방과후학교라든지 늘봄학교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0: 네, 돌봄 공백을 해결하려던 부모들에게는 이 정책이 이제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죠. 지난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든 건이 효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 정책이 실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 대한 근본책은 아닌 것이죠.
1: 네, 그렇다면 교육감이 실제로 사교육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교육비라고 하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원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이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운영되거나 혹은 뭐 교습 시간을 뭐 조례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감 수준에서 가능한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를 얘기할 때 이런 걸 교정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권한이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초중고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의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 또 실제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이 사교육비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있을까요?
0: 이제 교육감 선거라는 건 결국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어떤 선거인 만큼 여론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사교육비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는 후보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뭐 사교육비 제로화라든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문제가 다층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국영수 사교육, 뭐 제2외국어 태권도 그다음에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교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교육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교육을 어떻게 줄여보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기존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과거 교육감 선거를 보면 학원연합회 역시 교육감 선거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는 어떤 행위자입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교육감이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문제화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익단체가 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구조네요. 아무래도 이 사교육비 문제 정점에는 입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입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일 아닙니까?
0: 네, 교육감들조차도 사실은 입시라는 결과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교육을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우리 지역이 좋은 교육을 했다는 것이 결국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입시 경쟁과 관련된 국면에서 교육감이 마냥 외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권한 문제의 경우

0: 필요합니다.
1: 네, 사실 또 사교육비 문제가 지역별로 양상이 다 다릅니다. 뭐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이 사교육비 문제가 각각 다르게 다가오는데 교육감들이 어떻게 다뤄볼 수가 있을까요?
0: 네, 최근 이제 경북의 한 언론에서는 경북의 사교육비가 낮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학원이 없어지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교육감들이 사교육 감소를 환영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사회가 사교육을 문제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 대상 보충학습, 장학 지원 등을 국가나 지역이 이제 관할하고 사교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공립 민간 학원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요. 한국에도 일부 유사한 시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기금을 모아서 이런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교육 문제를 뭐 교육감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들이 모인다면 27조 원 사교육 시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른바 고교학점제 첫 세대이자 대입제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주요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서울 영동일고 윤희태 선생님과 분석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2028 대입 같은 경우에 내신, 수능 모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들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어떤 거였습니까?
1: 네, 2028 대입 시행 계획을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변화하는 내신과 수능을 고려한 전형의 다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80%를 모집하고 정시 정원에서 20%를 모집하는 추세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동안 정시 모집에서 정원의 40%를 선발했었던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인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중을 30%까지 줄였습니다. 이는 계열이 없어지는 수능보다는 계열 구분이 가능한 수시의 다양한 전형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확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이나 수능 등 한 가지 전형 요소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의 숫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는 내신과 수능 체계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0: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요. 그동안은 점수 위주로 보던 교과 전형이나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보겠다는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1: 네, 대학에서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의 경우 기존의 교과 100%의 전형들이 감소하는 모습을 이미 2027 대입부터 볼 수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서 내신 5등급 체제에서의 변별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학생부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한다던가 교과 반영 방법을 변경하는 등 다른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정시에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고교 내신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학생부 정성평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하고요.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은 내신 성적을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더한 종합전형의 형태로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정성평가의 반영 이유는요. 통합형 수능의 시험 범위에는 미적분 2나 사회과학의 일반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 범위에서 빠지면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능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신의 반영 또한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면에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만 보지 않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을 두거나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어떤

0: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1: 네, 종합전형의 경우에는요, 이전까지 서류 100%의 전형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부터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는 전형들이 늘었습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것만 제외하면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까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종합전형 둘 다를 운영합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입시 첫 해이기 때문에 단일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기보다는 다양한 전형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대학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서류 100%의 전형으로 많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기보다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거나 면접의 강점이 있는 학생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해 보다 선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서류 100%의 전형으로 1,500명의 많은 숫자를 한 번에 선발하기보다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으로 500명, 면접 전형이 있는 으로 500명, 기존의 서류 전형으로 500명을 선발하는 것이 대입 변화에 맞추어서 안정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 네, 내신 체계가 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기존 9등급에서 공부했던 이른바 N수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아예 재학생 위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늘었다고요.
1: 네. 재학생과 졸업생이 내신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역균형 선발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전형들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지역균형 선발과 교과 전형에서 재학생만을 선발했었는데 2028 대입부터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졸업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생의 9등급제 내신을 재학생의 5등급제 내신으로 완벽하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그동안 이 환산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왔는데요. 5등급과 9등급을 산술적으로 매칭하는 방법, Z점수를 활용한 환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5등급제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같은 내신 체계끼리만 교과 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통합수능이 되면서 대학별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는데 수험생들이 어떤 걸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2028 정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학이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환산식을 매우 다양하게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시 요강에서 보는 국어 30%, 수학 40% 이런 반영 비율인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계열 대학 내에서는 계열별로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부터는 같은 대학 안에서도 계열이 아니라 학과별,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두 가지 반영 비율로 점수를 계산하여 높은 것을 지원자의 환산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반영 비율 유형 A와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반영 비율 유형 B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A, B 유형 중에 높은 점수가 자기 점수가 되는 거죠. 또한 통합형 수능이 되어서 변환 표준 점수가 쓸모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국수영탐 모든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로 환영합니다. 승소적 분포 발표 다음에 대학의 조정 점수를 새로 만드는 식인데요. 이렇게 반영식이 다양화되고 변환 표준 점수의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반영식이 있는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에서 보는 본인의 점수와 대학 지원 시 사용되어지는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커진다는 그러한 단점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0: 네, 뭔가 전형도 굉장히 많아지고 정시는 수시 같고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 보고 변화가 워낙 커서 재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질 것 같거든요.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입의 가장 큰 축인 내신 평가와 수능이 바뀌면서 재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최근 5년간 중에서 가장 학력 인구가 적은, 다시 말하면 가장 경쟁이 낮은 가능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2028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재학생끼리만 경쟁하는 전형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전형 방법을 다변화를 통해서요,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에 지원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두었고요. 학생들이 교과, 종합,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학교 생활 충실도를 대입의 평가 요소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요. 1, 2학년 내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교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끝까지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8 대입부터는 전형이 매우 다양화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통해서 유리한 전형을 잘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 대학은 변화된 제도 안에서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인재를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0: 광양을 두루품은 백원산 자락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천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사찰의 고아함.
1: 전부 다 이리 보여. 좋네. 이 부처님 제일 좋고.
2: 여기 오면 이제 40m의 동양 최대의 청동 약사 여러분, 그리고 또 인공 연못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3: 아, 나무 잘 컸네. 오랜 세월 통파를 길리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0: 산이 넉넉하게 내어주는 선물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숲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맛, 즐거움은 덤입니다.
2: 아, 맛있어.
4: 아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 광양이 최고죠.

0: 광양을 대표하는 명산 백운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자연하면 섬진강과 백운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백운산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제법 높은 산입니다. 섬진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높고 깊은 산세 덕에 900종이 넘는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있어 자연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운산엔 아주 오래된 멋진 숲길이 있는데요.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나종년 씨. 하하, 오늘도 무척 바쁘십니다.
1: 거기서 소망의 샘에서 물 한잔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한잔 드시고.
2: 저기, EBS 고향민국 자주 보시죠? 우리 감독님하고 저기 카메라 감독님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우남사 가보셨어요?
3: 우남사를 반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담당하는 해설사예요.
0: 만나는 관광객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애가 닳는 이유는 이 동백숲이 워낙 특별했습니다.
2: 여기가 지금 우리 강양의 명소인 옥룡사지 동백숲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백나무가 많이 밀집된 그 동백숲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0: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곳 동백나무 숲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국사가 조성한 숲이라는군요. 수령이 100년 넘는 동백나무가 만 그루 넘게 있는 곳. 해마다 4월이면 탐스럽게 피어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말이지요. 하지만 촬영을 하던 날은 동백 피기 전이라 아쉬웠습니다.
4: 작년 그 전에 왔는데 제가 동백꽃 만개할 때 한 번도 못 와가지고.
5: 이게 오랜만에 오실까 좀 어떠세요?
4: 좋죠. 항상 이게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2: 그리고 이 동백나무가 씨앗이 막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튀어오르게끔 돼 있고, 옛날에 동백기름 우리 할머니들이 단장하기 위해서 발랐잖아요. 그때는 화장품이 없을 때 동백기름이 최고 좋은 화장품 아니었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포토존이거든요. 관광객 얼굴인데. 짜잔. 올해는 이제 전 국민이 광양으로, 광양이 전 국민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6: 여기서 왔습니다.
2: 광양.
6: 순천입니다.
2: 아, 뭐 순천 광양은 같은 저 뭐냐 이웃이잖아요.
7: 아, 저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5: 오, 안산에서 멀리서 오셨네.
7: 이 친구는 용인에서 왔고.
5: 오, 여기 오니까 광양 좀 어떠세요?
7: 너무 좋아요. 꽃들도 이쁘고.
2: 오, 진짜 좋죠.
7: 저희가 지금 매화마을을 갔다가.
2: 그래서 이제 소망의 샘이 있는데, 저 소망의 샘에 물 한 잔 하면 꼭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진다.
7: 아, 그래요?
2: 예, 전설처럼 내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줬어.
7: 아, 그래요?
2: 늦 덕분에 늦둥이도 났잖아. 늦둥이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공부도 엄청 잘해.
0: 과연 얼마나 대단한 약수터가 있기에 이토록 자랑이 늘어지는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종년 씨가 직접 길 안내까지 하며 도착한 약수터. 보기엔 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이곳 역시 대단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 과연 오늘은 누구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요?
7: 소원을 너무 많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8: 아우 좋네.
0: 일단 물 마사 합격. 할증도 달래주고 물만 마시면 소원도 이루어준다니. 하하하. 이 얼마나 고마운 샘물인가요.
9: 네, 맛있어요. 시원하고. 예예. 예. 오르막길 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네요.
10: 약간 손을 비는 물이라 그런지 더 건강한 것 같고 달달한 것 같아요.
11: 무슨 소원입니다?
10: 가족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8: 아 좋은데요? 시원하고. 어제 손 먹어서 그런가?
2: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EBS 고향민국이라고. 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도성국사께서 35년 동안 수도를 하셨던 그러한 득도처고.
0: 동백숲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절터인데요. 고승이자 풍수지리 대가인 도선국사가 머물며 수백의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입니다. 당시 유물이 이 일대에서 출토되기도 했죠.
2: 이제 그 당시 보고 저쪽에 보면 맷돌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 옥룡사의 사세와 그리고 약 수백 명의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요게 수막쇠라는 것은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이렇게 입혀진 위에 있는 거, 제일 처마 끝에 있는 걸 우리가 수막쇠라 그러는데 이 수막쇠의 그 내용이 왕실의 사찰처럼 고급진 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청자환인데 이게 청자로 만든 도자기가 나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첨단 기술로 만든 도자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옥룡사세가 얼마나 컸냐 하면 요 평으로 보면 한 234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동백님은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만 50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2만 5000평 정도라면 꽤 큰 사세였어요.
12: 네. 지금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좋게 꾸미는 건 정말 그때는 이렇게 안 꾸미졌어요. 솔직한 얘기. 이산재산으로 가서 보물찾기 하면 찾아갖고 오고 여기서 뭐 애다리 씨름도 오고 그냥 씨름도 오고 노래자랑도 하고 기가 막히게 재밌게 놀았죠.
5: 여기 예전에 네. 소풍으로 왔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3: 초등학교. 초등학교 매년 이 자리 왔지. 뭐 공식으로.
2: 저기 넘어가면 절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0: 과거 옥룡사가 번성하던 때 근처에 사찰 한 곳을 더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남사입니다. 모두 동백숲 구역 안에 있는데요. 백운산이 품은 천년 고찰 우남사. 백운산 자연 휴양림과 인접한 사찰은 수려한 경치가 그 멋을 더합니다. 이 사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약사 열애상이 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40m나 됩니다. 보세요.
2: 여기도 원래 지어졌을 때는 1162년 됐어. 예, 1162년 됐는데 지금 이제 이곳은 옥룡사지와 동백나무숲 그리고 우남사가 따로 나눠져 있지만은 국사께서 창건하시고 주석했던 한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40m의 동양 최대의 청동 약사 여러분 그리고 또 인공 연못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0: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변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치성을 드렸을 고승의 마음. 그 덕분일까요? 이 사찰은 잦은 전란에도 상하지 않고 여전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픈 마음은 광양이 고향인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있고요.
2: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오늘 담당 해설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선국사께서 창건한 우남사고요. 여러분 이제 가시자고 하는 옥룡사지는

0: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소망의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드시면서 스님도 꼭 한 가지 소원 물 드시면서 빌어서 올해 꼭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광양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광양
1: 화이팅.
0: 광양
1: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2: 기분이 좋네. 너무 좋네. 절이
3: 공기 좋고
2: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3: 진짜 좋아요. 네.
4: 봄에는 광양이 최고지. 짱.
0: 이제 광양은 볼수록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곳곳에 맹소가 있고 관광지가 있는데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런 따뜻한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사계절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이 깊은 산속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1월 말경인 겨울 끝자락부터 부지런히 산을 오른다는 한 사람. 보릇에 농사를 짓는 서상원 씨입니다.
6: 도성사가 참선하는 과정에서 고로쇠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화로 전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고로쇠가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골리수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7: 골리수였어요, 원래?
6: 네네. 그 뼈골자, 이롤이자, 무수자 써서 원래는 골리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천되면서 고로쇠가 됐던 거죠.
5: 고로쇠 채취가 가능한 철도 이제 막바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봄철까지가 적기라는데요.
6: 근데 요게 다 고로쇠예요. 요 앞에, 요거 뒤에. 예, 저게 다 고로쇠인데. 저 봅시오. 저 돌밭에서. 돌밭에도 저렇게 자랍니다. 저기들이. 정말 그, 저기,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쟤들의 특징이 습한 데를 좀 좋아하고, 근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저렇게 그, 지금 돌밭이나 이런 데서 그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100년 이상씩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5: 8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라는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의 일종으로 백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일대에만 약 7만 5천 그루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6: 아, 나무 잘 컸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디고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이게 광양 백운산 고로쇠입니다.
5: 이 나무에 1cm가량 구멍을 낸 뒤 수액을 받는 것이죠.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6: 코르크입니다. 코르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 일로 떨어질 겁니다.
5: 이렇게 귀하게 얻은 물이 바로 고로쇠 수액. 나무마다 맛이 다른데요. 특히 단풍나무 고로쇠 수액을 으뜸으로 친답니다.
6: 백운산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그 청량감이 일단 있고요. 약간 그 당도, 당분 때문에 달다는 느낌을 받죠. 그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 16호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저기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표창을. 그래서 이제 2종 고로쇠, 쉽게 말해서 이제 거제수나 다른 그 전혀 혼합되지 않고 순수 백운산 고로쇠만 받아서 정제해서 그 우리 페트병에 담도록 돼 있어서 그 지침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5: 백운산 일대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고로쇠를 채취하고 수액을 정제하는데요.

0: 오늘 물 잘 나오네.
1: 농한 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큰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0: 우리가 예전에는 그 자연 생명수다 그랬거든요. 예, 자연이 정말 인간에게 베푸는 큰 선물이죠.
1: 광양이 고향인 서상원 씨는 지난 2011년 귀향에 가업이 고려새 채취를 이어받았는데요. 팍팍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갈 때쯤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다니던 풍요로운 이산이 떠올랐답니다. 고향이 주는 넉넉함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2: 그 여기 시골 고향이 이 천혜 자연 경관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이제 보셨지만은 고로쇠 채취,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냇가부터 해서 너무나 자연적으로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시골 가서 좀 자리를 잡자. 먼저 다음에 그 저기 그 나이 들어서 귀향이 아니라 우리 젊었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1: 귀향할 당시 아직 철부지였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새 다시 도시로 떠나 이제 오롯이 부부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죠.

0: 자연에서 분주하게 보낸 하루.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단골집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보르쇠 맛보시라고 그냥 조금 가져와 봤어요.
2: 보르쇠는 항상 좋죠. 먹어서 뭐 뼈가 튼튼하다는데.
0: 이 묘령의 여인은 누구신가요?
1: 오늘 일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닭구이에 고르쇠 한 잔으로 왔습니다.
3: 누구랑?
1: 우리 따님하고.
4: 저 여수 소방서에서 소방관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을 하시겠네요? 네,
4: 많이 현장도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출근했다가 비번 때도 운동 계속하고 체력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대학을 그 소방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0: 언제 봐도 기특한 딸과 즐길 음식은 해군산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자, 일단 이 숯부터가 남다르다고요?
1: 숯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산촌에서 숯을 구워가지고 장날에 가져가서 다시 어떤 그 문물교환식으로 뭐 보리쌀을 갖고 온다든가 이렇게 문물교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숯 가마터가 이 백운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도.
0: 그 숯에 산촌을 뛰놀던 닭을 손질해 구워 먹는 요리.
2: 이거 지금 광양의 고르쇠만큼이나 또 유명한 닭 숯불구이라고 닭으로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거든요.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닭갈비와는 다르게 간장 양념을 달콤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갈비처럼 포를 뜬 닭에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이 쏙 빼인 그 맛. 이미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로군요.
1: 여기 또 특히 광양에서 옥룡은 이 닭 숯불구이가 또 유명합니다. 닭을 이렇게 포를 떠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0: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은 숯불 닭구이. 광양에 가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매력적인 맛이랍니다.

0: 어, 딸 오늘 뭐 했어?
1: 오늘 나 운동하고 왔어.
0: 어, 운동?
1: 가지고. 어,
0: 그래? 어, 오늘 이거 산에 가서 일을 좀 해야지. 왜 일 안 했어? 어?
1: 아니, 시켜줘야지.
0: 아이고, 그걸 꼭 시켜서
1: 하는가? 알려줘야지. 나 뭐 알아서, 할지 모른디.
0: 알아서 해야지. 따.
1: 잘를까?
0: 아, 잘라.
2: 윤기 좔좔 흐르게 구워진 닭구이. 화면 속으로 팍 들어가고 싶네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상추 겉절이까지 딱 곁들여서 누구 입에 넣어주렸나?
0: 자, 아이고 잘 먹네.
1: 아빠가 주니까 달콤해.
0: 아, 맛있어. 이 닭 숯불구이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손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자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2: 여기 빠질 수 없는 것, 광양 사람만 누리는 호사, 그릇에 수액도 한 잔 곁들입니다.
1: 자, 고생했어요.
3: 고생했어요.
2: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는 달콤한 맛.
3: 이 설탕이 없는 시대에, 시대에는 이 당근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4: 저도 친구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그릇에 줘요. 아빠 거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또 아빠한테 말해서 선물 주기도 하고.
1: 아빠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슈.
0: 어, 고마워.
1: 어때?
0: 와, 딸이 주니까 더 맛있네.
2: 백운산 청정 자연이 품은 멋 그리고 맛. 광양에 오시면 아따 싹 다 만날 수 있단 게요.
5: 광양 쇼크.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1: 가족이란 소중하죠.
2: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3: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4: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3: 아니 안 예뻐. 이렇게
5: 예쁘긴 뭐.
1: 좋겠다.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현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 두고 기존의 건축 방식을 재고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1: 현재의 건축 방식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0: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목재.
2: 기능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우수한 부분도 있는데다가 탄소 배출량은 훨씬 적다면 그 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0: 한동안 잊혀졌던 전통 재료를 최첨단 건축 재료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도 활발합니다.
3: 우리가 개발 중인 재료가 흥미로운 건 대부분 건축 재료로는 보지 않아서죠. 그냥 먹는 거 아니냐고들 하죠.
0: 환경 보존은 물론 어쩌면 환경 회복까지 가능할지 모를 최첨단 건축 재료를 향한 탐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베를린의 한 공사 현장에선 미리 제작된 450개의 벽체를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독일 최초의 목조 하이브리드 고층 건물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가 실행된 건데요. 3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건물은 한 에너지 공급 기업의 본사로 쓰이고 있죠. 8층 전체가 목재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 나무가 투입됐습니다. 이 새로운 건축 기법 덕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비슷한 건물에 비해 건설 과정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20%에 불과했죠.

0: 베를린의 하이브리드 건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목조 고층 빌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은 노르웨이의 미오스타르네트로 85m 높이 건물의 건축 재료는 거의 전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삼림에서 조달했죠. 목조 고층 빌딩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인해 목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마테오 퉁 같은 건축가도 이런 경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마테오는 상하이와 위넨 등지에도 사무실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나 그의 본거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앞마당에 자리한 소박한 스튜디오입니다. 지하에는 그가 아끼는 건축재료를 모아놓았죠. 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다양한 형태와 빛깔, 수령을 지닌 목재인데요.
1: 이건 낙엽송입니다. 10년간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된 목재죠. 10년 정도 바람을 맞고 나면 아름다운 낙엽송 목재로 변신해요.
0: 그의 열정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이번 세기의 소재는 단연코 나무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면에서 최강이죠. 목재는 값어치를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건축 재료는 나무가 유일합니다.
0: 어린 시절부터 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마테오 투는 고향인 티룰람부 1500m 고지에 지어진 객실 50개짜리 호텔 비질리우스 마운틴 리조트를 디자인했죠.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호텔의 중앙에는 다섯 그루의 낙엽송이 서 있는데요. 일부러 낙엽송을 보존했다는 마테오는 식물 친화 건축이 원칙이라 말합니다.
1: 주변 환경에 건물이 녹아들수록 더 좋아요. 일부 동료들 말로는 제가 자연을 이긴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린 무엇을 하든 인간이 항상 지는 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해요.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월합니다.
0: 이 호텔은 값비싼 호화 리조트이지만 건축적인 면에서 보면 절제된 단순미를 추구하죠. 마테오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건 몇백 년 전부터 발저인들이 활용해온 기법과 재료인데요. 발저인은 알프스에 살았던 원주민으로 고산을 선호했던 부족이었습니다.
1: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발저인들은 통나무로 소박하고 간소한 형태의 집을 지었지요. 발저의 장인들과 건축물은 우리에겐 귀중한 교본입니다.
0: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표면의 자연스러운 퇴색이죠.
1: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축물의 남쪽 면은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고 북쪽 면과 동쪽 면은 나무 고유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긴 세월에 의해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0: 미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목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 가장 이상적인 단열 방식은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두께로 제작한 나무 벽체는 그 자체로 훌륭한 단열재가 돼주지요. 비용이 부담되면 벽의 안쪽과 바깥쪽에만 목재를 대고 그 사이 공간은 띄워놓으면 돼요. 만약 재료가 얇은 나무판자뿐이라면 속을 톱밥으로 채워도 되고요. 톱밥도 그 자체로 훌륭한 단열재니까요.
0: 그가 지은 건 호텔과 병원만이 아닙니다. 바이에른의 바트 아이블링에 자리한 목조 도시에선 조립식 목재주택이라 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을 디자인하기도 했죠.
1: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니까요.
0: 현재 목재가 높은 인기를 누리는 건 미감도 미감이지만 꼭 필요해서인 이유도 크죠. 기후연구에서 건축은 오랜 기간 과소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인재로서 건축과 건축물의 역할이 드러난 건 2022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서였는데요.

0: 한스 요아힘 셰누버의 오랜 노력도 큰 몫을 했죠. 그는 건축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1: 종합해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건축산업이 현재의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은 확실합니다. 기후변화계의 코끼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0: 현재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이며 이번 세기 중반까지 3분의 2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인구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10년마다 새로이 늘어나게 될 7억 5천만의 사람들이 살 집도 필요하죠.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물의 80%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 앞으로 인구가 20억은 더 늘어날 텐데 이들에게도 집이며 건물이 필요하겠죠. 이를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경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겁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약 700억 톤이나 더 배출되는 거죠.
0: 건축으로 발생할 이산화탄소만 자그마치 700억 톤이라면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쇄해 0으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은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1: 위기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야 할 지경이니까요. 현재로서 가장 좋은 건 건축 재료나 건축 방식을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죠.
0: 사실 목재는 중부 유럽에서 수천 년간 핵심적인 건축 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보덴호브군 신석기 시대 수상가옥 유적이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죠. 이후 산림지대까지 진출한 그 후손들도 주로 목재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11세기까지는 견고한 성체와 요새의 재료 또한 목재였으며 종교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었죠.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중세의 성당을 지을 때 기둥과 벽체까지 오로지 나무만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들 중 많은 수가 현재까지 이어져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전까지 중부 유럽에서 가장 흔한 건축 형태는 목재골조 건축물이었습니다. 목재로 세운 기둥 사이에 흙을 발라서 채웠죠. 목재골조의 오랜 역사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도 목재로 지어 올린 고대 종교 건축물이나 일반 가옥 등이 흔하죠. 그런데 건축의 미래를 바꿔줄지 모를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가 나무 말고도 또 있다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지내죠. 그럼에도 치앙마이는 현재 건축계에 불고 있는 새바람의 근원지로 꼽힙니다. 여기서 택한 건축 재료는 바로 대나무죠.
2: 저는 항상 공간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변을 산책하면서 바라보는 걸 좋아하죠. 특히 텅 비어 있을 때요.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좋아요.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공간이 확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기분도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매혹적이죠. 저는 흙이나 대나무 등이 바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재료는 무엇보다 편안하거든요. 자연으로 지은 공간은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어요. 현대는 미소가 부족한 시대잖아요.
0: 마르쿠스가 치앙마이에 판야된 국제학교를 짓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건물의 대부분은 점토와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2: 사람들이 이런 재료를 좋아합니다. 자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형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거든요. 날카롭거나 뾰족한 모서리 같은 게 없죠. 모든

0: 게 둥글고 순해서 사람의 마음도 순해지는 것 같아요. 인공적인 매끈함보다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한 것도 좋고요.
1: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0: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종일 놀아요. 그렇게 놀고도 더 놀고 싶어 합니다. 대나무집이 편하고 좋은가 봐요.
1: 마르쿠스 로젤리브는 주로 대나무를 활용하는 대나무 건축 전문가입니다. 학교 건물에 더해 현재는 일반 주택과 지역 기반 시설, 그리고 식당까지 짓고 있죠. 대나무 가공 시설 및 작업장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치앙마이 외곽에 마련했습니다. 본디 의사였던 그는 대략 4년 정도 성장한 대나무가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아직 목질화되지는 않았으면서 전분 성분은 깨끗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길게는 40m까지도 자라는 대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품질도 훌륭한 건축 재료입니다.
0: 대나무 특유의 미세 구조를 이해하면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어째서 내구성이 좋은지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대나무가 약하다고들 알고 있지만 실은 대단히 견고한 건축 재료죠.
1: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엔 대나무가 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건축물에 활용된 예는 드뭅니다. 가난한 이들이 쓰는 나무라며 움막이나 가축우리를 짓는 데 주로 쓰였죠.
0: 여기 태국만 봐도 고유의 전통 건축물 중에 대나무 건축물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나무로 지어졌죠. 과거에도 대나무를 잘 몰랐던 게 확실해요.
1: 그래서 마르쿠스는 대나무를 가공해 튼튼한 건축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대나무를 베어내는 시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재로 가공하는 공정인데요. 대나무를 수확해온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디에 구멍을 뚫는 것. 그리고 특수용액에 담가 해충이 섬유질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방제 작업을 거칩니다.

0: 대기로 배출됐으니까요. 그래서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울창한 숲을 조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테고 우린 그 숲의 나무로 집을 지으면 되죠. 도시도 만들 수 있을걸요.
1: 여타 목재나 대나무 같은 자연의 건축 재료는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콘크리트나 철의 사용을 대폭 줄여준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을 지닙니다. 게다가 나무를 포함한 식물은 성장하는 내내 세제곱미터당 약 300kg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고 저장하죠. 다시 말해서 식물의 배출량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목재로 지은 단독주택에는 이산화탄소가 42톤까지 저장되죠. 게다가 콘크리트 주택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배출량도 26톤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뉴욕에서 베를린까지 항공기로 22차례 왕복 비행 시의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죠. 그러나 독일만 봐도 현재 목조주택의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조 건축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기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포츠담 연구소의 한 연구팀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그 잠재적 영향을 예측했는데요. 2050년까지 계속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약 7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예정이죠. 그런데 절반을 목조 건물로 대체할 경우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목조 건물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저장량이 무려 400억 톤이나 되죠. 목조 건물의 비율을 90%까지 높이면 이산화탄소 730억 톤을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총 배출량보다도 높죠.
0: 아마도 기후를 개선하는 작업에만 최소 200년은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위해선 지금부터 기존의 건축 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교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지구와 자연에 진 막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죠.
1: 목조 건물이 즐비한 도시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 유토피아로 여겨졌으나 이젠 현실적인 선택사항입니다. 마르쿠스 라거는 현대 목조 건축의 개척자 중 하나죠.
2: 저는 14살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의 여러 재료 중에 항상 목재의 눈길이 갔죠. 거칠고 차갑고 딱딱한 돌에 비해 목재가 지닌 온기와 부드러움이 좋았습니다.
1: 베를린에 자리 잡은 그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목재를 홍보 중이죠. 그가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 중 하나인 스카이온은 콘크리트와 목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건물입니다. 지난 10년간 목조 건축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신기술의 힘이 컸는데요. 높은 고층 건물과 아파트로까지 가능성을 확장해 준 이 재료의 이름은 CLT입니다.
2: 흔히 CLT라 불리는 교차 적층 목재는 목조 건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죠. 기존의 보호 구조에서 평면 구조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1: 전통 목조 건축에선 프레임 구조를 사용합니다. 나무보로 꼼꼼하게 짠 뼈대가 바닥, 지붕, 벽체 등의 보조적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형태죠. 그 전형적인 예가 목재 골조 건물입니다. 들보와 기둥은 전부 목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 공간은 다른 재료로 채워놨는데요. 교차 적층 목재의 경우는 여러 장의 판재를 겹쳐서 만듭니다. 나뭇결을 교차에 붙인 판재의 압축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에 버금가지만 무게는 5분의 1에 불과하죠.
2: 교차 적층 목재라는 건축 재료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건축가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 목재는 보호 구조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리 제작된 형태로 출시되니까 그냥 가져다가 조립하면 끝이라 공사 과정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1: 일반 목조 건물의 한계를 넘어선 초대형 목조 건물 건축이 이로써 가능해졌죠. 마르쿠스 라거는 현재 비텐 헤르데케 대학교에도 대규모 하이브리드 목조 건물을 짓는 중입니다. 목조 건물을 보는 대중의 시선도 이전보다는 현대식 최첨단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중인데요. 그러나 목재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바로 화재의 위험성이죠.
2: 화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재 자체가 워낙 불이 잘 붙는 재료니까요. 일단은 건물 내에 상주하는 인원

0: 아니, 해당 건물에서 요구하는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설계부터 화재 시에 대피 경로 확보와 구조대 진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1: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조차 목조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0: 만에 하나 대피에 실패할 경우 구조대가 건물 내로 진입해서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목적 건물에선 대들보 등 지지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게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불가능하죠. 갑자기 내려앉아버려요.
1: 독일에선 목조 건축이 이제 막 주목을 끌기 시작한 상태지만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목조 건축은 수백 년 된 전통이죠. 스웨덴만 해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숲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스웨덴의 건축가와 토목공학자는 목조 건축에 관한 아는 전문가들이죠. 스웨덴에서는 이미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고층 목조 건물이 다수 지어졌거나 지금도 건축되고 있는데요. 목재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건축 재료라는 건 업계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곳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에서는 야심찬 글로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2: 투명 목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자연에 기반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깨지는 유리에 비해 투명 목재가 훨씬 더 견고합니다. 또 유리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제작이 가능하지요.
1: 프로젝트의 목표는 목재가 지닌 견고한 성질과 유리의 투명성을 조합해서 투명하게 비치는 특수 목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언뜻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목재를 투명하게 만들까요? 라스베르 글룬드와 셀린 몬타나리가 이끄는 팀이 8년째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3: 나무, 즉 목재가 매력적인 이유는 제법 큰 단위부터 아주 작은 미세 단위까지 구조적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해요.
1: 연구팀의 첫 번째 임무는 나무의 성분을 분석해 어떤 물질이 나무를 반투명하게 만드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3: 목재를 이루고 있는 건 대부분 섬유소와 목질소입니다. 나무가 갈색을 띠는 건 둘 중에 목질소 성분 때문이죠. 나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선 목질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부 제거하되 약 2%는 남겨둬야 나무 고유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1: 세포벽에 축적된 목질소는 나무를 목질화시킵니다. 목질화된 나무는 더욱 단단해지죠. 목질소를 제거한 나무는 흰 빛깔을 띠게 되는데요. 빛이 세포벽의 섬유질에 부딪혀 산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질소 제거만으로는 나무가 투명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처리 과정도 필요하죠.
3: 목재소를 제거하면 나무가 하얘져요. 하얗고 불투명하죠. 나무의 섬유소는 수분에 흠뻑 젖어 있거나 공기가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재 샘플 속의 공기를 완전히 빼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나무와 유사한 굴절률을 가진 물질을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1: 연구팀은 여러 차례 실험한 끝에 나무와 비슷한 형태의 자연 소재 기반 폴리머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목재 샘플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3: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투명하게 변신한 목재 샘플을 봤을 때 정말로 기쁘고도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목재처럼 보이면서도 일반 목재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 재료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우리 팀이 투명한 목재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1: 물론 아직 유리 수준의 완벽한 투명함과는 거리가 멀어서 두께가 1.2mm일 때 목재 샘플의 투명도는 약 90%에 그치죠.

0: 사용한 이 목재 샘플은 열을 품을수록 더욱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제작된 작고 얇은 투명 목재가 건축 재료가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걸 잘 아는 셀링과 라스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기초 연구. 레이저를 이용해 목재 샘플의 광학적 특성을 점검 중인데요. 다음 단계는 상업적 응용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라스베르 글룬트는 특허안을 제출한 상태죠.
1: 건물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투명 목재의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투명 목재가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열 배터리요.
0: 원리는 간단한데요. 더운 날이면 투명 목재가 열을 흡수, 실내가 서늘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면 저장해두었던 열을 방출, 실내 공기를 데워주죠. 한편 치앙마이에선 새로운 학교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1: 처음 지은 건물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외관은 물론 세세한 디테일도 달라졌습니다. 대나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0: 이 대나무집은 고학년용 도서관에 활용될 건물인데요. 마르쿠스 로젤리브는 이 건물에 처음으로 섬세한 곡선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 줄기를 여러 개씩 겹쳐서 묶는 기법을 썼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지붕 뼈대 마무리. 전체 지지 구조물이 그렇듯이 지붕 구조물 역시 전부 대나무입니다. 기둥을 엮는 끈도 대나무죠. 마르쿠스가 대나무와 더불어 활용하는 건축 재료는 또 있습니다. 벽은 점토벽.

0: 점토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므로 이론적으로는 인공적인 냉방이 불필요합니다.
1: 지붕에 층층이 겹쳐놓은 대나무는 열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흙은 원래가 열과 냉기를 품었다가 적절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벽체로 알맞죠. 치앙마이는 기온차가 심한 편이라 겨울엔 5도로 떨어지고 여름에 45도까지 치솟아요. 건물을 지을 땐 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 대나무와 점토는 태국 북부의 열대기후에 이상적인 건축재료죠.
1: 환경적인 면에서도 대나무와 점토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대나무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흙도 완전히 무해한 재료고요. 그러니까 두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일조하는 셈이죠.
0: 대나무 건축을 개척 중인 사람은 마르쿠스 로젤리브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출신의 존 하기도 한 고객의 의뢰로 발리에 근사한 대나무 궁전을 지은 바 있죠. 전문가들은 대나무 건축의 미래가 대량 생산 여부와 대나무 가공 처리 기술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이 좋은 예인데요. 이 호텔을 짓는 데 들어간 대나무만 200세제곱미터에 이르죠.
2: 대나무는 대단히 효율적인 자연의 건축 재료입니다. 특히 겉부분이 견고해요. 문제는 각각의 대나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건축 재료나 건물 형태에 관한 규정이 까다로운 유럽에선 대나무로 건물을 지어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가공, 처리한 대나무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대나무 가공은 수확한 대나무를 쪼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쪽에 무른 섬유질과 바깥쪽의 껍질이 말끔하게 제거되죠. 이렇게 손질을 거친 대나무는 대나무보, 대나무판, 대나무 보드 등으로 변신, 다양한 건축 현장에 투입됩니다.

0: 공장 가공 대나무의 전시장이나 다름없는 이 호텔은 암스테르담의 호텔 중 지속 가능성 부문에선 최고로 손꼽히죠. 하중을 지탱하는 모든 들보와 기둥은 환경친화 인증목재를 사용했으나 그 외의 재료는 대부분 대나무가 주를 이룹니다.
1: 건축 재료로 가공 처리한 대나무는 작아요. 그래서 작은 대나무를 모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대나무 조각이 쌓여 대나무 판이나 패널, 대나무 보가 되죠. 목재는 반대로 큰 통나무를 깎아내서 쓰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목재를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0: 가공 대나무는 인기가 높죠. 암스테르담의 스컨스킴 역시 대나무로 지은 주택단지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주창자들은 스컨스킵이 유럽의 수상가옥 마을 중 최고의 지속 가능성을 지녔다고 말하죠. 대나무는 또한 열대의 심각한 산림 파괴를 막아줄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1: 아마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황폐화한 숲이 수백만 헥타르가 넘을 텐데요. 대나무의 장점은 뿌리가 매우 강하면서도 주변까지 넓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황폐화한 숲에 심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비탈도 문제없어요. 특정 종의 대나무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알아서 퍼져나갈 거예요. 일단 자리를 잡은 뿌리는 물을 흡수해 흙을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새로운 생태계 형성의 기반으로 이보다 좋은 건 없죠.
0: 새로운 건축 재료에 대한 탐색은 식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넘실거리고 있는 기적의 친환경 건축 재료는 심지어 그 공급량이 무한대에 가깝죠. 2021년 프랑스 아르레 세워진 이 건물은 고대 로마 유적과 지역 랜드마크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바로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마 타워인데요. 어쩌면 신기원으로 기록될지 모를 이 건물의 벽면을 개발한 이는 콜롬비아 출신의 헤나번입니다. 네덜란드의 동료 연구원들도 힘을 보태주었죠.
2: 일반적으로 건축 재료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소금의 가장 큰 매력이죠. 소금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조미료이자 필수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소금은 식품이라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소금을 건축 재료로 활용한다는 건 일반 대중들에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0: 9층 건물인 루마 타워의 엘리베이터 로비는 전층이 소금으로 제작한 4,600개의 패널로 장식돼 있죠.
2: 소금 결정은 완벽한 정육면체 형태입니다. 그리고 투명해요. 그래서 특히 빛과 어우러졌을 때 미적인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치 보석 알갱이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죠.
0: 루마 타워는 건축과 디자인 및 환경보호를 연구하는 시설인 루마 아트센터의 일부입니다. 과거 철도 정비창이었던 곳을 예술의 전당으로 개조했죠. 헤나버니와 같은 이곳 연구소 디자이너들은 지역에서 곧바로 공급 가능한 원재료를 활용, 미래의 건축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의 원재료를 세계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건축 재료로 만드는 게 목표죠. 그리고 산업체와 노하우, 원재료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도 연구 중입니다. 개발한 기술을 전수할 방법도 찾고 있고요.
0: 건축 재료로서 소금의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 건 아를 부근 룬강 삼각주 지역인 카마르그였는데요.

0: 소금은 이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원자재 및 무역품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대부분 방치된 상태입니다.
1: 소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소금 생산은 특정한 용도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건축하고는 연관이 없죠.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식품으로 먹거나 도로의 결빙을 막는 용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죠.
0: 아르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의 살랭뒤미디. 헤나는 염전의 직원들과 함께 철망판에 소금 결정을 키우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로마타워의 벽에 붙이기 위해서죠. 참고할 만한 기존의 공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는데요.
1: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소금 결정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공정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만 했죠. 결정이 잘 붙는 판이 어떤 건지, 어떻게 키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무거나 소금물에 넣어둔다고 저절로 결정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결정이 자라도 문제였습니다. 엉뚱한 곳에 붙은 결정을 제거하고 소금물에서 꺼내는 시점을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0: 고농도의 소금물에서 완벽한 소금 결정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주입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뜨거운 햇볕과 바람이면 충분하죠. 처음 철망판에 붙기 시작한 결정은 층에 층을 더해가며 천천히 자라납니다. 연구팀은 끝없는 실험과 무수한 실패 끝에 마침내 로마타워 로비의 벽을 장식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소금 결정 패널을 완성했죠. 소금 결정 프로젝트는 소금이 활용도가 높은 건축 재료임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헤나와 연구팀은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법을 실험 중인데요. 전망이 밝은 것 중 하나가 문손잡입니다.
1: 아시다시피 소금이 원래 천연 항균제잖아요. 마침 팬데믹을 겪은 참이라 소금으로 문 손잡이를 만들면 문을 여닫을 때마다 소독제로 닦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죠. 손 세정제의 대안으로도 좋고 위생면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0: 그러나 자연적 결정 형성 방식으로는 문 손잡이나 램프 같은 정밀한 제품의 모양을 잡기가 어렵죠. 헤나는 런던의 한 디자인 업체와 협력, 소금 결정의 크기와 형성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1: 이제 소금 결정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형성될지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이번에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금을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죠. 건축 재료로서, 각종 물품의 원자재로서 소금이라는 물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0: 헤나는 이제 막 기적의 건축 재료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소금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말합니다.
1: 소금을 건물 내부만이 아닌 건물 외벽의 외장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외장재로 쓰려면 기후가 중요하긴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선 어렵겠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거나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라면 소금 건축재를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소금이 꽤 오래가는 재료거든요.
0: 이제 건축재료로서 소금을 다양한 건물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여름, 치앙마이에선 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새 도서관 공사를 마무리하려 서두르는 중이죠. 대나무 지붕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간 폭우를 잘 견뎌냈습니다. 현재 완성을 앞둔 도서관은 책과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죠. 마르쿠스 로젤리브는 소위 미래형 건축 재료인 대나무로 또 다른 건물을 설계하느라 바쁩니다.
2: 대나무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인장 강도가 높아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많은 분야에서 강철을 대체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희망사항이지만 미래엔 대나무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0: 마르쿠스는 오스트리아 출신임에도 아시아산 대나무만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도 인정하듯 대나무 건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죠.
2: 한마디로 갈 길이 까마득해요. 법적인 규정도 없고 표준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해결하기까지 시간도 비용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대나무 자체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린 이제 막 첫삽을 떴을 뿐이에요.
0: 목재와 대나무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고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건축과 대자연의 조화로운 융합을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건물 또한 건축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혁신적 요소 중 하나죠.
3: 미래의 건축을 예측하자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대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첨단 건축 재료와 무성한 식물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형태의 건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0: 이제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포용하는 건축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3: 지나치게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건축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주기를 고대합니다.

0: 만원만 받아도 2만 8천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

0: 위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1: 고마워요.
0: 네. AIA 생명.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1: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2: 컷!
0: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왔어.
6: 이쁘긴 뭐. 좋겠다.
7: 사랑해.
8: 여러분들 사랑해.
9: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4: 박쳐줘야 되나?
10: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
11: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1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14: 제대로 찾아왔죠?
13: 저희 자매입니다.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앞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3: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세워.

0: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내가 한 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0: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2: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3: 이거 먹어.
2: 치킨. 프로틴.
4: 짠.
2: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디 있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2: 이게 우리 청소 이모야.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1: 아이고, 어디 뭔가 같네.
0: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0: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0: 징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1: 아우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0: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0: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2: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3: 금오도 가요. 아, 금오도.
4: 금오도?
3: 소문 듣고 왔습니다.
0: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섬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5: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6: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0: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100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7: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맨 덩어리 샀어.
2: 여기 뭔데요?
1: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더 맛있어요.
0: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3: 어서 오세요.
4: 저 같이 나무에 네 분 앉히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4: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능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0: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5: 상큼하고 향이 더 진해요.
6: 이게 약초죠.
7: 약초.
6: 네, 약초.
0: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4: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만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0: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방풍나물을 지금 출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9: 방풍 캐고 있는 분이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9: 어이, 많이 캤는가?
8: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10: 방풍이 좋았어.
9: 좋아. 오늘 캐갖고 오늘 들어가세요.
10: 아, 다 해야 가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 가지.
0: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11: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12: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역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이, 나물이. 먹어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이거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란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못당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0: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1: 그 바쁜 시즌인가 보네요. 네.
10: 이거 딸 때가 꽤 바쁘죠.
11: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10: 아니,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11: 그때까지 계속 따시는 거예요?
10: 네.
0: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11: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12: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놔둡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0: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12: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느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11: 아, 먹을 수도 있어요?
12: 아니, 이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11: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0: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11: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10: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0: 어머님 밭이구나.
1: 네. 쏘꾸리 다 갖고 왔네.
2: 나 가져왔지.
1: 쏘꾸리 나 어제 빌리놨는데.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2: 방풍 들어 왔습니다.
0: 방풍.
3: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0: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2: 예.
0: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2: 이웃이니까.
0: 이웃이니까. 네.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2: 우리요?
0: 네.
2: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 처리해 버렸어요.
3: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그 무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0: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만으로 77.
0: 만으로 77.
2: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는 48년생이요.
0: 아니,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님?
2: 그럼 다 많죠.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기 나가버리고.
3: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단.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0: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2: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한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밭,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베라별 걸 다 해요.
3: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몸뚱이가 멍들고 있어. 이런 돌 깔고 앉아갖고.
0: 돌이 많네요. 자,
4: 그렇게.
2: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0: 왜요?
2: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원래가.
3: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2: 아이고 힘들어.
4: 아이고 어머니 못 먹었네.
3: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2: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다.
3: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물을 제때 캐줘야 여린 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0: 200kg요?
2: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 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0: 어머, 요거요?
2: 네.
0: 이거?
2: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5: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드는 것 같아, 돌덩이.
3: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0: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1: 아이, 방풍이야, 안 무겁겠어. 너희 한 가마에 40kg가 한 가마에다고.
0: 아, 40kg구나, 저게.
2: 그래.
3: 자,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0: 몇 kg씩 잡으냐?
2: 알로 4kg. 박스 1kg 해서 5kg.
3: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1: 예산은 지금 지금 우리들한테 만원 씩만 떨어져도 그냥 만원
3: 씩.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6: 힘드신 것 같아요, 언니.
2: 힘들었고.
6: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2: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3: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6: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2: 예. 네. 삶은
7: 삼겹살 어때요? 우와!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3: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8: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3: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8: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3: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8: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3: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0: 그래서 이거 위에 피면은 이게 다 마디가 잘려나가거든요. 잘려나가면은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피면은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1: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낯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2: 아우 어려.
3: 그렇게 허리 아프세요, 어머니?
2: 아우 힘들어요. 조잡아서.
4: 이거 비는 거.
2: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4: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2: 다리야.
1: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2: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3: 아, 예. 없구나.
5: 오늘 촬영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그러면 촬영하는 데는. 아이,
3: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5: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도 안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1: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5: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3: 극한가 보네요.
5: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1: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4: 아유, 더워요. 땀 많이 나죠?
1: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3: 하루에 얼마나 캐시는 거예요?
5: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6: 한 조금이 남았네.
5: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6: 어?
5: 그만하자.
6: 그만해?
5: 그만하자 하면서 계속 비고 있는
6: 그래,
5: 나는 뭐고.
6: 그만하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5: 가자, 가자. 후후. 엄마, 그만.
7: 다 하셨어요?
5: 네, 이제 여기 이제 소꼬리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5: 아이고 힘들어.
1: 소꼬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3: 무겁지 않아요, 어머니?
2: 무거워요, 생물이어가지고.
3: 네.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2: 네, 그래야 실고 가서 작업을 하지.
1: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5: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3: 네. 이제 어디로 가요?
5: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1: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5: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3: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5: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3: 지하수 물이요?
5: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1: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3: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5: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1: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 있는 미나리.

0: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1: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1: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질기거든요. 여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요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0: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2: 아, 손 많이 가네.
1: 어우, 좋네. 역시 사장님 손이야.
2: 이 집에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3: 왜 에이스예요?
2: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4: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1: 7, 8년 했습니다.
4: 18년?
1: 네.
4: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쓰고 계시나 보다.
1: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카네요.
0: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5: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3: 미나리 왔어, 그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5: 미나리 사러 왔어요.
3: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5: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3: 어떻게 달라요?
5: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2: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1: 아이고, 단골.
5: 네. 근데 네.
3: 자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2: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5: 이거는 좀 정구지가 살짝 비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자꾸 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0: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계산할까요?
2: 네, 알겠습니다. 산소 없는데요?
5: 다음에 또 사가실래요? 그때 가서.
2: 카드도 빙.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5: 빙을 네. 들어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네.
3: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5: 이게 지금 13,000원. 1,000원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빙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아, 또 39,000원이죠.
2: 39,000원. 네,
5: 맞아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3: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합니다.
5: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톤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2: 가세요.
0: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3: 여긴 어떤 일이세요?
5: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0: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2: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0: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0: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1: 혈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뭐도 질리지가 않아요.
2: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0: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오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그냥 먹어도 돼요?
4: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이거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장판부터 해서 비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3: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미나리로만?
3: 네.
1: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5: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2: 100kg 하루에?
5: 네. 네.
1: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3: 마무리합시다 우리.
2: 네. 네.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2: 좋으시겠네.
3: 네, 좋아요.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네.
1: 수북히 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3: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놓고 나서 남는 이파리.
2: 이걸 다 버려요?
3: 네, 엄청 많이 나와서. 네. 네, 진짜 많이 나옵니다.
2: 너무 아까운데?
3: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 하거든요.
2: 거름으로.

0: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0: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잘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0: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1: 발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철업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2: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1: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야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0: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4: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0: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 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5: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 즙을 짜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2: 아, 탈수기예요?
1: 네.
0: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는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이 미나리 성분이 더 잘 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0: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1: 미나리 30kg, 물 30kg. 이거 50대 50 비율인 거죠.
0: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0: 바로 다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0: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1: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0: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1: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네, 가루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0: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

0: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1: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2: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0: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2: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0: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0: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2: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3: 네.
2: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3: 네.
2: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말도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매년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3: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3: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6: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5: 얼른 전화해봐.
3: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7: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할 도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3: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 치료가 뭐야? 통원비면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3: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4: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가족이란 소중하죠.
9: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0: 이게 부모 마음인가?
11: 이렇게 핑크색 안무
12: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11: 아니 안 예뻐.
13: 이쁘긴 뭐.
14: 좋겠다.
15: 사랑해.
16: 여러분들 사랑해.
17: 아, 야, 우리 사랑합니다.
11: 박철재 대단.
18: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19: 이게 너무 예뻐.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반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호구라 신발도 만들고 이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대략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옛날에 영화 앞에 갔다가 와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갑자기 찌발락 하면서 그게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킹.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9: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10: 다시 만난 일본.
9: 너무 귀여워.
10: 더욱 다채롭게.
9: 어우, 느낌 있어.
10: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9: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여기 현실감이 없다, 진짜. 와!
10: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9: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10: 미식의 세계.
9: 우와! 신받다!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10: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9: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10: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9: 우와!
10: 무섭게 몰아치는.
9: 우와! 나 목소리도 떨려.
10: 알싸한 맛을 찾아 떠나는 길.
9: 고래데스요네. 오! 우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10: 현지인 강력 추천 맛집까지.
9: 생선 가른 가루를? 옷이. 만들어진 놀이동산 같은 데를 들어간 기분이, 우와!
10: 지금 이즈반도의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 설국으로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를 세상에 알린 건 이즈의 무희라는 작품이죠. 그 배경이 된 곳이 이즈반도입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겐 주말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제 여정은 이토시를 거쳐 이즈로 향합니다. 도쿄의 남서쪽 시즈오카현에 자리한 이즈반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 덕에 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그중 이즈반도 동부에 있는 해안도시 이토는 예로부터 문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머물렀던 휴양지인데요. 볼거리 많다는 이토에서 제일

0: 먼저 저의 발길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1: 조가사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에 지금 와 있습니다.
0: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핵심 명소라는데
1: 바다가 보인다. 오! 오, 웅장하다. 세상에.
0: 태평양의 파도가 정말 정말 거세게 몰아칩니다. 제가 날 참 잘 잡고 왔죠. 비에 바람까지 더해지니 파도 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인데요.
1: 오, 여기 더 멋있네요.
0: 바로 이즈 최고의 절경이라는 조가사키 해안입니다.
1: 우와! 우와!
0: 죽을 듯 달려들어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아, 뭔가 장엄합니다.
1: 우와! 너무 멋있네요. 세상에. 아니, 거기 위에 계시면 저 밑에가 안 보일 텐데.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오! 1억이야! 와, 안 돼! 다시 이렇게 하면 펴지지 않을까? 오, 그렇지. 안 돼, 안 돼!
0: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덕분에 해안 절벽과 파도가 빚어낸 걸작을 진하게 감상하네요. 이 풍경을 좀 더 아찔하게 느끼고 싶다면 또 방법이 있지요. 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건 뭐 구름 위 산책이 아니라 거의 바다 위 고개 수준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괜찮으군.
0: 아, 지금 봐도 살떨립니다.
1: 스고이 데스네.
2: 고아이.
1: 고아이 데스 연애. 아저씨도 괜찮아요, 연애. 나만 무서운 거 아니죠? 아저씨도 무서우시네. 우와! 우와! 오, 나 목소리도 떨려.
0: 막상 발 아래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두니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이 파도가 저를 막 덮칠 것 같습니다.
1: 말이 안 나와요. 이래서 지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으아!
0: 우와. 조가사키의 해안 절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자면 절벽에서 인생사진 찍어보기. 바로 절벽 아래로 파도가 무섭게 달려들고 있지만 요 사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불멍, 물멍이라고 멍하니 풍경 보는 거 인기죠?
1: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0: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무겁던 걱정들이 사라지는데 자, 지금 파도멍 한번 해보실래요?

0: 이즈 반도의 중앙산지에 자리 잡은 도시 이즈. 아마기 산맥이 지나는 이곳엔 겹겹이 이어진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물이 사시사철 수량도 많고 깨끗한데요. 깊은 산속 물맑은 계곡 사이에 이즈의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고추냉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최상급 고추냉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혹시 고추냉이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고추냉이랍니다.
1: 고추냉이죠.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갈으면서 갈아놓은 걸 많이 봤지. 거의 통은 사진으로? 근데 이렇게 키우는 모습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와사비가 우리한테

0: 사람한테 주는 그턱 쏘는 그 매력에 비해서, 와, 잎이랑 꽃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랄까, 단아한, 그 성격은 턱 쏘는 아가씨인데 약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아한,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와, 이 꽃도 약간 이게 눈꽃송이 같고, 잎이 딱 쌈밥 해 먹으면 좋을 정도의 작은 연잎 같은 그런 느낌? 와.
1: 고추냉이는 보통 밭에서 흙으로 키우는데 이곳에서는 물로 키웁니다. 다다미시라고 불리는 돌 위에 물을 흘려보내며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거거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힘들어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못한답니다. 하지만 뿌리가 훨씬 굵고 실해서 값비싼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는다고 하네요. 이 수경 재배의 핵심은 바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차갑고 깨끗한 물. 특히 고추냉이는 물의 온도와 수질에 민감해서 수온을 연중 13도에서 15도로 유지해줘야 하지요.
0: 돌을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건데, 밑에 제일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돌 해서 흙은 조금 한 다음에 그 위에는 계속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빠짐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만, 이 고추냉이는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산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랭지처럼 서늘한, 제가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었거든요. 서늘한 온도도 유지가 되면서 아주 예민한 이 고추냉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1: 고추냉이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 이곳에선 고추냉이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니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 재배 현장으로 가볼까요?
2: 고추진과.
3: 오늘 아스코토 야쿠요 미니.
0: 에? 야쿠?
3: 야쿠.
0: 아!
3: 고추진을 미니. 아, 이기 왔다. 오사카
0: 미테. 좋다. 난나 사마, 아니 시텐노?
3: 야, 이때 이때. すごい 야쿠가
1: 그런데 갑자기 웬 등산이냐고요? 고추냉이 밭이 산 속에 있으니까요. 산길을 조금 오르니 초록색 다리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0: 야, 고레모 와사비노 이로데. 와사와자.
3: 와사와자.
0: 와사비 색깔 다리를. 미도리미도리ですね. 근데 冬だったら 寒いでしょ?
3: 寒いです.
0: 도시마스.
1: 맑은 계곡을 따라 고추냉이 밭을 조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밭들이 깊은 산 중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대대로 직접 손으로 일군 고추냉이 밭입니다.
3: 기미즈 사왔더니 冷たいです. 冷たい.
0: 스즈시.
3: 스즈시.
0: 오, 시원해. 여기 한 13도에서 15도. 어? 노메룬 데스까? 마실 수 있대. 소데스.
3: 아지와 손 마시나이 데스.
0: 응응응. 후츠 후츠. 근데 노메룬어가 스고이 데스네. 와, 스고이.
3: 진짜 와사비 때 ほぼ 水난 데스요. 농작도 가격 비용 아게즈니 ほんと この水と お日様の 光 だけで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합니다. 한쪽에서는 수확이 한창이네요.
0: 고니치와. 스이마세. 겐가쿠 키마시타. 스이마세.
1: 제철이 따로 없어서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한 고추냉이. 보통 1, 2년을 키운 뒤 수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0: 여기 내려가면 같이 볼 수 있다는데 어릴 때 미웠거나 나 못 내려가나 이거는 못 내려가.
1: 아래가 꽤 깊습니다. 깊이가 한 3m는 넘을 것 같은데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니
0: 아 나 무서워 진짜 안 되겠어.
1: 사다리 꽉 잡아준다는 그 말에 용기를 내긴 냈는데 아 무서워요.
0: 뭐 도전지구 타면 돼요, 진짜.
1: 제 작은 도전에 이리 좋아하시니 조금 민망하네요. 그런데 내려오길 잘했습니다. 고추냉이 재배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으니까요.
0: 이게 だから
3: あの水が下に行きやすい。はいはい。はい。これこの石はなんでここに。はい。ああ。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0: 돌이에요. 근데 물의 흐름을 컨트롤 해주는 돌로 쓰는 거래요. 이거를 같이 저는 흘러내려가지 않게 이걸 받쳐주는 줄 알았는데 이뽕이뽕 전부 야, 何ヶ月ぐらいですか? 1ヶ月なんだしでしょ?
3: 1ヶ月なんです。 1ヶ月とか。
0: 1ヶ月? 이건 한 달 된 애기들이에요.
1: 하나하나 다 일일이 돌을 놓고 물이 제대로 흐르는지 매일 수시로 둘러봅니다. 보통 정성과 노력이 아니죠. 그 세심한 손길과 바지런한 관리로 최고급 고추냉이가 자라는 거네요.
0: 下段になるとどうしてもわさびを食べてしまう虫が水中にがあるので、ガードをしてます。ここからはもう。ああ、そうですか。ちょっとなんでわさびが見えないんですけど。はい。こんな感じ。ああ、ある。はい、あります。プロテクトですね。プロテクトです。ちょっと抜きますね。はい。こんな感じ。お、
1: 다 자란 고추냉이는 크기와 상태를 보고 하나씩 골라 채취합니다.
0: 우와.
3: 子供ですね.
1: 사실 우리가 회 먹을 때 갈아서 먹는 부분이 요 근경, 즉 뿌리 줄기입니다.
0: 아, 스고이. 하지메테 미마시타.
3: 나카나카 와사비를 미타코토 코에테 미타코토 와 아사 나카나카 이나이 토모.
0: 타베타 코토 시카 나이. 먹은 거밖에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신봤다.
1: 고추냉이를 식탁이 아닌 밭에서 보니 꼭 체험 삶의 현장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직접 캐볼까요?
0: 우와, 고래ですよね. 우와, 엄청 큰 거.
1: 아, 근데 어떡하죠?
0: 아이고, 허리야.
1: 두 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0: 이쁜데 코시가 있다고 났단데스케도. 오토산 다이소우데스카? 제가 이 정도입니다.
1: 보이시나요? 저의 대왕 고추냉이.
0: 기분이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거구나. 우리 왜 미나리 밭에 가면 이만큼 물 오고 막 미나리 막 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와, 그렇게 톡 쏘는 맛을 내는 고추냉이라니.
1: 직접 수확한 고추냉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한테는 한 50년 된 산삼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네요. 재배에서 수확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 수고로움이 고추냉이의 깊은 향과 맛을 완성하는 거겠죠? 고추냉이를 수확했다면 이제 농가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바로 고추냉이를 맛볼 시간인데요. 오늘 딴 신선한 고추냉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0: 고코카라 쓰는 자라 그때 고코카라 고야 때.
3: はいはいそうの方がり何かはいと細胞が古いあなので苦味が辛味が強いんですけどこっちの方がフレッシュはいはい。
1: 색이 참 곱습니다.
0: そうですね. 약간 물기가 있어요.
1: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고추냉이 많이 먹잖아요.
2: 전부.
3: 아야.
1: 오해 마세요. 지금 저는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 시식하는 겁니다.
0: 어, 이제 온다. 매운맛이 와요. 먹어보겠습니다.
1: 아, 옵니다. 왔어. 왔네.
0: 어, 스고이 프레쉬. 아, 이거 진짜 신선해요. 그러니까 막 팍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데 팍 오는데 어, 우와 때 간지잖아. 그때 카오리노 요니 후와 또 키마스케도 팅 와스루. 어, 코가 찡해요.
1: 2년 산 고추냉이는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데 수분이 많고 물은 1년 산보다 확실히 물기가 적고 약간 찰기가 있습니다. 향도 더 진하고요.
0: 소데스네. 이게 훨씬 향이 호하고 와요. 아, 고르지!
1: 아주 시원하게 코가 뻥 뚫립니다. 확실히 2년 산 고추냉이가 향도 맛도 더 깊고 풍부하네요.
0: 오, 진짜 차이가 났네. 와, 그래 強い. 근데 와, 향이 すごい ですね.
3: 향이가 すごい.
0: 1년짜리는 우와 하고 와서 귀가 웅웅 천천히 이렇게 와요. 근데 2년짜리는 바로 딱 먹으니까 팍 쏘면서 코에서 샥 그래서
3: 甘酒の足が早いので、まあお酢につけたりして長く持たせるようにしましたけど、まあ抗菌作用としてわさびっていうのが薬味として乗せたっていうのが一番最初のスタートになりますね。
1: 이곳에서 고추냉이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답니다. 특히 줄기 부분은 이곳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아삭한 식감과 고추냉이 특유의 알싸함을 살려서 절임 요리를 만들죠. 하나는 짭조름한 맛을 살린 간장 절임. 이건 새콤하고 깔끔한 맛의 식초 절임. 자꾸 먹게 되니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0: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입 안이 뭔가 하미가키 시테루 みたいな 뭔가 후아っていう 민토 みたいに 여기서 츠케모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여놔도 그 매운 톡 쏘는 게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1: 다음은 간장절임. 그런데 먹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0: 비루까 고항까?
3: 고항 ですね.
0: 아,
3: 고항가 네. 맛있이 ですね.
2: 아, 비루까나.
0: 아버지 여기 계시던 아버님.
1: 저는 그냥 밥에도 먹고 술에도 먹을래요. 한편에선 고추냉이를 다듬고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집에 어르신이 직접 작업을 하신답니다.
0: 너가 처음으로 수확한 건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다듬어 줄게 하시더니 이걸 다 오 이거 쯔그라이까나 오 143 제일 큰 거. 이게 지금 143g인데요. 95g에서 100g이 4만원이래요. 그러면은 한 45,000원짜리를 꽉 찼대요. 이빨 됐으네. 헌터!
3: 3회.
0: 이거! 허리 3회?
3: 3회.
0: 이거 상어의 피부예요. 상어 껍질. 거기에 원래 고급 이 와사비 가는 거는 여기를 상어 껍질로 만들거든요. 상어 껍질이 원래 이렇게 우들두들 하거든요.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도 장인이 만드신 것 같아요. 노시오. 어떡하지?
1: 고추냉이가 정말 비싼데 선물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포장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
0: 아, 케이코 너무 많이 아리가토. 아예. 나님은 못해 고래나카타 와타시에.
3: 예예.
0: 너무 쉬워.

0: 고추냉이가 이렇게 달콤해도 되나요?
1: 예!
2: 아리가또
0: 와사비! 일본의 유명 고추냉이 재배지인 이즈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고추냉이 요리 맛집.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요? 먼저 구수함과 알싸함의 맛있는 조합. 고추냉이 곁들인 산채소바. 그리고 이 집의 대표 메뉴 고추냉이 덮밥입니다.
3: 설마 와사비 덮밥이면 와사비만 있을까 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갓소부시 가다랑 포와 함께 펼쳐서 맛있게 드세요 하셨거든요.
0: 사장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밥에 가다랑어포 듬뿍 얹고 그 위에 고추냉이를 잘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
3: 괜찮겠죠? 괜찮겠지?
0: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먹어봅니다. 먹기 전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던 맛. 하지만 먹어보니 아, 이 맛에 반할 것 같은데요?
3: 너무 맛있어요. 진심. 우와. 이 가다랑어포, 갓소부시에 간장 양념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고추냉이 더 넣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すごい美味しいですね。美味しい。あ、진짜 달아요。
3: 고추냉이가 달고 이 갓소 이 포가 너무 맛있어요. 가다랑어 포가.
0: 이번엔 고추냉이를 좀 더 넣어 먹습니다. 그런데 역시
3: 맛있어. 눈물 나.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다. 이 뭐라지? 덮밥. 저 슬프지 않아요. 맛있어서 그래요.
0: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맵다가도 이내에 찾아오는 은은한 단맛.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3: 너무 맛있어.
0: 다음으로는 소바 공략. 메밀의 담백한 식감 사이로 파고드는 알싸한 향. 맛에 빈틈이 없습니다.
5: 유명한 드라마 중에 고독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인 고로상이 여기에 이 와사비동을 먹으러 와서 혼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맛있었어.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0: 오랫동안 궁금했던 맛. 아, 밥, 가다랑어포, 고추냉이, 이들의 뜻밖의 만남. 너무 좋다.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돼. 왔다. 그래도 이래야 고추냉이지. 다시 먹고 싶은 맛. 코를 뻥 뚫어주는 알싸함과 그 뒤에 남는 달콤한 여운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지의 생명수 조렘폭포. 아마기 산맥이 품은 물이 주상절리 절벽을 타고 내려와 폭포의 비경을 이루고 그 맑은 물줄기가 계곡 아래 초록빛 생명을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이즈반도. 이곳에 상징적인 경관이 있다고 해요. 이즈반도 여행에서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 그런데
3: 줄이 지금 몇 시지? 아침 일찍 나왔는데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0: 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장난이 아니게 기네요. 저 오늘 안에 산에는 오를 수 있겠죠?
3: 나만 궁금한 게 아닌 거지.

0: 나름 서둘러서 뛰어가 봤는데, 아이고야,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 날씨가 좋으니까 광합성 하는 걸로.
0: 그때 내 마음 알아주는 귀염둥이 발견.
1: 그렇지. 어머, 아우 귀여워.
0: 너도 혹시 줄이 길어서 놀랬니? 귀염둥이야, 우리 위에서 보자.
1: 우와, 저 위에 올라... 아!
0: 와, 옴으로 산 멋지네요. 특히 초록 융단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발 580m의 옴으로 산은 약 4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습니다. 거의 민둥산처럼 큰 나무 없이 잔디로 뒤덮인 산. 마치 밥공기를 엎어놓듯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오므로 산만의 독보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새 제 뒤로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여기까지 한 시간 걸렸으니 한 시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 결국 2시간 만에 오므로 산 리프트 승차장에 입성했습니다. 저렇게
1: 여기도 한 대보름쯤 해가지고 한번 우리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한번 싹 올리는데 그걸 야마야끼라 그러거든요. 산을 야끼 굽는다. 쫙 올려서 해충 제거하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태운 다음에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 장관이라고 합니다. 2월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대보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나고 저는 이제 봄이 되는 때에 온 거죠.
0: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아, 드디어 탔습니다. 와,
0: 쳤어요.
1: 고맙구나이 데스까? 쳤다고. 私はすごく怖いけど。 바이바이.
0: 마치 공중 산책하듯 천천히 오르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네요.
1: 야,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0: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단 6분 만에 오므로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1: 무서워하는 이지연. 와, 사람들이 한 바퀴 쫙 진짜 돌고 있네요. 지금 분화구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걸으며 분화구 안쪽 풍경과 분화구 밖, 이즈반도의 전경을 동시에 볼 수 있죠. 4000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쳤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한데요. 거대한 분화구는 이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대자연의 경이로운 비경만을 품고 있습니다. 분화구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이 담기는데요.
1: 우와, 여기 지금 해안선이 모양이 다 보여요. 그 저거 구름은 바다에 떠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건 눈에 밖에 못 담아요. 사진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야.
0: 시시각각 걸음걸음 변하는 풍경 덕에 지루할 틈 없는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깥 풍경을 보다 길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비석에 새겨진 일본 단시 하이쿠였는데요.
1: 연대 이따다케 마스카 이즈와 히노
2: 시타타루
1: 고코로 하이 고코로. 그래요? 하나
0: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2: 미깡 오렌지.
1: 스카시. 아리가토고자이마스. 하나 미깡.
0: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역시 잘 안 되네요.
2: 스카시ですよね.
1: 굉장히 레벨이 높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재미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지만 굉장히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에 딱 그 틀에 맞춰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짧은 시거든요. 그래서 하도 함축을 하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다 하다가 에이 이거 말놀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농축돼서 들어간 짧은 식구입니다. 해도 좋고 그쵸? 그 해 햇살 밑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거기에는 꽃과 귤이 익는 동네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번역은 번역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0: 시 한 수에 다 담지 못한 이즈반도의 풍경. 그 너머 아득한 시간을 간직한 고요 속에서 비로소 이즈의 새봄을 만났습니다.

0: 이지의 눈부신 풍경을 담고 떠나는 길. 저는 다시 특별한 맛을 찾아 시즈오카로 향합니다. 일본의 중심부,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자리한 도시 시즈오카. 북쪽으로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을, 남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즈오카는 어디를 가든 후지산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안 따라주니 도리가 없지요. 구름이 후지산을 꽁꽁 숨겼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현지인이 추천하는 시즈오카 별미를 맛볼 예정. 해질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즐겨 찾는 곳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1: 여기가 바로 아오바 요코초인데요. 시즈오카에서 오뎅, 어묵 맛있다는 집이 한 스무 가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벌써 시끌시끌한데요?
0: 사람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골목 안은 완전 딴 세상입니다.
2: 우와, 이 작은 골목에 오뎅집이 추워.
0: 와! 골목엔 10명 내외만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다들 이미 만석. 한참 골목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2: 자, 이 집에 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 너무 이 말장난도 재밌는 게 시즈오카 오뎅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쓴 거냐면 시즈오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시 조카라고 썼어요, 세 글자로.
0: 사실 시즈오카는 일본 내에서 어묵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는 퇴근길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고 여행자에게는 낯선 도시의 온기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2: 아, 시즈오카 차 오네가시마스. 하이 하이 하이.
3: 호이, 아리가토우자이마스.
0: 녹차 생산지인 시즈오카에서는 말차에 소주를 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묵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어묵을 먹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4: 시즈오카 오뎅은 피쉬 파우더를 かけて 食べます.
2: そうですか?
0: 무슨 마법가루 같죠? 주로 고등어나 가다랑어를 곱게 가는데 가게마다 비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2: 주로 일본에서는 어묵집을 가면 겨자 요만큼 주시고 국물 조금 있게 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생선가루라고 하셨는데 거의 멸치가루 냄새가 나요. 제가 집에서 쓰는. 사실은 이게 멸치가 가루를 내면 굉장히 진한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묵에 더 세게 생선향을 입혀서 생선 갈은 가루를 얹어서 먹는다. 저도 이거 처음이거든요.
0: 생선가루를 뿌린 어묵.

0: 과연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 美味しいですね。 味が濃い。
2: 味濃い。はい。真っ黒なんですよ。え、見ていいですか。わあ、すごい。お醤油みたい。うちね。はい。お醤油が一滴も入れてない。ええ。
1: 간장은 정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 야, 얼마나 끓였을까요, 이 국물을?
0: 검은 국물은 시소가 어묵의 특징 중 하나. 소힘줄을 아주 오랫동안 우려낸 것이죠.
3: 어묵 특유의 단맛 있잖아요. 달달한 어묵인데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흰 손가락을 뿌리니까 맛이 훨씬 진해요, 어묵 향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뭐죠? 겨자 같은 거나 간장 찍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0: 생선가루가 어묵의 감칠맛을 한층 더 얹어주는데 시소가 어묵의 진정한 활용점정은 이 말차입니다.
1: 사실 이런 데 오면 맥주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한 말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어울려요. 이 진하고 묵직한 그 어묵 맛과 아주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진한 말차의 맛. 게다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처음 알았네요. 맥주 없이 오뎅을 이렇게 먹어본 건 거의 인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우 매우 맛있고 즐겁습니다.
0: 우연히 메뉴를 보다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4: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5: 黒半辺をフライにした。はいはい。でも味は全然変わるの。そうですか。食べてみて。はい。で食レポどうぞ。わかりました。食レポ。はい。じゃあソースはね多めにたくさんかけて。はい。びちょびちょぐらいで。はいはい。うわ。
1: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아까 제가 먹어본 거랑 완전 달라진대요. 에, 공그라인데 이 대쇼까네. 아, 저도 이. 오케이. 아, 소데스카. 하이. 이런 데 계시는 사장님은 여기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튀기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내미는 거를 보시고 젓가락 써도 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있는 것 같아.
0: 정말 튀기니까 또 다른 맛이에요.
1: 고래와 부타니크.
5: 피쉬케이크.
1: 아지가스루. 돈까스 미타이. 맛있이ですね.
5: 아지후라이 미타이.
1: 네, 아지후라이 미타이. 타르타르 소스 作ったら もっと 아지후라이のよう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돈까스 안에 돼지고기 안심이 들어갔다고 해도 믿을만한? 굉장히 맛있어요.
0: 모양도 돈까스. 소리도 돈까스. 맛은 더 돈까스입니다. 처음 온 낯선 여행자도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어묵가게. 시소가의 밤. 좁은 골목에서 진짜 일본의 맛을 느끼고 갑니다. 시소가현에서 석양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석양 백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즈반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명소 도가시마인데요. 도가시마에 도착하면 유람선 투어는 필수. 참고로 이곳에서 유람선은 20분 간격으로 수시 운항합니다. 도가시마 앞바다를 따라 작은 섬들과 해식 동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연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 괴석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지요.
1: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멋있다. 우와!
0: 하얀 응애암 지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이게 또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금 지층, 그 단층이 제가 이게 배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쵸?

0: 쭉이 같은 시대에 쌓인 단층인 거지. 이런 걸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야지 재미를 붙이는데.
1: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과서를 감상하면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0: 우와! 이렇게 좁은 데를 간다고요? 엄청 좁은데?
1: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 사이, 배 한 척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요. 긴장감이 맴돕니다.
0: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멀리서 약간 성처럼 보였던 그 구멍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1: 우와! 마침내 들어온 신비로운 동굴의 세계. 천장에 열린 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면 동굴 속 바다는 푸른 보석처럼 빛납니다.
0: 구멍이 뚫렸어.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됐지?
1: 위로부터 자연광이 비치는 독특한 동굴.
0: 바로 동네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뚫리고 위로 뚫리고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고. 우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파란 물 좀 보세요. 우와.
1: 근데 참 제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0: 저 머리 너무 웃기죠? 저 20년 넘게 방송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방송한 적이 없네요.
1: 와. 짧지만 강렬했던 이즈반도에서의 시간들. 여행의 마지막을 축복하듯 도가시마의 석양이 조용히 물들고 있습니다. 하루의 여운이 이즈의 추억과 함께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야, 이게 실화예요? 우와, 무서워. 우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와,
1: 이 집에는 메뉴가 이게 다예요.
0: 이 메뉴 하나로 승부 봅니다.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으악!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4: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5: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제대로 찾아왔죠?
5: 저희 자매입니다.
7: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김일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짠.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디 있어, 지금?
1: 로봇이야, 로봇.
0: 우리 청소 이모야.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의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2: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2: 예.
0: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2: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2: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표현해야죠.
2: 영장류도 문법체계 같은 것도.
3: 원숭이가? 원숭이가요?
2: 문화도.
3: 아, 문화요?
4: 문화요?
2: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 소리는 일구일처제예요.
0: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2: 바람 많이 핍니다. 아.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4: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0: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4: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0: 어디야? 지금.

0: It begins now.
1: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 애기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1: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4: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5: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6: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특별한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염소부터 토끼와 말까지 각양각색의 생명들이 함께 사는 이곳. 동물 식구들 건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구녀. 하다하다 양

0: 털까지 직접 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녀석.
1: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금이야, 오기야, 젖동냥 하면서 키운 안꼬가 어느덧 엄마가 되려고 한다네요.
2: 좀만 힘내자, 안꼬야. 안꼬야, 천천히 힘줘.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0: 또 하나의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초록빛 생명으로 채워지는 철원의 봄. 그 활기찬 생명력이 머무는 곳에 특별한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덧 12종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과 부대끼며 자란 딸은 말 전문 지도사 자격까지 갖춘 든든한 조력자.
1: 처음엔 진짜 코가 아플 정도로 좀 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 똥냄새구나. 그냥 공기 맡듯이. 몇 개 하죠?
2: 한 덩이 반 정도. 가운데 이게 솥밥이 소변을 빨아들이거든요.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솥밥을 깔아주고 땅바닥이 단단한 것보다 약간 푹신푹신하면 말 발굽이나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죠.
3: 누가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2: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보살펴야 잘 자라죠.
0: 이 많은 식구들 가운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데요. 민지 씨가 가장 아끼는 쉐틀랜드 포니 안꼬입니다.
1: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너무 아파서 젖을 잘 못 줬어요, 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을 잘 못 먹어서 엄청 막 마르고 힘이 약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미를 잃은 안꼬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가족.
1: 송아지 초유 뭐 이런 것도 얻어오고 사람 것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안꼬 기다려. 나 눈썹을 만들어줄게. 내 눈썹은 마음에 들어?
3: 안꼬가 그러면 좀 특별하겠네요.
1: 맞아요.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안꼬는 새 생명을 품었고 그 사이 결혼해 아이 엄마가 된 민지 씨는 안꼬를 통해 미리 엄마 연습을 한 셈이 되었죠.
2: 여기 작은 말 줘줘. 내가 큰 말 줘줄게.
0: 동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된 부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2: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돈 대신에 말로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과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말만 있으면 좀 이제 좀 허전하니까 당나귀도 한 마리 생기게 되고 사슴도 그다음에 또 토끼 작은 말 계속 이렇게다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
3: 대가족이네요.
2: 예, 제가 제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남에 키우지만 동물들도 더 많습니다.
0: 작은 동물원을 옮겨온 듯한 정겨운 풍경. 새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보듬어야 할 식구가 늘어날수록 부녀의 손발은 더욱 척척 맞아갑니다.
3: 아버지 손에 드신 건 뭐예요?
2: 아, 이거 양털 깎는 기계예요. 클리퍼죠, 클리퍼. 네. 여름 되면 되게 덥잖아요. 털이 너무 많으면 애들 힘드니까 더울까 봐 털을 깎아줘. 누가 할래? 긴놈 해야 되겠다. 얼굴을 눈 가려주면.
0: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양은 무더위가 오기 전에 털을 깎아주어야 한다는데요.

0: 도톰한 털이 그대로 있으면 양이 더위를 먹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1: 핑크색 안 보여.
2: 아니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1: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깎으면. 애가 살이 피부가 다 보이잖아요. 아유 저게 깎으면 위쪽 건강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3: 확실히 미용 목적은 아니네요.
1: 아니 어머 미용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0: 누구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4: 미용할 때 새벽에 주로 나요.
5: 아 새벽이요?
4: 네.
5: 지금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4: 지금 벌써 5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길게 가지 말고 오늘 꼭 새끼다. 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러지 말고.
0: 며칠 밤을 지새우며 출산을 기다리던 그때 안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진통을 시작한 걸까요?
5: 어? 안고 아팠어? 아 힘들어.
0: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는 안고.
5: 괜찮은 것 같아요?
4: 네, 아직은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0: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시간도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고 뒤척이며 간절히 기다리는 새 생명의 소식.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고는 긴 밤을 무탈히 잘 보냈을까요?
5: 안고, 왜 애기 안 났어? 오늘은 날 거야? 응?
0: 안고 출산을 위해 산모 선배인 민지 씨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3: 그걸 왜 채우시는 거예요?
1: 안고 산책하려고요.
3: 산책?
1: 네. 아무래도 산모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4: 너무 뛰지 말고 살살 다녀. 또 와.
0: 온 동네가 기다리는 안고의 출산 소식.
6: 안녕하세요.
7: 어, 안고야. 그럼 맛있는 거 줄까 할머니가? 자, 좀만 기다려봐. 당근이 어디 있더라?
6: 당근 좀 돼.
7: 당근 먹을까? 응. 당근 먹어볼까? 아이고 이뻐라. 천천히 먹어 안고야.
3: 안고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7: 어, 얘 아기 때부터 봤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런가 우리 집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 기르듯이 얘는 그렇게 좀 친밀감이 있고 애정도 있어요.
6: 안녕하세요. 먹어요.
8: 어, 안꼬야, 뭐? 쑥쑥나라, 응? 개 탔다야, 너 오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안꼬야, 잘 가. 또 와.
6: 안녕하세요.
0: 어미를 잃은 빈 자리를 다정한 손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 지극한 진심을 아는지 세상의 축복 속에서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안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1: 어 맺혔어요.
5: 이렇게 맺혔어요. 이게 초예요. 아, 아까운 초예요. 안돼 붙잡으면 안되겠다.
1: 태어나겠다. 이게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데 뭔가 아기가 애기를 애를 낳는 느낌.

0: 같아서 걱정도 되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1: 내리 사랑이라는 게 이런 마음일까요?
0: 어머! 어머 귀여워! 안고! 완전 너무 이뻐!
2: 하나, 둘, 셋! 와!
1: 딸처럼 키워온 안꼬를 바라보면서 민지 씨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답니다.

0: 모두가 잠든 시간, 농장에 다시 긴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에 힘겨워 보이는 안고. 예정이를 열흘이나 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신호. 양수가 터지고 출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1: 아구야, 천천히 힘줘. 좀만 힘내자, 안꼬야. 옳지. 자, 숨 좀 쉬고.
0: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산통 속에 온몸으로 생명의 무게를 견뎌내는 안꼬.

0: 그렇지. 조금만 힘내.
1: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2: 조심스럽게 분만을 돕는 손길 끝에 망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1: 아, 조금만 힘내. 다 나왔다.
2: 망아지 몸이 반만 나온 상황. 안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길었던 산고 끝에 건강하게 출산을 한 안꼬.
1: 아들 태어났네요.
3: 아들인가요?
1: 네, 순놈입니다. 아유, 대견하네요. 이렇게 11개월 하고도 한 지금 348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했어야죠. 그렇지? 출산해서 아유.
2: 안꼬야, 엄마 된 걸 축하해.
3: 어머니, 그건 뭐예요?
1: 조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예, 열도 이제 열도. 좀 털 좀 말라야지.
2: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기 말. 자마자 연약한 다리를 떨며 일어서는데요. 비틀거리면서도 엄마에게 향하는 발걸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이 이끄는 끌림일 테죠. 망설임 없이 엄마 품을 파고들어서 생명의 젖줄을 찾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침내 가족이 된 엄마와 아기.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4: 아들이네. 힘들었겠다, 안고.
2: 인생의 기쁨과 사랑을 안겨준 존재. 이제는 그 사랑이 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픈 게 가족의 마음이죠.
5: 맛있겠어?
4: 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2: 생명은 이토록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6: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어때요?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7: 멋진데 멋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4: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5: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고.
4: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한 20억 정도.
3: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4: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6: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6: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0: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닫힌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착.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달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

0: 해당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내 밖으로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양보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3: 근데 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 한 솥밥 나눠 먹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뭉쳤다는 두 가족.
14: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15: 네. 저희 자매입니다.
12: 동생을 유혹한 확실한 조건.
16: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흘리겠다.
12: 설마 언니네만 통큰 양보를 한 건가요?
17: 전혀 안 미안한. 서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12: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지? 친정 부모님과 30년째 의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 집.
18: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19: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아, 돈을...
12: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는 재미가 두 배라는데요.
14: 여기가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0: 그건 다시 집 짓는 안 되겠습니다.
12: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2% 부족한 부분을 120% 행복으로 끌어올린 건축주들의 특별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어떤 집으로 가면 되려나.
21: 1층 나와라, 1층 나와라, 오바.
12: 1층 나와라, 오바?
21: 1층 나왔다, 오바.
12: 2층의 부름에 1층이 또 나왔습니다.
22: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바?
23: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다. 근데 계란이 없다, 오바.
22: 나 계란하고 무생채가 있다, 오바.
23: 그럼 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오바.
12: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층과 2층이 무전기를 쓰질 않나? 비빔밥 속 재료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니? 식사 시간 한번 북적거린다 싶지만.
23: 자.
7: 반숙이네.
14: 저기 오늘 가야 해?
7: 어.
12: 비빔밥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지.
7: 내가 비볐던 게 좀 싱겁다.
23: 싱거?
7: 응.
23: 고추장을 덜 넣어서?
7: 응.
24: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세요?
7: 네. 네.

0: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거기는 우리 동서.
1: 안녕하세요.
0: 우리 막내 처제.
2: 저희가 네 자매인데요. 이렇게 둘째 언니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에요. 막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막내 동생 꼬드겨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2번 언니 정희경입니다.
2: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어도 언니와 함께 매일이라 행복한 4번 동생 정은정입니다.
4: 둘째 사위 배상환입니다.
1: 넷째 사위 최종선입니다.
5: 네 자매 중 둘째와 넷째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두 자매의 특별한 동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4: 집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꼬셔야 집 지을 돈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6: 혹시 그 희생자 누구죠?
4: 4번 처제입니다. 제일 만만했어요.
3: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진짜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을 거야. 그리고 위치도 도심권이고 너네 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케어할 거야.
4: 왜 이 말을 늦게 꺼내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끝났는데 오케이 하니까
2: 동의합니다. 저는 귀가 많이 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됐고 여기는 경기도 광교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이건 잡아야 된다.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6: 근데 4번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아하.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4: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비를 받고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말을.
1: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려가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서로의 필요가 맞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자매들. 아, 벚꽃이 만개한 날 박형근 소장님 오셨네요.
7: 아, 벚꽃이 진짜 활짝 핀 날 요 광교 신도시를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8: 네, 오늘은 네. 이걸 챙겨가시면 됩니다.
7: 에? 이거 무전기인데? 어? 오바, 들리나 오바. 나 박형근이다.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9: 네, 안녕하세요. 어? 그 길 따라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바.
7: 우와.
5: 자매 집에 필수템 무전기까지 받았으니 1차 준비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집 담고 시작해보자고요.
7: 저 박형근 건축가입니다. 왔습니다.
9: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바. 열렸습니다.
7: 아이고,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제대로 찾아왔죠? 아니, 각자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10: 네. 예.
7: 그럼 네. 두 분이 부부는 아니시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10: 저희 자매입니다.
7: 아, 그래서 제가 이 외관을 보고 왠지 저것도 거실창 같고 여기도 거실창 같고 저기도 응접실 같고 해서 아, 두 가구가 같이 사는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10: 아, 네. 네.
2: 올해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7: 아, 그럼요. 9년 차나 되셨구나. 아, 진짜 이 보니까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뭐 하자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10: 아, 네, 그럴까요? 네.
7: 와, 입주한 지 이제 오래돼서 참 이쁘네요.
10: 네, 나무가 많죠.
7: 이야, 네. 이게 포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의 다각으로 허가내신
10: 네,
7: 거죠?
10: 네, 네.
7: 아, 그래서 현관문이 두 개인데.
10: 네, 네.
7: 이야, 이거 포치가 같이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공동주택처럼 네.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이거, 여긴 또 영롱 쌓기로 돼 있네요.
10: 네, 일부러 네. 좀 모양을 내다.

0: 지어보면 의외로 이런 포치 공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요걸 다 실내로 채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관 문 열고 나오면 항상 비를 맞아요.
1: 저희도 좀 고민을 한 게 일단은 이 공간 때문에 동생네 현관이 좀 작아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거를 포기를 하나 아니면 동생네를 좀 넓게 해주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공간 좀 넓고
0: 그, 이제 하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난 지금 언니의 마음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그래서 고맙네요. 아, 미안함이 있죠 항상.
3: 이 집의 구성원을 보자면은 마당 있는 1층은 막내 동생네 가족이 살고요. 전망 좋은 2층은 둘째 언니네 가족이 사는데요. 네 자매 중 퐁당퐁당 둘째와 막내가 뭉친 이유가 있답니다.
4: 1번도 독립, 1번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서 딱 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3: 자기 색깔이 강한 첫째는 달라.
4: 딱 3번은 집안을 딱 가보잖아요. 모든 게 칼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관리에 정말 투철한 사람.
5: 3번은 만약에 같이 살면 제가 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3번은 배제해야 되겠다. 간혹 가도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본다 생각하면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 철두철미 빈틈없는 셋째도 탈락.
4: 워낙 또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부비고 살았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가족적인 면에서 좀 잘 어우러지고 좀 같이 살면 좀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3: 둘째 언니와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7살. 적지 않은 나이 차이인데도 학창시절부터 유독 친하게 지냈대요. 막내 동생 가족이 사는 1층부터 구경 좀 해봅시다.
2: 들어가시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와, 집이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좀 늦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아, 예. 네. 아주 심플하게 크게 이렇게 되었네요, 공간이. 네.
3: 1층의 특징은 한 가지의 옅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2: 여기는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좀 쾌적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저렇게 좀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느낌의 해깅 식물도 좀 걸어봤고요. 제가 식물은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해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 위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유행한다는 이 벽 선반 화분을 놓았고 여기에는 이제 다육식물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 정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물분무기로만 찍찍 뿌려주면 생명력이 좋아서 잘 살더라고요.
3: 집안 전체가 같은 계열이면은 깔끔한 느낌은 주지만 자칫 단조로워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거실 벽과 바닥에 작은 식물들을 더하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0: 여기 액자가 있고.
2: 네. 여기가 우리 부부의 침실 공간입니다.
0: 신혼처럼 또 색깔을 좀 쓰셨네요, 예전에. 네,
2: 거실은 좀 모던하고 깔끔한데 여기는 좀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색깔로 골랐습니다.
0: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매입 선반도 진짜 저 유용하거든요, 맞죠?
2: 네, 맞아요. 저 매입 선반 이렇게 두 개 놔두셔가지고 그래도 유용하게 리모컨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뭐 액자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0: 여기가 아이들이 쓰는 방인가 봐요.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어리나요?
2: 여기 올 때 당시에는 6살, 8살이었는데 벌써 중학생은 됐어요.
0: 그럼 애들 공부방은 따로 있나요?
2: 애들 공부방은 저쪽.
3: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각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을 따로 두었다더니

0: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막내 동생의 남편이자 막내 사위 아니세요?
1: 제가 1층에 내려왔을 때 제부가 아이들 방 한켠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할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좀 작아져요.
0: 이 집 뭔가 숨은 사연이 있네, 있어.
2: 일단 저는 1층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층은 제가 어차피 찜을 해놓은 상태고 1층은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동서의 성향을 파악하고
1: 지하의 단독 공간에 제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 지하실에는 제부의 영화관, 제부의 오락실 이거 다 둘 수 있어.
3: 그 원래 설계도상에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0: 글쎄 지하실 견적을 받았더니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더랍니다. 결국 제부를 유혹한 지하실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허를 날아간 셈이죠.
2: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남자가 한번 말을 딱 뱉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돈에 탁 밀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 지하층은 못 파지만 최대한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3: 전 사실 마당 관심 없거든요. 지금도.
0: 지금 보니까 이 집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의 정원과 고기는 동구서에 대한 미안함인 걸로 하자고요.
4: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5: 아드니래.
4: 아, 네.
6: 지금 그림이 좀 묘해요.
4: 아,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형님이 예, 지금 가지를 치우고 계셔가지고
6: 같이는 안 하시나 봐요.
4: 같이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형님이 저를 귀찮아하셔가지고
2: 이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처음은 거절하잖아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0: 아유, 형님이 농담을 참 부드럽게 하시네.
2: 마당에 보면 그 칠자화라는 나무가 서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1: 1층은 이제 아기들이 좀 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같이 쓰면서 1층에서 아기를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둘째 언니네도 딸 둘, 막내 동생네도 딸 둘, 사촌 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들 잘 지내더래요.
3: 정말 그냥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나쁠 건 너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2: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바로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1층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1: 공동체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면 자기네들끼리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동생들 케어하면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줄 수 있구나. 뭔가를 주고 그다음 배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둘째 언니네가 사는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일지.
7: 이제 1층은 잘 둘러봤는데 뭐 2층은 어떻게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요?
8: 그럼 잠시만 제가 2층에 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7: 아, 무전기.
8: 자, 여기는 세입자, 여기는 세입자. 2층 나와라, 오바.
9: 2층 나왔다, 오바.
8: 자, 곧 소장님 올라가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오바.
9: 알았다, 오바.
8: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7: 아, 예. 너무 재밌다. 아,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네요.
10: 네. 네. 아.
7: 이쪽으로 가요. 열려있구나. 좌석으로 계단이 높은 계단이네. 아이고, 아, 아이고, 네. 나와 계셨네요. 네. 예, 예.
1: 어떻게 1층은 잘 보셨어요?
7: 아, 1층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1: 아, 네. 예, 예. 그럼 어떻게 저희 집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7: 아,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네.
7: 예.
1: 네, 들어오세요.
7: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네,
5: 환영합니다.
7: 예, 예. 아이고, 전 뵙겠습니다.
5: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오.
7: 주위 세대라서 확실히 공간이 좀 큽니다.
5: 어이, 당연하죠. 네.
0: 둘째 언니네가 사는 2층은 1층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아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얼핏 보니 다락도 있는 것 같고. 막내 동생네가 사는 1층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7: 저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체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개방감이 저는 1층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락.
0: 어머나, 다락 계단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살짝 느낌이 온다 와.
10: 스키, 쇼트트랙, 탁구, 골프, 배드민턴, 낚시도 좋아하고.
0: 취미 부자시네.
11: 다락 공간은 누가 봐도 낙동 공간인 것 같아요.
10: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공간이죠.
11: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는 본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7: 아래 저기 세입자분한테 지하 파주신다고 했는데 지하 안 파주시고 다락은 하셨네요.
5: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꼭 해줬어야 되는데.
8: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10: 미안하다.
0: 미안한 만큼 2층에는 두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답니다.
7: 여기가 공간은 큰데 차이가 네. 있는데 어쨌든 평면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래층하고 거의 같은 거죠?
1: 네, 구성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예, 예. 동생한테는 저희가 마당을 내줬고 그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7: 아, 그게 아까 밖에서 봤어 폴딩도 달려있는 공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응접실, 야외 응접, 준 외부 공간, 야외 응접실.
1: 거기 앉으세요, 소장님.
2: 어머, 이 공간 느낌 참 좋다.
3: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동생네랑 또 올라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좀 특별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테라스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0: 그 대부분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단열돼 있고 창이 있으니까 실내도 쓰자고 하면서 마루 같은 걸 깔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실내가 돼요. 근데 외부 재료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현관 포치에 있던 목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열면 외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주택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공간이 이런
1: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간건 아닌데.
0: 요즘은 혼자 살기 위해서도 집을 짓지만 결국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좀 정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분담하고, 엄마들도 남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자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매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한 분이 연락을 안 되면 한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 특히나 남편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부러운 집이네요. 네.
2: 여기
3: 박수.

0: 맛있어.
1: 야, 너무 부드럽게 잘 굴었는데?
2: 대박.
3: 여행에서 재미는 사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제주도를 갔어. 한라산은 못 간대. 지금 당장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록 한라산은 못 갔지만 지금 너무 인생 여행을 좀 9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헤어질 시점이 됐을 때 저는 막 상상하거든요. 트럭이 오고 짐을 싸고 안녕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4: 그만 막
0: 나도
4: 정도 많이 들고.
2: 근데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해서 이런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5: 얼마나 행복하면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이별 생각에 눈물이 나겠어요. 글쎄. 아유, 그래도 미리 걱정은 마셔요. 내가 보기엔 이 동거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요. 화성을 품은 도시 수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궁동으로 갑니다.

0: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2층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의 집을 가보는 건가요?
0: 엄마, 나와 보세요.
2: 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딸.
0: 그러지 마세요. 엄마, 모종을 사왔는데 이걸 네. 어디 어디에 심을 건지 이제 봐야지.
2: 쪽파부터 먼저 심지 그럼.
0: 쪽파부터?
2: 옆을 좀 입혀야 되는데.
0: 파래?
2: 응.
0: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작지만 이 텃밭에다가 모종 심고 있습니다. 엄마 전용이에요, 텃밭이. 저는 텃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아리 있는 데다가 텃밭을 놨는데 거기가 약간 엄마가 다니기가 불편했었어요. 엄마가 저 한쪽에다 어디에다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 중앙에 놔.
1: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딸은 잔디정원을 원했대요. 그런데 텃밭을 강력하게 원하는 엄마 때문에 지금의 독특한 정원 풍경이 됐다지 뭐예요.
0: 어긋장 놓는 거였어요, 제가.
2: 기분 나쁘게 했어요.
0: 기분 나쁘게. 그럼 중앙에 놔, 엄마. 중앙에 엄마가 다 써.
2: 그래서 난 좋다고 그냥 내비뒀지.
3: 큼지막하게 편하긴 하시죠?
2: 네, 좋아요.
0: 잘 만들었지, 내가.
2: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0: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2: 아니, 돈을 줘서 박목수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줬잖아.
0: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목수.
4: 아니요, 제 아이디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3: 같이 사시면 저 티격태격 하시나 봐요, 또.
2: 예, 예. 에이,
0: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그냥 평생 투닥투닥, 티격티격.
2: 싸워요, 많이.
0: 맞아, 싸워. 맨날 싸워, 맨날.
2: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외롭고.
1: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모녀라잖아요. 오늘도 모녀는 정드는 중입니다.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7: 오늘은 화성 내에 있는 행궁동에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뷰가 너무 좋아요. 예, 문화재 심의로 높이를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에 어떤 집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또 사연이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집이네요. 야, 이 구도심에 이 집과 집 사이에 이 집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1: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진짜 쉽지는 않았겠다.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부모님의 정든 동네에 터를 잡은 아내 최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9: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성곽 같은 집을 완성한 남편 노무용입니다.
1: 박형근 소장님이 동네 초입부터 규제를 걱정을 하던데 이 동네를 고집한 이유가 뭐래요?
0: 저희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9: 뭐 건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완도 쪽에 도로 현장 쪽에 가 있어가지고, 뭐, 한 7년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들께서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친정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친정 부모님 위층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1: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신혼 3년을 제외하고는 친정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데 동네 전체가 건축 규제를 받는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0: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20년 이상 사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여기 밑에 시장이 7개인가 8개가 시장이 모여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큰 대형 병원들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에 팔다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매일 팔다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운동하시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1: 마침 원래 살던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구옥을 매입해 신축까지 하게 됐다네요.
0: 비 오는데요. 어서 오세요.
7: 그러니까요. 비가 오기 네. 시작하네요.
10: 아, 열려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0: 예, 집, 여기 들어오니까 잘 보이네요. 비 오는데 올라가시죠?
9: 예, 가시죠. 올라가시죠.
10: 아, 여기 올라오니까 마당이 잘 보이네요.
0: 네.
10: 아,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싶으셔서 건물을 뒤로 밀었나 보다.
0: 네, 맞습니다.
10: 아, 그래서 도심지 좁은 땅인데도 이런 텃밭도 있고 디딤석도 있고 정원이 있네요.
0: 네.
10: 아. 아니, 꽤나 집을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문화 보존지구잖아요.
9: 예.
10: 이게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9: 행궁과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10: 그러니까요.
9: 처음부터 이 집을 지었을 때 문화재 조사부터 했습니다. 유네스코 또 뭐 화성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산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다른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여기에 성문을 딱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 나의 보금자리로 왔다는 그런 어떤 또 만도감?
1: 그런데 첫삽을 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글쎄.
9: 여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일단 조마조마했습니다.
3: 그거는 사비로 해야 돼요?
9: 예.
3: 손쉬에서 한 푼도 안 줘요?
9: 안 줍니다.
10: 역사문화보존지구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의외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안에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9: 예. 예.
10: 아이고 제가 예를 들게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1: 이 집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친정 부모님, 2층은

0: 딸과 사위, 3층은 손녀들의 공간이래요.
1: 야, 들어오세요.
2: 들어오세요.
1: 와. 아니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0: 어머나, 소장님이 뭘 보고 놀랐나 했더니 거실 창이었네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얹은 듯한 한쪽 면을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채우다니. 거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화성 행궁동을 꼭 닮은 것 같고 말이죠.
1: 아니 이 정도 창은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3: 네네.
1: 이건 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3: 예. 아주 큰 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갖고 싶다.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 올라가요.
1: 그러니까요.
3: 햇살이 좋은 날은.
1: 근데 이거 제가 이 창하고 주방하고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사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요. 주택에서는 이렇게 이런 창들을 프로젝트 아웃 창이라고 하는데 방충망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름에 환기해 놓으면 이게 벌레들이 벌써 여기 다 붙잖아요.
3: 예.
1: 조금 번거로운 편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3: 아, 네. 이렇게 톡톡톡 뜨는
1: 게 나아요. F키를 뿌리고 톡톡톡톡 치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3: 이게 맞아요. 그렇게 닫아요.
1: 예. 주택에서는 방충망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2: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1: 건물은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편하거든요.
3: 그래서 불편했군요.
0: 정말 그러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세부사항이겠어요. 박현근 소장님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3: 전에 살던 집이 한 4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조? 연화조라고 하죠. 중간에 그 단열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겨울, 그러니까 3계절은 다 커튼을 닫아놓는 거야. 이중창을 다 닫고. 맨날 좀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 뵐 때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고 그래요. 벽난로 하나에다가 이 햇볕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벽난로 켜놓고 엄마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베개 하나 놓고 둘이 누워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이쪽 편으로 얘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뿌듯해요.
1: 그러면 어디 그 아내 건축주분 부모님하고 아니면 남편 건축주분?
3: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1: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3: 그럴까요? 잠깐만요. 엄마!
0: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1층의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친정어머니의 방이 있고요. 그 끝을 따라가면 친정아버지의 방이 있습니다.
4: 어머님!
3: 엄마! 엄마.
5: 왜?
3: 소장님이 인사드리고 싶대는데.
1: 아, 안녕하세요.
3: 어머님.
1: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담하고, 방이 너무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예, 아이고. 어머님,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많이 놀랬는데요. 안 불편하세요?
5: 아, 너무 좁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어요.
3: 아!
5: 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마루는 실내는 조금해도 안방은 컸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안방이라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접 공간도 안방 안에 있었잖아요.
3: 맞아요.
1: 왜 이렇게 이 큰 집에 어머님 방을 이렇게 작게?
3: 아, 물어보지 마실 걸 물어보셨네요.
1: 네.
0: 부모님의 방 크기를 두고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3: 그러니까 방에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이 공간은 엄마

0: 아버지가 그냥 나와 계셨으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면 식구들이 들며 나며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1: 1층 전체를 부모님 공간으로 생각했던 딸과 방만이 내 공간이다 생각한 어머니의 차이라고나 할까?
2: 그래서 우리가 어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또 네. 어쩌 살. 근데 마음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프기 전마다 아버지가 아파서 애들한테 피해줄까 봐 나가서 살라고 마음 많이 먹었어요.
0: 아이 엄마 얹혀 살기 뭘 얹혀 살아 같이 사는 건지
3: 평생 서로 얹혀 살았어요.
0: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얹혀 살았어요. 아,
3: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같이 네. 계속 같이 사셨네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좀 더 애틋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2: 근데도 조금 서운하긴 해 아직도요.
3: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저기 거실을 방으로 아예 제가 바꿔드리고 갈까요?

0: 아버지가 얼마 전서부터 아프세요. 뇌졸중이랑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간식을 드세요. 햇볕 맞으면서.
1: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0: 거기 앉아서 햇볕 맞고 간식 드시고.
2: 저기가 그러면 아버님 방인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2: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네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불이 꺼져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아버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문을 이렇게 했고요.
2: 그럼 여기가 아버님 방?
0: 네, 아버지
2: 여기
0: 방.
2: 여기 화장실?
0: 화장실입니다.
2: 아, 화장실인데.
0: 네. 사용할 때는 불이 켜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2: 아, 저 잠금도 혹시나 못 하시게 이렇게
0: 네네, 맞습니다.
2: 했고.
0: 얼마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이제 쓰지 못하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2: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또 네네. 반영을 한 거고.
0: 네,
2: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어도 여닫이보다는 미닫이가 네. 훨씬 좋거든요. 네.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3: 오랜 시간 부모님과 살다 보면은 짐이 꽤 많았을 텐데 수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0: 집을 짓기 전에 살 때는 이제 농이나 뭐 서랍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락도 있었고 어느 정도 버리고 왔는데도 살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4: 크게 비밀스러운 저희 집에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방 옆에.
0: 1m 넘어.
4: 1m가 넘습니다.
0: 1m가 넘고 텅백나무로 마루를 짰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펫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라요. 선풍기가 6대 정도 되거든요. 선풍기 6대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 그뿐이 아니라죠. 계단 밑 공간을 분리형 수납 공간으로 짰다는데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이제 부부만의 공간 2층으로 가봅니다.
4: 저희 내실은 방.
0: 침실만 딱 쓰게끔 좀 규모가 작아요.
4: 그리고 드레스도
2: 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0: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쪽이 건식 화장실 겸 목욕탕입니다. 예,
3: 예. 2층은 거실과 욕실, 드레스룸과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래요. 3층엔 지금은 독립했지만 자녀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고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3대가 오밀조밀 모여 살다 보니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더라나요.

0: 저희들은 의도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여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친구들이 오면은 거기서 차 마시고 날씨 좋을 때는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몰래.
1: 부부의 공간 2층에는 아늑한 데이트 장소, 야외 테라스를 두었답니다.
2: 집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모님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나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0: 엄마, 아버지 흉박?
2: 이 3대가 살면은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각자 맡은, 응? 또 그럴 때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 아유, 그럼요. 그게 현명한 거죠.
3: 여기가 지상층 면적이 60평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이 5개나 있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큰 방에서 지내시다가 작은 방에 와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방 5개에 3세대가 사는 공간을 60평 안으로 푼다는 거는 이 딸과 사위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택지지구 같은데 편한, 집 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집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치? 그게? 반, 이렇게.
5: 어떻게?
6: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 준비 같이
5: 하 아니요? 엄마 혼자. 아, 저는 근데 설거지나 이렇게 깨빠주거나 이런 거는 해요. 엄마, 근데 아주 가끔 한다고 얘기해.
4: 집안 청소 다 하잖아.
5: 집안 청소 말고.
0: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지금처럼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2: 저는 뭐, 우리가 보면 행복해요. 다 사이사랑은 또 장모님이라 하시지만, 아, 내가 그래도, 같이 살기를 잘했다.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와 양보는 필수.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겨운 풍경이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7: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8: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9: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0: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1: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7: 빠루요?
11: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7: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공감. 공감이 최고다, 이거.
1: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2: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3: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 아, 우리가?
3: 오. 예.
1: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3: 바로 복잡한 사회성.
1: 사회성. 사회.

0: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1: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표현해야죠.
1: 명장류도 문법 체계 같은 것도.
2: 원숭이가?
3: 원숭이가요?
1: 문화도.
2: 아, 문화요?
4: 문화요?
1: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숭이는 일불처제예요.
2: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1: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4: 어머!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2: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어. 이런 거죠.
4: 어,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6: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기사는 있어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1: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0: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2: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0: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3: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0: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4: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0: 우리는 하루 세 번 그것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요리입니다.

요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부터 거리의 노점상까지 방법은 다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요리의 시작은 언제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요리는 불에 익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불의 열기가 닿은 식재료는 마법처럼 변합니다. 형태가 달라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불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요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1: L'école du feu, y a rien sans ça. C'est un apprentissage.
0: 불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열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0: 그리고 우리는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방법을 알고 있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45 anni di carriera di macellaio. Sono macellaio da 45 anni, ma la mia famiglia lo è da 250.
0: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만들어 온 요리는 단 하나. 피렌체식 스테이크입니다.
1: La bistecca deve essere alta perlomeno tre delle mie dita, cioè fra un chilo e mezzo minimo. 에 quello è il taglio classico per la bistecca alla fiorentina. Ma io credo che non è una piramide con in cima questi due tagli e scendendo. Il lavoro di macellaio consiste nell'usare bene tutto l'animale.
0: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기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1: La cottura più primitiva del mondo è carne e fuoco. 에 poi ci vuole un gran fuoco di brace, di quercia, di leccio, di legna forte, nobile.
0: 불이 곧 조리 도구가 되는 것이죠.
1: 네 sale, niente marinata.
0: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불에서 직접 전달되는 열. 복사입니다. 복사는 가장 큰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00도에 달하는 열기가 아무런 매개체 없이 그대로 제로에 닿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2: Which is that searing a piece of meat will seal in the juices. In English would call an old wives' tale or an old cook's tale, but in fact it's an old chemist's tale.
0: 150년 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처음 언급한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2: Except that that doesn't happen. You can cook the surface of a piece of meat at very high temperature, juices will still flow right out.
0: 정말로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고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죠.
2: 75% water and about 25% protein. And it's the protein, of course, that gives the meat its structure. You can kind of think of it as a sponge. Cooking meat is essentially putting pressure on that sponge, causing the sponge to contract.
0: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은 수축합니다. 스펀지가 오그라들면서 육즙이 빠져나오죠. 고기가 익는 소리는 빠져나온 육즙이 증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즙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온도입니다. 49도가 넘어가면 가장 먼저 미오신이 응고되면서 고기가 서서히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60도가 되면 미오글로빈이 결합하면서 붉은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65도가 넘으면 콜라겐이 변성되면서 급속도로 육즙이 배출됩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단백질이 반응을 끝내고 많은 육즙이 사라지죠. 스테이크를 잘 굽는다는 것은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계는 그 다음입니다.
1: 10 minuti a riposare su un tagliere di legno.
0: Resting입니다. 도마 위에서 단백질이 식으면 단단해진 틈 사이로 육즙이 다시 스며듭니다.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도 육즙이 새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레스팅, 이것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의 비결입니다.

0: e buon appetito.
1: Boksa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열 방식입니다.
2: Problem is there's really no way to predict ahead of time when you've reached that temperature. There's no substitute for just monitoring how it's going and making sure that you catch it at the right moment.
1: 만약 이 열기를 여러 개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1000도의 열을 300도의 열 3개로 나누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3: 몽골 틈이 일기장 있어도 이토 헐. 또 바가 가서 된게 나와 이게 하늘이 희저 하길 하르줄래 이뜻줄래 이게.
1: 고기를 손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돌멩이를 모으는 겁니다. 이곳에서 불로 익히는 건 고기가 아닙니다.
3: 자또 고등 전도가를 했더만 이래서 알싸가 백신 쏟았고요.
1: 돌멩이가 달궈지면 진짜 요리가 시작됩니다. 달궈진 돌이 요리 도구가 되는 거죠.

0: 불의 열기를 저장한 돌멩이는 약 300도까지 올라가죠. 그 열은 다시 염소 가죽 속에 고기에 전달됩니다. 열이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1: 자, 우야가. 그때 저렇게 것도 우리 거 흉스득 안타야 그때 다들 하더라도 가득 차야 우리 한 요가락도 안타 이래서 가득 차도 또

0: 많았는데?
1: 저도 그거
2: 고기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는 건 집안 어른의 몫입니다. 이것은 열 에너지가 이동한 결과물입니다.
3: 인도루치 보았던 나트마스 테힐드고도다. 이네 보틀라롤 나트마르는 아흐트 우세레 쪼글름 호트그 도너스 게이치 디른딤 아니가 올루다 쪼글스 우이들 보았던 게이기
2: 아마 돌은 가장 원초적인 열 전달 물질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돌을 요리 도구로 쓰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에 훨씬 더 효율적인 물질이 있으니까요. 금속입니다. 지구상에서 열 전달이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길거리 노점상이 세계적인 셰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덕분입니다. 금속이 뜨겁게 달궈지면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4: The way I like to think of a pan is a sort of a bucket that's filled with energy. So your pan is hot, the metal in there contains lots of energy, that energy wants to go somewhere.

0: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명물 게살 오믈렛은 금속과 기름의 합작품입니다. 불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요리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그 덕이죠. 대부분의 요리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열 에너지가 전달된 결과물들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죠. 가장 골고루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큰 물체가 떠오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 수직 hava veriyoruz ki balon yükselsin. Balon yukarıya çıksın diye. Balonlar sıcak havayla yani ısınan hava yükselir prensibiyle uçtuğu için
0: 열기구 위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1: Kapadokya dünyada tek bir yer. Çok güzel, doğa harikasıyla çok çok farklı bir yer.
0: 하지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열기구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2: 절매 케밥은 오작라다 피셔. Gerekli sebzeler, domates, biber, sarımsak ve muhtelif baharat. 하르만내라 철매인 içerisine koyarız.
0: 재료를 항아리에 넣은 뒤 밀가루 반죽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리 도구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항아리 속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야채와 고기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부피가 1600배나 늘어난 수증기는 위로 떠오르게 되고 항아리 속을 날아다니다가 재료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열 에너지의 이동이 시작되죠.
3: So you release that same amount of energy when the water vapor condenses on the cold food.
0: 뜨거운 수증기는 항아리 속을 순환하며 구석구석 열을 전달합니다. 가장 균일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대류입니다. 기체나 액체가 순환하며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구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작은 규모의 대류 현상일 겁니다.

0: 그는 물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끓기 때문입니다.
1: It's the upper limit for the temperature that you can reach. That's very useful because it means you know exactly what temperature you've got. So that's 100 degrees Celsius, 212 degrees Fahrenheit.
0: 물이 끓는다는 것은 100도의 온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끓는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100도에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오직 100도의 온도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Puis la température, on a trop l'habitude de réagir avec de l'eau. 100 degrés, c'est pas forcément la bonne température pour cuire. Donc il faut comprendre à quelle température cuisent ou coagulent les protéines, coagulent certaines fibres, etc. se détruisent certaines autres molécules pour rendre tendre un légume.
0: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도 같은 생각을 했죠.
3: 카페나 es esencia. La cafeína es útil para tener un control de la temperatura y al mismo tiempo un control del tiempo. Cuando cocinamos un producto es muy importante la temperatura de corazón de producto, ¿no? Que es la que tiene que llegar al corazón del producto para que esté cocinado. Pensado que es la ideal para cocinar ese producto.
0: 세계 최고의 요리사 가운데 한 명인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맛, 향기, 질감. 그리고 온도입니다.
3: 그 producto esa temperatura es distinta. En fin, y en función de esto, de este conocimiento y de esa pieza exacta, establecemos una temperatura.

0: 하지만 최적의 온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1: Por eso es muy importante que se mantenga constantemente esa temperatura durante el proceso de cocción. Se modifica si, sobre todo si va al alza, puede estropear esa textura que buscamos.
0: 정확한 온도를 필요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수비드라는 방식입니다.
2: And it means under vacuum. And it's true that a lot of sous vide cooking is done in vacuum-packed bags. But in fac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sous vide cooking is that it's done at a low temperature.
0: 저온이란 100도보다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끓이는 방법뿐이지만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그 속의 재료와 물이 열 평형을 이루면서 정확히 원하는 온도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cooked? It's some kind of change, usually a change in structure or a change in phase, and it occurs at some temperature.
1: The world's entire cooking history was a struggle to balance the heat and the temperature. The cooking of meat, cooking of meat, 세상의 모든 요리는 결국 이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재료를 최적의 온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료의 온도를 이상적인 지점으로 맞추는 것이 요리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MIT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 남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스테이크 요리법으로 유명해졌죠.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이크 요리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2: Traditionally, the way most people would cook a steak is that they would take the cold steak, sear it in a skillet, and then put it into an oven to finish cooking all the way through. What I did was sort of reverse that process. So instead of searing it first, you started in a low oven.
1: 전통적인 요리법이 열이 겉에서 안쪽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리버스 시어링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바깥쪽을 가장 나중에 익히는 거죠. 오븐의 대류열을 이용해서 안쪽을 약하게 익힌 뒤에 달궈진 팬의 전도열로 표면을 익힙니다.

0: 스테이크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화학재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표면을 그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I think sear a piece of meat not to keep the juices in, but to generate flavor at the surface.
0: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2: Maillard était un chimiste français qui a découvert que les protéines, alors notamment qu'on va trouver dans la viande, peuvent réagir avec des sucres, donc des molécules de sucre, le tout à haute température.
0: 사실은 마이야르 자신도 죽을 때까지 이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습니다.
3: It's a very, very complicated reaction. I don't understand all the details. I'm not really sure very many people actually understand all the details of the reaction. It's so complicated. But you know it when it occurs. It's what causes the browning. It's what causes the change in color.
1: Appearance of a brown color on a cooked food is an immediate sign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flavor there.
4: Maillard reaction is a sort of cascade of hundreds of brand new chemical compounds. It's what makes all those sort of complex flavors that develop when you apply heat.
2: Mais c'est ça qui va donner tous les goûts magiques, un peu noisette, un peu torréfié, caramélisé, un peu beurré, qui sont extrêmement intéressants en cuisine.
0: 리버스 시어링은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리법입니다.
4: Till the surface liquid on a steak is evaporated, the temperature is basically holding at 100 degrees Celsius, which is not hot enough for the Maillard reaction to take place.
0: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도달하려면 표면의 수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4: Reverse sear, what it does is it raises the temperature so that it's evenly cooked, but more importantly, it dries off the surface.
0: 표면이 마르면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마이야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 마이야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It creates these sort of flavors that cause us to salivate and it causes us to sort of get ready to eat food. We have this sort of physiological primal reaction to browned foods.
0: 세계 여러 곳에서 불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왔습니다.
1: The simplest one is called caramelization. It involves sugar. Then you heat it up just by virtue of adding energy, breaking that one molecule into hundreds and hundreds of new ones.

0: a una crema catalana, que es una crema internacionalmente conocida, que con un golpe de calor rápidamente se hace un caramelizado. O sea, el azúcar no se quema, queda cristalizado.
1: Quoc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화학 반응을 이용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워케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 It's a certain flavor that develops when you stir fry in a wok with extreme high heat.
1: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고온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요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시장에 갔을 때 빈대떡을 이렇게 구울 때 보면은 겉을 바삭하게 굽잖아요. 최대한 열을 세게 머금게 한 다음에 기름을 많이 두르고 튀겨내듯이 이런 소리가 나게끔 구워줘야지 풍미가 살면서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구우면은 그 향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고 풍미가 생깁니다. 채소를 태워서 이렇게 갈아내면 이런 젤 파우더처럼 되는데 이걸 하나 뿌려주면은 향이 굉장히 스모키한 향이 살아나서 식욕을 더 돋우게 합니다. 살짝 겉을 태우니까 풍미가 더 살고 맛이 어떠한 요리라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고요.
1: 이런 화학 반응은 불에 요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죠. 우리는 정말 불에 익힌 음식, 조리된 음식을 더 좋아할까요? 어쩌면 사람마다 식습관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닐까요?

스리트 뱃 주위? 아, 피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밥, 밥을 굽고. C'est pas difficile à manger ça.

0: It's not my favorite taste. Yeah.
1: 별로예요.
2: 남아그사의 아지가스를.
3: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익히지 않은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익힌 음식입니다.
4: Ça a l'odeur de la viande cuite aussi, je pense.
2: Mmh. 알지.
5: 딱 씹으면 안에 육즙 탁 퍼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입안에 싹 퍼지고.
6: 果然我觉得肉还得是熟了吃好吃，嗯，味道很香，不错。
1: 그 고기 특유의 고소함.
4: Il y a un peu un goût arrière qui est venu en la cuisant aussi.
1: 어,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0: 예, I love a cooked potato.
7: Definitely, the cooked one is better.
8: This is something delicious. But it just gives me a small piece. Anymore.
3: 그냥 불에 익히기만 했는데 향기가 생기고 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불에 익힌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리된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위죠.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먹을까요? 인간과 요리,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요?
9: I think there's something going on beyond that because the browning reactions that happen, what we call Maillard reactions that cover everything from bread to cookies to grilled meats, that any time a food browns, it's engaging these browning reactions, and we absolutely love these. Why we have such a profound relationship with them, I don't know, but I suspect that maybe we evolved with cooking to have a preference for that.
3: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10: So what is it to be human? The human body is the body that we all see around us when we see each other. And that body is basically unchanged since about 2 million years ago. So at some point, about 2 million years ago, something like a chimpanzee standing upright became the first human. What made us human? I think that what made us human is when the ape that was our previous ancestor learned to cook.
3: 조금 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익힌 음식은 모두가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감자의 영양소를 51%밖에 소화하지 못하지만 익힌 감자는 95%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은 가열했을 때 소화율이 4배나 높아지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10: The comparison of chewing time in humans and our close relatives is fascinating. Based on chimpanzees and gorillas and orangutans and so on, we would be chewing about 6, 7, 8 hours a day. How much do we actually chew? Studies of Americans, people living in small-scale societies all around the world, show about the same thing, which is less than 1 hour a day.
3: 씹는 시간이 적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10: The total guts in our body are about two-thirds of the amount that you would have if we were a great ape.
3: 우리는 그만큼 적은 에너지로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먹게끔 진화해 온 겁니다.
10: Then it means more energy is available to go to maintaining the brain.
3: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소모되었을 에너지가 뇌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인원의 경우 장이 큰 종은 뇌가 작고 뇌가 큰 종은 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가장 큰 뇌와 작은 장을 가진 영장류입니다. 이걸 뇌와 장의 교환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뇌와 장을 맞바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교환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0: Of course, we don't know the answer. And here's my personal idea, which I quite like. There might be a bushfire.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big flames. Doesn't matter if it's a root or a piece of meat. And then you pick it up and push away the ashes, and it just tastes a little bit better.
3: 요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얻을 수 없었던 에너지를 얻게 된 순간입니다.
10: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6: Whether we consciously realize it or not, there is this primal thing within us. Our sense of deliciousness is linked to cooked foods and browned foods.
11: Las hemos aprendido y las hemos aplicado de una forma empírica.
12: In tutte le tradizioni, il fuoco è il centro della comunità, il centro della casa.
13: C'est ce qu'il y a de plus beau. Les plus beaux gestes en cuisine se font.
3: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입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 조상 중 하나가 우연히 요리된 음식을 입에 넣게 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리의 비밀을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완성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해체하고 변형시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것. 바로 힘입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에 이제 바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호구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금에도 100한 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옛날에 영화 앞에 갔다가 와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1: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디 있어, 지금?
2: 로봇이야, 로봇.
0: 이게 우리 청소 이모야.
1: 이모야.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필로소피.

0: 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펐어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튀겨낼 거야.
6: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7: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8: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9: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로.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 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 때 대각선 패턴의

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 발 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다섯 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0: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신발, 거미 신발, 오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쓰레기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합니다. 차이나, 밥 먹자.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1: 이거 먹어,
0: 치킨. 프로틴.
2: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1: 봐봐.
0: 어디 있어, 지금?
1: 로봇이야, 로봇.
0: 우리 청소 이모야.
2: 응. 응.

0: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 취미는 철학 가는 날인가요?
2: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2: 오. 예.
0: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2: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2: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표현해야죠.
2: 영장류도 문법체계 같은 것도.
3: 원숭이가?
4: 원숭이가요?
2: 문화도.
3: 아, 문화요?
5: 문화요?
2: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숭이는 일부일처제예요.
0: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2: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3: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0: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3: 옆에 비치,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0: 어디야? 지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 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길을 만들고 농가와 밭을 경작하고 집과 공장을 짓고 도시를 넓혀갑니다. 아침이면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요. 저녁이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물류센터에는 트럭이 드나들고 농지에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랍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런 흔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공간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의 지도가 한 화면에 박제된 정지 화면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바로 지구관측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지도를 만들 때 인류는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공간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열기구를 띄웠고 항공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넓게 또 빠르게 더 정밀하게 발전해온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성 영상을 잘 보면 다른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한 장만 보면 차가 많다, 적다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달, 계절마다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매장은 항상 주차장이 붐비고 또 어떤 매장은 시간이 갈수록 비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의 한 데이터 기업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백화점 체인의 주차장을 오랜 기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주식 가격의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이렇게 위성 영상은 주차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그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성 영상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힌트는 중국의 무역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항만이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만으로 모이고 또 다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의 무역 항만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선박이 또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그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려졌는지를 보면 수출 경기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성은 이런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 변화를 어떤 경제를 측정하는 대류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년 초에 중국은 코로나로 강한 봉쇄와 셧다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충격이 항만 물동량에 곧바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만의 2020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1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 영상은 항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역을 읽어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의 물동량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간접적인 흔적에서도 경제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건 원유 저장 탱크의 모습인데요.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붕은 내용물의 양에 따라서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름이 차면 지붕이 올라갑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지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장고 안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위성은 같은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장고의 그림자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저장량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유는 산유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고 내리는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핵심 산유국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발표 하나가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데요.

감산하겠다고 발표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증산하겠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생산량이 바뀌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잘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저장 탱크를 위성 영상으로 꾸준히 관측하면서 실제 오펙의 생산량 발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이 데이터 기업에서도 저장량이 실제 줄은 걸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금융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의 정책 발표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유가 시장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적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격 정책에 대비하거나 또는 어떤 시점에 구매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걸 시사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물류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소비하는데요. 그 농산물은 공장에서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작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확이 끝나기 전에 생산량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지구관측 위성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콘벨트 같은 광대한 농지를 한꺼번에 또 주기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 작물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를 계산하고 그 추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위성 영상만 봐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병은 없는지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을지 또는 나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는 농민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곡물을 사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식품회사, 사료회사, 수입업체, 금융시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흉년이 예상된다면 작물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테고요. 만약에 풍년이 예상된다면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요즘 세계 경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은 흔들리고 팬데믹 같은 충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문제는 이런 나라들일수록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이터거나 심지어는 거짓되거나 왜곡된 값이라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구관측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위성이 아니라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월드데이터랩은 북한의 야간 불빛을 토대로 해서 경제 규모를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의 야간 불빛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40%나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총생산 GDP가 1,400달러,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근데 2015년 당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댐 수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급감을 했겠죠. 그게 불빛 감소로도 나타난 겁니다. 북한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불빛이나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흐름, 그 나라의 경제 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IMF죠.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적용을 했고 5개년도 동안 야간 조도의 변화, 식샘지수의 변화, 이산화지수 농도를 비교해서 기존의 경제지표하고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적인 경제지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GDP 추정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동차 수, 컨테이너 수를 세야 될까? 작황을 직접 비교해야 할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실수하다 보면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분석을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의미를 찾아내고 또 누가 더 쉽게 쓸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위성 데이터는 원자재에 가깝고 진짜 부가가치는 그 위에 올라가는 분석과 해석,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선택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가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데스티네이션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점점 더 빨라지고 또그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현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지구 시스템 모델, 첨단 컴퓨팅을 결합해서 고정밀 지구 모델을 만들었고요.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럽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게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민간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가뭄이나 병충해 위험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서 생산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위성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간 회사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과 2022년 2월 22일 두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에 있는 군사기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월 4일에 눈으로 덮여 있던 지역이 2월 22일이 되면 제설 작업이 끝나고 탱크와 장갑차, 군용차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성 사진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 실제 전쟁이 난 이후에도 위성 사진이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공격 직후에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 사진이 보여준 것은 아파트와 쇼핑센터, 일반 도로들이 파괴된 주거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전 세계를 관측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발사체나 위성을 만드는 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공간 정보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공간 정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정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떨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정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능형 공간 정보로 활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지구 곳곳을 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It begins now.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크루아상은 1683년 오스만 터키 비엔나 공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그 당시 긴박했던 전쟁 상황이 만들어냈던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이 크루아상을 유럽 전역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사랑받는 빵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교도에 대한 승리의 감정이 일상 문화에 스며들었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우리 수요일에는 직업 영어하죠.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 새 인턴이 온답니다.
1: 오, 네. 새로운 친구 오면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런 건 이제 없더라고요.
0: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1: 궁금하죠.
0: 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은 뭐야? 말이랑 다르잖아. 이건 왜 이 제목일지는 내용 들어가면 느낌 오게 될 겁니다.
1: 너무 궁금해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요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인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1보 직전까지 상황을 그렸는데요.
1: 네.
0: 내용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0: 네.
1: 누군가 어떤 그 단체나 혹은 그
0: Yes.
1: 모임에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슈죠.
0: I know.
1: 네.
0: 자,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그럼 새 인턴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거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2: What did you say?
1: 알아듣는 척해, 왜?
2: Sorry?
1: 사장님 딸이 새 인턴이라고.
2: What are you saying?
1: 그 뉴
2: New?
1: 코워커.
2: Coworker?
1: Yes. Is 보스 daughter.
2: Boss daughter.
1: Daughter is new,
2: 아, the
1: 그렇지.
2: intern.
1: Yeah, intern.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She's still an intern.
2: I couldn't care less.
1: Oh, you don't
2: She's
1: care?
2: still an intern. Yeah, I don't care. I don't care.
1: 야, 사고방식 마음에 드네. 자, 인턴 온다. 온다, 온다. 저쪽.
2: What?
1: 응.
2: Sorry?
1: 아니, 가면서. 오, 왔어.
2: What?
1: 아니, 그니까. 아,
2: Hi.
1: hi. Intern.
2: What?
1: Intern, come here.
2: Intern, come here.
1: Yes, and you are thinking good.
2: My thinking good?
1: Yes.
2: Hello,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Yes, hello.
1: Hi.
2: Hi.
0: 아이고, 오늘은 진짜
1: 네.
0: 스토리가 그 뭐랄까 코믹의 느낌도 있고요.
1: 네.
0: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 워낙 그 회사를 분위기로, 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배경의 드라마가
0: 맞아요.
1: 재밌잖아요.
0: 근데 외국에도 은근히 오피스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1: 사랑 많이
0: 시트콤도
1: 받죠.
0: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0: 스토리를 즐긴다. 근데 그 와중에 영어가 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0: 오늘의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직장 동료들끼리 또 뭔가 가십거리가
3: 모여봐.
0: 있잖아요. 모여봐.
3: 에, 에, 에.
0: 들었어?
3: 응?
0: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이런 대화. 무슨
3: 와우.
0: 드라마나 시트콤 같죠?
3: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나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0: 나카산.
3: Did you hear? 들었어.
0: Alright.
3: The new intern. 아, 인턴이 영어군요. Intern is the CEO's 따님.
0: Yes.
3: 오. 그러면 여기 딸. Daughter이 들어가야겠네요.
0: Right.
3: Yes.
0: 틀렸으면 좋겠어요.
3: daughter, daughter.
0: 네. Okay.
3: T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왠지 daughter이니까.
0: 자,
3: yes.
0: 그 원어민들이요.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 중에
3: 예.
0: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 스펠링 헷갈리는 거 몇 개가 있어요.
3: 그쵸.
0: 대표적인 케이스가 tomorrow 이런 거 있고요.
3: 그쵸.
0: 그리고 daughter도 있고요.
3: 너무 심해요.
0: Restauran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정답.
3: 아, 아 뭐야.
0: G가 빠졌네요. G.
3: 뭐가 되게 많네요. 네,
0: 맞아요.
3: 오.
0: 자, D-A-U-G-H-T-E-R, right?
3: 예.
0: Daughter.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spell out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3: 맞아요.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교재 반드시 필기해서 스펠링은 완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3: 근데
0: right?
3: 너무 심한 게 son은 너무 쉽잖아요. 아들.
0: 아, 맞아요.
3: S-O-N인데 daughter은 너무 복잡해요.
0: Right.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3: 예.
0: son, daughter도 쓰지만은요. 뭐 boy, my boy,
3: 아,
0: my girl
3: 그렇게.
0: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또
3: 네.
0: 예. 자, daughter 할 때 T 부분을 flap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flap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3: 네.
0: 물론 이제 영국권이나 이런 데서는 daugh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ughter처럼 한번 가볼게요. 두 번 갑니다. daughter, daughter,
3: daughter,
0: mm-hmm.
3: daughter.
0: 좋아요. 자, 그래서 again,
3: 오?
0: little girl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3: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소녀인지 내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Oh, this is my little girl. 이러면 100% 본인 딸을 얘기를
3: 네.
0: 하는 거죠.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너무너무 기본 사항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꼬여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3: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느낌?
0: That's right.
3: 네.
0: The new intern은 is 명사다.
3: 오호.
0: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Right?
3: 해석도 편해요. 그래서.
0: That's right.
3: 네.
0: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한번 잡아볼게요.
3: 아, 좋아요.
0: 누구의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죠.
3: 네.
0: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하고 나서 apostrophe s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에 apostrophe s 쓰면 그 사람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피터의. 그럼 어떻게 피터의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때
3: 네, Peters.
0: Peters, that's it. 그러면 그 운전자의 그러면은
3: The driver's
0: 그렇죠,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3: 네.
0: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3: She is Peter's daughter.
0: There you go. She is Peter's daughter.
3: 네.
0: How about this? That을 주어로 잡을게요.
3: Yep.
0: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Right? That is가 아니라 과거니까.
3: That was the driver's wrong
0: fault.
3: Fault.
0: Okay. Fault. 뭐 단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3: 예.
0: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도 사실은 소유격 s를 하는 거는 약간의 규칙이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책이랑 같이 병행도 하셔야 됩니다.
3: 네.
0: 물론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이얼로그에 나오면 그거를 또 집중으로 또 트레이닝 해야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is Peter's daughter.
3: She is Peter's daughter.
0: That was the driver's fault.
3: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Did you hear?

0: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1: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오, 상대방이 약간 쿨해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오, 진짜, 진짜?
1: 오.
0: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상관 안 해. 인턴은 인턴인 것이.
1: 와.
0: 누구 때리든 상관 안 해. 다 이런 인물이 꼭 드라마에 나와요.
1: 맞아요. 네.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왠지. 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on. 그녀는 아직도 인턴이야, 이건가 봐요.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0: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까요?
1: Couldn't care less. 그거는
0: 그거는요?
1: 그 밖에, 나는,
0: uh-huh.
1: 나는 그 조금도, mm-hmm. 조금도? 그 아주 조금도,
0: uh-huh.
1: care, 보살필 수 없어. 예. Yeah.
0: 근데 이게 상관 안 했네요.
1: 네, 네. 오케이, 근데 오케이. 상관 안 해래요. 그 she is 그녀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네. intern이야.
0: 오케이.
1: 예.
0: 아까 잠깐 나왔었죠.
1: 제가 알 발음을 잘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0: Alright.
1: 이거 같아요.
0: Alright.
1: intern.
0: intern. 자, 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1: Mm-hmm.
0: Alright. 맞습니다.
1: Right?
0: I-N-T-E-R-N.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얘는 발음을 꼭 건드려야 돼요. 중간에 R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턴은 안 되겠죠?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져서 R 사운드를 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인턴 하고 R을 많이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은 해주는 겁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턴, 인턴. 빠르게 해서 인턴, 인턴. 가볼게요.
1: Intern.
0: Ooh.
1: Intern.
0: Oh, very nice.
1: Oh.
0: 제가 들으면 이게 지금 R 사운드가 나왔나?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Oh.
0: Alright, so inter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 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거예요. 슬기 씨도 해석할 때 너무 어색했거든요, 사실.
1: 원래는 I don't care 하면 나 상관 안 해 이거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돈이 아니라 couldn't가 와버리니까
0: 새로운
1: 조금...
0: 표현.
1: 네. 네.
0: I don't care. 이거 아주 좋아요.
1: 네?
0: 완벽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또 하나 알면 좋겠죠.
1: 와, 그러니까요.
0: Right. 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보면 힘듭니다.
1: 네.
0: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 안 해. 똑같아요. I don't care요.
1: 아.
0: 자, 근데 이거를 직역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0: 나는 너무 상관을 안 해서
1: 응.
0: care하는 게 상관하는 거거든요.
1: 네.
0: 나 너무 상관 안 해서 이거보다 더 덜 상관할 수는 없어.
1: 와, 어렵다.
0: 나 진짜. 내가 상관하는 정도는 저기 아래 정도야.
1: 에이.
0: 그만큼 상관을 안 하는데 이것보다 더 less하게 care 난 못해.
1: 아.
0: 이게 그만큼 정말 낮게 care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직역인데 이러면 또 헷갈리죠.
1: 아, 조금,
0: 그래서 에이. 차라리 이거는 그냥 I couldn't care less. 이게 I don't care랑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이해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나는 그만큼 이것보다 덜 care 할 정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care는 저 아래 있어.
1: 그 진짜
0: 원래
1: 상관 안 하는
0: 이게 거네. 원래 직역이거든요.
1: 그러면 I don't care보다 더 뭔가 상관 안 하고 쿨한 척하는 느낌인가요?
0: 그런 느낌 더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셨다면 더 좋은데 아니어도 그냥 I don't care랑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1: 네.
0: 네, 아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I couldn't care less.
1: Careless.
0: Alright, 전혀 상관 안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전혀 상관을 안 해.
1: 오.
0: 주어만 바꾼 거예요.
1: She couldn't care less.
0: That's it. She couldn't care less. 이거는 couldn't도 can't도 아니라 정해졌어요. 그냥 couldn't예요. 자, 다음. 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해. 일단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뭐였죠?
1: I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그에 대해서.
1: About him.
0: That's it. That's it.
1: Uh-huh.
0: 이렇게 만약 쓰면 일단은
1: 예.
0: 원어민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진짜 기본이고요.
1: 예, 예.
0: 오히려 중급인 사람들 이상 중급 고급이라고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1: 오, 그쵸.
0: 그만큼 이게 진짜 찐 표현입니다. Alright,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couldn't care less.
1: She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1: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0: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1: 네.
0: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얘 말고
1: 네.
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같은 의미예요?
0: I could care less. 그러면 couldn't하고 could는 정반대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뜻이 똑같아요.
1: 오?
0: 희한하죠?
1: 희한합니다.
0: 자, 이거는 원래 얘가 정식 표현이고요.
1: 네.
0: 어디선가 잘못 변경

0: 형이 된 거예요.
1: 아.
0: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I could care less 이거를 같은 의미로 실수로 누군가가 쓴 것이
1: 네.
0: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1: 굳어져 버렸군요.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1: 아.
0: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정식입니다.
1: 아우, okay?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0: Alright,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쿨한 느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기까지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우리가 축하를 해주려고 yes.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이 여기 온다.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Here they come.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느낌표를 좀 살렸죠? 읽어볼게요. Here he comes.
1: Here he comes.
0: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he, they, sh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진짜 사람 이름이라든가 네. 뭐 마이크, 프랭크, right?
1: 예.
0: 이런 거나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쓸 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요. Here comes Jake.
1: 우와.
0: 완전히 Jake comes here인데 이거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1: 왜 이렇게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0: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Here Jake comes라고 하지는 않아요.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 틀린 어순이 되는 거예요?
0: 좀 어색해요.
1: 어색하네.
0: 그렇죠. 그래서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게 우리가 뭐 예고편으로 다음 화 방송을 예고할 때 Here comes nex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Here comes next?
1: 응. 아니에요?
0: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예.
0: 이렇게 얘는 일반 명사, 뭐 다른 명사, 일반 명사 사람 이름 이럴 때는 아예 가운데도 아니라 뒤로 밀어버립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1: 네.
0: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왜냐면 되게 쿨했던 상대였잖아요.
1: 그쵸, 그쵸.
0: 직장 동료.
1: 근데
0: 안녕하십니까, 백 인턴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 군기가 바싹 들었네요.
0: 바싹 들었어요.
1: Yeah. 네. Hello, Miss Park. Yeah,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하는 본인 소개를 한 거네요.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0: 영광이에요.
1: 영광이 들어가야 되네요. 영광. 영광은 제가 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0: 짧게 쓸 수 있습니다.
1: 글로리. 글로리예요. 글로리. 예. Yeah.
0: 그것도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1: 예. Yeah.
0: 이런 느낌 수준이라 자, 이거 말고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그런 회화책 어딘가에서 이 표현 반드시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쓰기시도 봤을 거예요.
1: 그래요?
0: It's an honor.
1: 아.
0: Right. Well, 이거 It's my honor.
1: 이거 저기 수상 소감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0: That's right. So it's an honor. 아, 영광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영광일까요? To work with you.
1: 어머.
0: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상관을 너무 하고 있네요.
0: 그러니까
1: 깜짝 놀랐네.
0: That's right. Okay, so honor 할 때는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1: 네.
0: honor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1: 네.
0: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내가 동경을 하던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당신이랑 뭐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오.
0: So 아예 얘를 따와서 It's an honor입니다.
1: 네.
0: 뭐 하는 게? 이 행동 하는 게. 이거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1: 아.
0: 그러면은 슬기 씨,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에 있다가 뭐예요?
1: Here.
0: Here, right?
1: I'm here.
0: I'm here. So, be here 이라고 해야 되겠죠,
1: 아,
0: right?
1: 네네네.
0: 그러면, 와, 이거 슬기 씨 만약에 어떤 시상식이나
1: 나 아카데미 시상식 가볼까요?
0: 제 생각엔 꼭 갈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죠.
1: Yes.
0: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 It's an honor to be here.
0: 그렇죠. 이거 그대로 연습해 보세요.
1: 예. 10번 네. 연습해야겠네요.
0: 네. 자, 이번에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1: It's honor to meet you.
0: 그죠? It's an honor.
1: It's an honor
0: to meet you.
1: 아하.
0: 너무 괜찮죠?
1: Yes.
0: 표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1: It's an honor to be here.
0: It's an honor to meet you.
1: It's an honor to meet you.
0: 자, 그리고 honor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기쁨이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 거?
1: Pleasure?
0: Pleasure.
1: 와우.
0: 이것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Let me show you. It'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1: 아하.
0: 당신과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So honor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1: 네네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상황에 따라서 또 언어를 쓰기가 조금은 곤란한
0: 맞아요.
1: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장소가
0: 네,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너무 뭔가 와 이런 것보다는

0: 네네네.
1: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느낌 알죠?
0: 그쵸.
1: 왜냐면 갑자기 상관 안 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0: 너무 웃겨요.
1: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0: 예.
1: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Alright. 자, 여기까지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0: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1: Right.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어, 인턴 온다.
0: 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네, 오늘은 좀 미션이 길었어요,
0: 네.
1: 생각보다.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4: I'm like you're thinking.
3: Oh, here she comes.
4: I like your thinking.
3: Oh, here she com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명사 뒤 apostrophe es를 써가지고 우리 뭐 소유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첫 번째.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자, 그 새 인턴은 the CEO의 딸이야.
0: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1: CEO's daughter가 되겠죠. 두 번째. 걔는, 그녀는 Peter의 딸이야.
0: Oh, she is Peter's daughter.
1: That's it. 하나 더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자, 잘못은 fault였죠.
0: Yes.
1: 그리고 주어를 that으로 잡아주세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0: That was the driver's fault.
1: There you go. That was the driver's fault. Right? 읽어볼게요.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She is Peter's daughter. That was the driver's fault. Okay, 자 다음은요.
3: Oh, here 누구 comes.
0: Mm-hmm.
1: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거나 이런
0: yes.
1: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Okay.
1: Alright. 어, 그녀가 온다. 어, 그녀가 온다.
0: Oh, here she comes.
1: So, oh, here she comes. 하고 surprise.
0: Mm-hmm.
1: Right. 자, how about this? 어, 그 사람이 온다. 그가 온다 해볼까요?
0: 예?
1: 그가 온다.
0: Oh, here he comes.
1: Here he comes죠.
0: Yes.
1: Right? 이렇게 바꿔봤고요. 세 번째, 어, 걔네가 와. 그들이 온다.
0: Oh, here they come.
1: 그죠? Here they come.
0: Mm-hmm.
1: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 Oh, here she comes. Here he comes. Here they come.
1: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6: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5: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6: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Did you hear?
4: 응?
3: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4: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3: O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4: Hello, M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should we eat for breakfast?
0: There you go, for breakfast였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Here, 그 다음에 주어, comes.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그녀가 온다. 조용해. 여기까지. 오케이?
1: 아하.
0: 그녀가 온다. 조용해.
1: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 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유인 우주 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에 사람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훈련 미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계속 관측한다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미니가 대표적인데요. 유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던 1960년대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절정에 달했고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 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침묵의 봄이 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윌리엄 페코라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72년 최초의 민간 지구관측위성 랜셋이 발사됩니다. 첫 위성은 1978년에 임무를 마쳤지만 그 뒤를 이은 위성 시리즈로 이어져서 지금은 9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름에 해가 붙어서 바다를 연상했는데 영상을 보면 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랄해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에서 기원하는 두 개의 강,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어서 형성된 거대한 내륙 호수였습니다. 이름에 바다를 의미하는 해자가 붙을 만큼 큰 호수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의 면적은 약 6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는 빙하에서 기원하는 신선한 산양용수가 흘러들어서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수가 유입되니까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었고 어류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무이나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선을 가공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스크 같은 항구 도시도 번성했습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수산물을 통조림이나 건어물로 가공해서 철도를 통해 소련 전역으로 공급하는 해양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이 지역을 면화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랄해로 흘러들던 강물을 대규모 강계 사업으로 돌렸는데요. 당시 면화는 백세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군수물자와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는데요. 그때 건설된 카라쿰 운하는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생태계 측면에서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랄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호수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졌겠죠. 염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던 수면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쪽 수역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희끄무리한 부분은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염분이 말라붙어 있는 호수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아랄해가 아니라 아랄쿰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새로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자 어업이 무너졌고요. 항구 도시는 상업의 중심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바닥의 소금과 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주민의 건강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기후도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구 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을 주도로 해서 코크 RR 제방이 200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코크 RR 제방이 완공된 이후에 북쪽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북동부에 있는 레나강 하구의 삼각주, 레나 델타입니다. 레나강은 바이카로 인근에서 발원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북극해로 유입됩니다. 그 길이가 4,400km가 훌쩍 넘어서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지구 맞아요? 마치 예술작품 같죠? 추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감을 흘려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성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성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 사진처럼 보입니다. 사실

태양을 광원으로 지구 사진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반 사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로 느끼는 적외선까지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파장별로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RGB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각 파장별로 얻어진 이미지는 명암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흑백 영상이고요. 이 레이어를 합치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치환한다거나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치환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이때 지표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같은 태양빛을 받지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에 잘 그을리는 사람이 있고 금세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물인지에 따라서 태양에 반응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축구장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파장대별 반사도의 차이를 보면 이 축구장이 진짜 잔디로 덮여 있는지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영상의 본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를 숫자로 기록한 공간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격 탐사 영상을 다루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그냥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이 아니라 지표의 종류와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레나델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나델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하구의 삼각주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말미에 유럽 대륙의 빙상이 사라지면서 삼각주를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도 2, 3천 년 전 주기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반복되고 침식과 퇴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색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질 토양인 곳은 약간 붉게 나타나고요. 고운 흙이 퇴적되어서 생긴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둥글둥글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나델타는 툰드라기에 속하는 영구 동토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토양의 맨 위층, 얇은 층은 녹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 땅이 녹았을 때 땅에 갈라진 틈새로 물이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겨울이 되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틈이 약간 더 벌어져 있겠죠. 그 벌어진 틈새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고 또 그렇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땅을 살짝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면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얼음색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솟아오른 땅을 경계로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비나 눈이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기후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는 융해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긴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호수 면적이 넓다는 건 땅이 그만큼 많이 녹았다는 뜻이고요. 땅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그다음에 호수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위성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구동토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꽁꽁 얼어있던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가중되어져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진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된 동물의 사체나 병원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SF 영화에나 나오는 설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2020년이죠. 레나델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쇼이 라콥스키라는 지역에서 4만 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방목을 하던 목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만 년 전에 살았던 새끼 매머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연구동토가 있는 곳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도 보입니다. 바타카이카 분화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함몰된 지형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숲이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태양빛이 직접 내리쬐게 됐겠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지반이 녹고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노출된 지층은 깊이가 100m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된 동물의 사체에 있던 병원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연구동토가 녹으면서 순록의 사체가 발견됐고 그런데 이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망했었나 봐요. 그 안에 있던 탄저균 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순록 농장에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지 또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혼란시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워지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 문제는 먼 시베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에 빙하가 스위스의 한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위성으로 즉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계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차터 우주와 대형 재난이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자원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취지에서 지구관측 위성을 가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촬영해서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1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재난 상황이 접수되면 가동할 수 있는 위성이 3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상군지 위성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과 끊길 도로를 파악하고 또 침수 지역, 화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또 지진 상황에서는 이재민이 모인 지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의 지구 관측 역사 속에서 위성 영상과 함께 지구 곳곳을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우주시대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오브라 신발도 만들고
4: 이게 봅슬레이

0: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한 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0: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2: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3: 이거 먹어.
2: 치킨. 프로틴.
4: 짠.
2: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3: 봐봐.
2: 어디 있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2: 네, 우리 청소 이모야.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6: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5: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짜잔, 여기가 바로 뷰 포인트입니다. 뷰 포인트. 이야.
1: 자꾸만 눈에 담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는 찰나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0: 우리 속칭 명이나물이고 원래 공식 명칭은 산마늘, 마운틴 가을릭.
2: 올해 어떻게 되는지.
3: 나는 좋아하는 줄기.
0: 어? 알싸하고 맛있네.
1: 산마늘이 제철을 맞은 지금. 이 시기엔 조용하던 산자락이 시끌벅적해집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저희가 수확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한 열흘 하고 끝납니다.
1: 찰나의 보물 산마늘 찾아 떠나봅니다. 덕유산의 웅장한 산세가 굽이굽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 해발 700m 산등성이에 연초록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4: 우리 가물었는데도 잘 컸어, 범리.
0: 마지막에 비가 좀 와줘가지고 딱 이때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일 바짝 해야 됩니다.
5: 아드님이 대장이세요, 여기서요?
0: 아니요, 그냥 뭐 그
4: 대장이에요.
0: 모섬. 야, 오늘 아주 최고의 그 제일 예쁘네 오늘.
1: 대장 머슴이 자랑하고픈 드넓은 산마늘 밭. 매일 봐도 늘 새롭고 짜릿한 풍경이랍니다.
0: 산에서 자라는 마늘. 우리 속칭 명이나물이고 원래 공식 명칭은 산마늘, 마운틴 가을릭. 자, 갑시다.
1: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산마늘을 먹으며 목숨을 이었다고 하여 명이나물이라고 불렀다죠.
0: 두 입 중에 한 입만 따는 거 아시죠?

0: 한 잎이 남아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영양도 먹고 꽃도 피우고 씨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 다 따버리면 죽어요. 몇년 동안 아예 안 나오거나 죽는다고. 자, 여기 제 아내가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제일 큰 처형의 조카. 제일 나이 많은 조카.
1: 매년 연례 행사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연차 내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직장 분들도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오고 싶어 하셔요.
0: 그리고 우리 저 하나뿐인 처제.
2: 반갑습니다. 1년에 한번딱 수업하니까, 그죠? 잠깐만 힘들면 되거든. 한 열흘 정도만.
3: 언 땅을 뚫고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물도 비료도 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길러내고 있답니다.
0: 얘들이 센 놈이야. 아주 강한 놈이야. 주인하고는 다르지, 이제.
3: 하지만 그만큼 짧아지는 수확의 순간, 봄볕 머금으면 금세 쑥쑥 자라는 탓에 1년에 최대 열흘 정도만 수확이 가능하다죠.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 자세가 똑같습니다.
0: 왜냐면 여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는 것보다도 한 다리가 올라가야 좀 편하거든, 이렇게.
4: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비온 날은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저 뭐야 다른 명의를 막 밟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만큼 경사가 좀 심해요. 저희들 산은.
3: 가파른 산비탈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는 고된 작업이지만 1년을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즐겁기만 하다는 가족.
1: 달다, 근데 계속 씹으니까.
4: 그지?
1: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맛이 나요.
5: 근데 이 맛은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1년을 기다렸는데 왜다 같아요? 1년 동안 참았는데.
4: 근데 이게
0: 맛이 다르지.
4: 이만큼 커야 또 이렇게 많은 향도 나요. 좀 어린 것 따면은 맛이 또안 나요.
0: 또 이거 오래되면은 너무 뭐좀 두터워지고 질겨요. 예, 뭐 모든 저 농산물 다 그렇지만 그 제철이 있으니까 제철 이때 딱 먹어야 제맛이고 아주 그 향도 강하고 맛도 좋고.
3: 잎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시기.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생잎은 오직 이 순간에만 맛볼 수 있다죠.
0: 냉장고 문좀 열어주세요. 야, 안에 많이 있죠? 지난번에 했던 거.
5: 근데 따자마자 이렇게 바로 가서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 이제, 이, 열이 좀 식고, 얘들이 열이 많아요.
5: 얘네들은 저장성이 얼마나 돼요, 저장이?
0: 뭐, 일주일? 일주일 열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5: 그때까지 다못 팔면 어떻게 돼요?
0: 그, 아니, 팔아야죠.
1: 이제 비오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4: 아니, 하우스에 있으면 비수리가 더 운치가 있잖아요.
1: 네.
4: 이런 날 부침개 부쳐야 되는데. 부침개 부칠까요?
3: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작된 부침개 파티. 비 오는 날 부침개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4: 이가 좀 익으면 이렇게 좀 올라와요.
3: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도 맛은 최고라 자부한답니다.
4: 일단 한번 맛보세요. 맛이
6: 자,
4: 어떻는지. 그냥 돼.
0: 상큼하다. 고소하고.
4: 바삭바삭해.
0: 밥 먹고 있는데.
6: 감사합니다, 우리 윤갱이.
4: 마늘 한껏 참맛도 좋고.
7: 달아, 달아.
4: 달아.
6: 달아요?
0: 달아.
7: 이 마늘 알쌈이 없어지고 달콤한 맛 있어요.
0: 단맛이 더 올라오는데 왜 그러지?
4: 익으니까
0: 요리가 아니면 그런가?
4: 그렇겠죠.
3: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 함께 나누니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7: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네, 뷰도 좋고 맛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이런 시간 가지는 이 자체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3: 자연이 내려준 선물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0: 다시 시작된 작업 시간.
1: 채취해서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아니,
3: 검토 작업이 필요해요. 상품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0: 창고에서 열을 식힌 산마늘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는데요. 찢어지거나 상한 잎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두 분 안 계시면 네. 둘이서 이거 하루 이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다음 주 또 친 뭐야 다른 언니도 오고 와서 또 해줘요. 제가 잘 못하니까.
4: 저는 손이 좀 늦어요.
3: 근데 장아찌는 요즘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때밖에 못 드시니까 이거 전 김치 그다음에 뭐 생지리 이렇게 해서 나물해서 정말 이때밖에 못 먹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드세요. 맛있게 좀 많이 드세요.
1: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3: 여기 피디님한테 그랬나? 그거는
2: 난 강고승 말입니다.
3: 그건 삭제하고 다시 할까요?
0: 이때를 기다린 건 가족뿐만이 아니랍니다.
2: 해마다 오시는 저희 다 단골 손님이세요. 여기 너무 좋아하세요.
1: 직접 사러 오세요?
5: 네. 네, 김천에서. 며느리도 주고요. 딸도 주고요.
1: 그래도 되게 이천을 잘 알고 오셨네요.
5: 여기만 노리고 있죠. 그 저기 이때쯤이다. 그 집에 가계부에 다 적어놓으니까. 그 쌈도 싸먹고요. 장아찌도 하고요.
0: 벌써 4년째 방문하고 있다는 단골 손님. 매년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픈 제철 맛이랍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 윤창효 씨에게 산은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6: 자, 배수로 가자. 굿 굿. 오. 제 반려견. 아까 보았던 그 명이나무는 반려작물, 얘는 반려견. 제 부자죠?

0: 짜잔, 여기가 바로 뷰 포인트입니다. 이거 뷰 포인트. 이야, 한번 보세요. 이야.
1: 이곳에 앉아 변치 않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11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0: 그래서 산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시골에 산이 있으니까 와봤죠. 와보니까 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우거져가지고 그랬는데 산 마늘을 한번 심어봤죠. 시험 삼아. 10월 말쯤에 와서 모종을 심었는데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말경에 궁금해서 이제 눈이 있는데 올라오 보니까 모종이 요만한 게 나와 있는 거야.

0: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뭔가 탁 흐르더라고 눈에서 눈물이.
1: IT 회사를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 돌아보니 남은 건 상처 입은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0: 우리 인간들은 말이야 그렇게 잘해줘도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우리가 상처를 입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 입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큰 것을 베풀어 주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1: 산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끝. 저녁 메뉴 역시 산마늘입니다. 쫑쫑 썬 산마늘을 가득 넣은 된장국부터 정성스레 말아낸 쌈밥과 매콤한 산마늘 김치까지. 여기에 화룡 점정은
2: 삼겹살에 산마늘. 아, 수고했습니다.
3: 맛있겠다.
1: 갓 딴 산마늘 잎에 고기 한 점. 기름진 삼겹살의 알싸한 맛이 더해져 환상의 맛 궁합 자랑한다죠.

0: 너무 맛있어요.
1: 이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산을 찾는 거겠죠.
2: 식감이 틀려요. 이거 먹으면 그리고 또 마늘 안 넣어도 향긋한 마늘 향도 나고 하니까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
1: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귀한 제철의 성찬. 이 맛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2: 된장이랑 버무니까 정말 맛있고 또 다른 색다른 맛이다.
3: 고소한 맛도 나니까.
2: 네, 너무 맛있죠.
4: 야, 1년에 딱 이때뿐이야. 이때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3: 우리 명희는 벚꽃이랑 같이 오잖아.
2: 그래요.
1: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기쁨을 잘 알고 있는 가족입니다.
5: 씨가 첫째 밀려서 7인조 맛입니다.
6: 수동으로밖에 못 해요. 사람밖에. 안 그러면 안 틀어져.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내리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
7: 알이 생겨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한번 드신 분들은 또 생각이 나서 더 오시는 거예요.
8: 맛있는 게 또 왔어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9: 언제 먹겠습니까? 공연밖에 못 먹는데.
10: 승더머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청청.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승더머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청청.
1: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이 방송됩니다.
20: 40만 동인데 30만 동에 살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40만 동 그대로 주고 사신대요.
21: 이 녀석이 새 주인을 만났네요. 저도 호감 가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손뭉치처럼 귀여운 강아지들. 알고 보니 베트남 대표 토종견인 박하견이었습니다. 라오까이가 고향이죠.
20: 와, 너무 예뻐요. 약간 개가
21: 약간 사자개 같기도 하거든요.
20: 발도 엄청 크고 나중에 크면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0: 45만 원.
1: 고산지대 순수혈통이라 박하견은 비싸답니다.
2: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짧은 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몽족개예요.
1: 몽단미견 역시 험준한 바위산에서 태어난 귀한 품종입니다.
0: 너무 이쁘다.
1: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롭고 신기한 박하시장.
2: 와, 여기는 약초시장인가 봐요. 들어오자마자 약초 냄새가 팍 올라옵니다. 와.
1: 고산지대에서 캔 약초들이라 인기가 최고입니다. 소수민족의 지혜가 담긴 천연의 보물창고죠. 하지만 제 구미를 당기는 건 바로 먹거리.
2: 이게 찹쌀인데 음식 이름도 오색찹쌀이에요. 오색찹쌀.
1: 산에서 채취한 식물로 여러 가지 색을 낸 오색찹쌀밥.
2: 와, 색깔이 너무 이뻐.
1: 바나나 잎 향까지 은근히 배어들었죠.
2: 완전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1: 새벽부터 시작된 박하시장은 오후가 되면 한적해집니다.
2: 와, 진짜. 와, 야채가 엄청 싱싱해 보이는데요?
3: 깨달아, 깨이야.
2: 죽순이요, 죽순.
1: 인상 좋은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두 분이 자매랍니다. 장날이면 직접 키운 채소를 팔러 나온대요.
2: 담담아, 망토이래.
4: 아니야.
2: 예. 아, 예. 오.
4: 나
2: 예.
5: 너무 싸게 팔면 안 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1: 몽족 사과를 두고 흥정이 시작됩니다. 한번 온 손님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2: 아유, 거의 다 팔고 지금 치우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또 팔았어요. 아, 진짜 베트남 여자들 생활력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1: 오늘 가져온 채소는 완판의 성공. 장사의 신이 따로 없습니다.
2: 이거 새우부터 팔아서 이만큼 판 거거든요. 대단하다.
1: 기분 좋게 장사를 마치고 갈 채비를 하는데요. 몸짓만한 짐도 가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 아, 집을 저만큼을 또 이고 지고 와 다니는 게 대단하다 진짜.
1: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 장터에서 만난 인연으로 몽족 아주머니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2: 와,
1: 꽤 넓더라고요.

0: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가족 안에 있었네요. 저는 이제 라오카이를 떠나 썬라에 있는 찌엔쿠아 폭포로 향합니다. 썬라는 베트남 북서부에 자리한 대표적인 산악지대입니다. 험준한 산을 개간해 논과 밭으로 일군 강인한 소수민족의 땅이죠. 저는 깊은 산골에 숨어있는 7층 폭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1: 와, 저기 이제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1층, 2층, 3층까지 보이는데 4층을 보려면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찌엔쿠아 폭포는 10m에 달하는 계단식 폭포입니다. 외지인을 반갑게 맞아주니 기분이 좋았는데요.
1: 와, 계단이 엄청 가파른데요. 와, 거의 한 9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7단 폭포 중 가장 아름다운 4층에 도착했습니다. 산맥을 타고 물줄기가 내려오며 계단식 풍경을 만들어낸 찌엔쿠아 폭포. 가장 넓고 낙차가 큰 4층은 폭포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층마다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미끄러워 위쪽으로 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1: 이 폭포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옛날에 세 자매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세 자매가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물줄기가 흘러서 폭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전설을 듣고 다시 보니까 이게 마냥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진 않고 약간 경건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세상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찌엔코아 폭포.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폭포를 배경 삼아 인생샷을 찍으려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쾌한 삼남매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으려나 본데요. 폭포를 담으려면 뗏목에 줄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멋진 포즈 잡기. 남동생이 머뭇거리는 사이 찰칵.
1: 시키는 거 막 하트 같은 거 많이 안 했잖아요. 방금 누나들한테 혼났습니다.
0: 이번엔 제 차례. 뗏목에 줄을 잡고 최대한 폭포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폭포 앞에 섰는데요. 물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서늘한 숲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1: 엄청 이쁘게 잘 찍어줬습니다.
0: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 오케이, 까만은 까만 유냐?
2: 까만 유냐?
1: 쭈뿌이 배야. 오케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0: 삼남매와 함께 즐거웠던 폭포의 추억. 사진을 볼 때마다 떠오르겠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도 마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1: 지자오. 지자오. 나왔지? 지금 항따오 마을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와, 이게 제가 지금 2시간을 넘게 걷고 있어요. 근데 와, 지금 여기에는 마을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 끝없이 이어진 산길. 짙은 안개마저 밀려들면 깊은 정적에 빠져듭니다. 돌아가야 하나 포기하려던 순간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1: 진짜요? 니당 남진아야? 이게 가지가
2: 없어.
0: 카사바는 고원지대 주민들의 구황 작물 중 하나인데요. 제가 캐보는 건 처음입니다.
1: 생각보다. 제가 고구마 캘 때처럼 혹시 막 뿌리 부러질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쑥 뽑으니까 쑥 나옵니다.
0: 뽑는 건 잘했는데 캐는 건 영 소질이 없네요.
1: 아, 이렇게. 제가 다 잘라먹어가지고 상처가 아 이게 확실히 쉽지 않네요.
3: 니가 이제 꼭게 홍아
2: 어깨에서 니마 이과
1: 너무 니가 이과
0: 예쁘게 봐주셔서 힘을 더 보탰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카사바는 소수민족들에게 고마운 비상식량입니다.
1: 와, 너네 연일해.
2: 와, 연일해. 연일해. 연일해. 연일해.
1: 와, 꽤나 난관해. 와, 이거 저희가 이만큼이나 캤는데 이거 한 15kg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와.
2: 난관. 그렇다냐?
1: 와. 우와! 우와! 그래, 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찔러, 찔러. 맥주야.
2: 좋아.
1: 야, 어, 오케이, 야.
0: 운이 좋게도 아주머니 집이 항따우 마을이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자두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고원지대라 일교차가 크고 잦은 안개가 수분을 공급해줘 맛있는 자두가 열린답니다. 카사바 밭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1: 거기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세 시간이나 걸어왔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마을 입구에 가게들이 있는데요.
2: 됐나요?
1: 아, 됐나요?
2: 저도 이제 아이씨 땅 한번 맡아요.
1: 아, 끝날라. 이게 맞는 만산노.
2: 아, 만산야주야.
1: 아, 이게 아까 우리가 캐온 카사바의 껍질을 벗겨서 이걸로 이렇게 호떡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와, 되게 신기하네.
0: 우리네 호떡과 정말 비슷하게 닮았죠? 꽁꽁 숨어있던 몽족 마을이 외부에 알려지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 점포도 생겼답니다. 카사바로 만든 호떡은 원래 몽족의 간식이었습니다.
1: 야, 오케이.
0: 반죽을 빚어서 구우면 되는데요. 아,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3: 이렇게 람촌촌
1: 완성했습니다. 오, 이게
0: 우리처럼 속재료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반죽 자체에 담백한 맛이 담겨있죠. 고소한 기름 냄새에 그냥 지나치긴 힘들 텐데요.
1: 야, 안 깨나야 되냐? 안 깨나야 돼. 그래, 이거 올라와. 야, 아니야.
4: 안돼, 안돼, 실망.
0: 반가운 단체 손님 등장.
2: 9개 주세요.
1: 9개요? 와, 친구가. 많이 드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와, 9개. 와.
2: 오빠 너무 잘생겼다.
1: 고마워요. 동생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0: 와, 한국인이 만들어 파니 신기한가 봅니다.
1: 끝나요. 안나 들람나이 와 에메 thấy thế nào? Có ngon không?
2: Ngon.
1: Ngon à? Dạ, chị ngon thì mua nữa đi. Ok, cảm ơn em ạ. Chúc vui vẻ nha. Dạ, cảm ơn. Wow, chị ơi. Dạ.
0: 이런 걸 호떡집에 불났다고 하나요?
1: 네, 잠깐만, 잠깐만.
0: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가게들이 올린 수익은 주민들이 똑같이 나눈답니다.
1: 진짜요? 내 거야? 내 거야? 진짜요? 한일랑이들 나와. 썰라. 오, 여기 썰라성에서 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와, 니 막 이야. 남서 비트 그 좋나?
2: 제 막. 제 틱톡.
1: 틱톡.
2: 라이비.
0: 아주머니를 따라 진짜 마을로 들어갑니다.
1: 와.
2: 네, 방.
1: 와, 대박.
2: 네.
1: 와.
0: 해발 1200m,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에 마을이 자리해 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몽족 전통의 집들.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세상에 알려지며 방문객이 많아졌습니다.
1: 랑나이롯 라데바.
2: 아, 네.
1: 야, 야, MM승 일라 데크 야치 야치 내야된 탐관.
2: 와.
1: 야, 야. 이마 지에 신송어 다여 데일로.
2: 아, 봐. 지에 생송어 떠 라이로나.
1: 오.
2: 아, 온까지 깔아지 생생화까지 코나이가.
0: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돼 있어 모든 걸 마을에서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오셨답니다. 물이 끓는 사이 닭을 잡으러 가셨습니다.
1: 아, 닭 무리가 있네. 아.

0: 아, 이게 우리가 와 소리가
1: 오 꼬파일란만 따요 니니니 이래라
2: 와 이 녀석에겐 좀 미안한데요. 손님 대접을 위해 귀한 닭을 잡으셨습니다. 몽종 마을에서 오골계를 잡아 요리를 해주는 건 최상의 환대를 뜻합니다. 닭 내장은 따로 손질해 볶아주는데요. 산에서 나는 채소를 곁들이면 근사한 별미가 됩니다. 부부의 정성 가득한 산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0: 요리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3: 와, 라우금 네 라우페네 드리아. 네 라우사우다우.
2: 손님 대접에 전통주가 빠지지 않죠.
1: 게임 뭐 파이브 라.
4: 오케이 심마 야 심마 야.
0: 이어페.
4: 와 이거 옥수수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 좀 더 부드럽고 좀 단맛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잘 익은 오골계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십니다.
0: 와 닭다리가 와.
3: 아니냐?
4: 그냥 뭐야? 야, 야, 몰라, 몰라.
5: 내가 다정잘 먹어.
4: 야, 헨지, 헨지, 야. 너 대육이요.
5: 나는 뭐라.
2: 전쟁을 피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몽족은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고립돼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6: 我大家看见的，就问孟北呢？哦，也好。问。听话，听话。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问。听好，听好。就同。哦，也好。
2: 몽족 부부의 따뜻한 환대를 가슴에 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전망 좋은 숙소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워낙 안개가 심해 찾는 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6: 아나이 다야 꼭 발라까야 탁마이 홈스테이 이런 거 아 맨날 체크인이야 야 홈나이 홈나이 꼬마이 홈엔
2: 지금은 안개가 좀 꼈는데 내일 아침이면 폭포 구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6: 네? 와, 혼나요. 와!
2: 와! 와, 지금 숙소에 왔는데, 와! 지금 이게 통유리로 이렇게, 와, 풍경을 싹 감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온통 안개로 뒤덮인 산장. 하지만 해가 저물고, 밤이 지나면 아주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물론 하늘이 도와줘야 가능하죠. 기다리던 새벽이 밝았습니다.

0: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밑에 골짜기 사이로 지금 어렴풋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1: 파도처럼 출렁이는 구름바다. 물결처럼 떨어지는 구름 폭포.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대자연이 빚어낸 장엄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이 선물한 아름다운 구름 낙원. 제겐 작은 위로 큰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0: 높은 산과 험준한 길, 찾아가기 참 힘든 곳이 베트남 북부의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고향 같은 정겨움이 살아있죠.
1: 야, 마을이 완전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시골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처음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이방인을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2: 안녕. 이리 와봐. 야.
0: 이곳은 살라에 자리한 몽족 마을인데요. 마침 주민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대나무 종이에 꽃을 올려 만든 작품인데요. 대나무로 어떻게 종이를 만들까요? 대나무 베러 가는데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풀과 나무로 가득한 산. 낫으로 풀을 베 길을 만듭니다. 그러다 대나무를 발견하면 채취하는데요.
2: 오케이.
0: 새로 올라온 대나무만 골라 두 마디 정도 잘라갑니다. 종이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마을에선 대대로 이어온 전통 문화. 그래서 저도 몽족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어울리나요?

0: sẽ ăn cái ngọn này.
1: Ừ, cái này ăn luôn hả?
0: Đúng rồi, trồng cái rau này là để ăn. Nhưng mà khi mà nó nở hoa như này rồi thì mình sẽ không ăn được nữa.
1: Cái này mình ăn tươi được không?
0: Ăn tươi được.
1: Ăn tươi được à? Ăn, ừ. Ăn được không?
0: Ăn luôn.
1: À,
0: có vị
1: không, không ngon. Đi lát nữa thì mình làm chung được không?
0: Cũng được.
1: 이분도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같이 그림 그릴 때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2: 여성분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작품을 생각하며 필요한 만큼 원하는 길이에 맞췄다는 게 중요한데요. 전 그냥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 아저씨는 대나무 껍질을 벗기고 쪼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는 대나무를 삶을 차례. 나무를 태운 재를 위에 뿌려주고 바나나 잎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8시간 정도 끓여야 대나무가 제대로 삶아집니다.
1: 하이하이.
2: 종이를 만드는 다음 단계는 삶은 대나무 두드리기. 남편분이 술을 자주 드시나 봐요.
1: 빨래하듯이 이 대나무 섬유를 빨아주라고 하는데요.
2: 이제 물을 적신 틀에 꽃을 올립니다.
0: 아,
1: 오케이 오케이.
3: 아, 오케이 오케이.
0: Và khi để hoa thì anh phải để cái mặt hoa này úp xuống.
2: 제가 구상한 작품을 꽃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1: 그냥 꺼내 봐. 이봐요, 해요. 오케이, 안 비줘.
2: 꽃으로 형태를 완성한 다음 대나무 종이물을 준비합니다.
3: 물 하이 바조.
1: 오케이. 아. 쓸 거야.
0: 쭉쭉
1: 쓸 거야.
0: 하이 바조.
3: 꼭
1: 아, 예, 오케이. 아, 이렇게 꽃을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구나.
2: 두껍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면 완성.
1: 오, 좀 립냐?
0: 찔러고 앵비 ngược. 찔리고 앵비.
1: 아, 아, 제가 엘리를 반대로 했는데. 아, 그렇네.
2: 종이 그림은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말려 줍니다. 제겐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이분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0: Thật ra là ở đây bọn em muốn giữ gìn cái bản sắc văn hóa này để mình gìn giữ và cái này là mình sẽ truyền lại cho con cháu sau này. Sẽ dạy cho các con các cháu của mình biết. Đấy, mình sẽ lưu truyền từ thế hệ trước xong thế hệ sau nó lại bắt đầu gìn giữ.
1: 되게 아름다운 되게 말이네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2: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몽족의 전통 대나무 종이 그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종이 그림을 떼어내는데요.
1: 와, 이렇게 보니까 와 색깔이 완전 진한 게. 와, 내봐. 확실히 전문가가 만든 게 훨씬 예쁘네요. 제가 딱
2: 서툴지만 저의 첫 작품입니다.
1: 야, 지금 까만.
3: 까만입니다. 5점.
1: 야, 5점.
3: 5점.
1: 5점.
3: 5점.
1: 바이바이. 바이바이.
2: 베트남 산골 오지마을.

0: 그곳에서 찾은 건 소중한 인연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1: 그 가족 잔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초대받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2: 어, 저기 지금 코코 보이는데요? 우와!
3: 꿈을 빌 수가 없다!
2: 아, 이거
4: 선배님! 누가 가야 나한테 공부와?
2: 2, 5, 3, 4!
4: 4, 5!
5: 승다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7리터 대용량 저압 압력솥 충청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다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다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16: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0: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아슬아슬한 하루.
1: 벌써 아침이야?
2: 자, 날씨 좋다.
1: 자.
2: 어? 뭐지? 미아야, 금방 내려갈게. 삐요삐요.
0: 내려온다. 출발할까?
2: 아니.
0: 어? 에?
2: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1: 혼자 가겠다고? 왜?
2: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1: 걔.
2: 아치! 어?
3: 갑자기 왜 이래?
2: 뭐가?
1: 모르나 보네.
2: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재채기 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1: 뭐라고?
2: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마.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0: 어?
1: 어. 쟤 왜 저러지?
0: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1: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3: 내가 뭘! 그러는 난!
1: 넌 선배라고 안 해?
0: 선배...
4: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5: 다녀오겠습니다.
6: 그래, 조심하고.
2: 윤호야!
5: 어?
2: 안녕하세요.
6: 안녕.
2: 부근이도 안녕.
6: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2: 네. 그런데
5: 어?
2: 아까 저 창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5: 뭐?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2: 보근이도 봤는데 맞지?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7: 세나야!
2: 어?

0: 안녕. 안녕. 미아, 너도 이 동네 살았어?
1: 응. 안녕.
0: 안녕하세요.
1: 그런데 너희들 응? 학교 안 가니?
2: 가야죠. 가자. 응?
1: 그만 들어가자.
3: 올 때가 됐는데.
0: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4: 없어.
0: 그래도 고마워.
3: 응. 저기 있다.
0: 어? 마법의 기운이. 어?
2: 뭐, 뭐라고?
0: 아, 아니야. 가자.
5: 범수야, 받아! 오!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0: 싫은데.
5: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0: 날려주지.

0: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1: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죠?
2: 네!
1: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3: 네?
1: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3: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1: 잘 그렸어요. 다음은... 아, 미아야, 이번엔 네 어? 그림도 소개해 줄래?
4: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1: 어,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4: 아, 그게...
5: 별나게 생긴 친구네.
1: 멋진 그림이에요.
5: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야옹.
4: 삐요삐요.
5: 어,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0: 어? 기아나, 그...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5: 아하, 화장실에요.
1: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5: 네.
3: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4: 좋아.
3: 어?
6: 방금 뭐였지?
3: 뭐가...
6: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 너도 봤지?
3: 뭘?
6: 포근이 너도 짖었잖아.

0: 지구 영웅 헌개맨
1: 기념해 무 헌녀해 모두 모두 떠나봐요.

오늘은 우주정거장으로 갈 거야. 넓은 우주! 거기선 모든 행성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로봇 팔처럼 둥둥 떠있는 걸 집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모험 떠나는 우주비행사거든! 나랑 같이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우리 같이 행성을 지키러 가자!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내가 보여줄게. 봤지? 철컥! 너희 로봇팔도 보여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모험을 떠나자! 우주로!

0: 안녕? 안녕, 데이지? 안녕, 피씨? 안녕, 오지? 행성 지키는 우주비행사 놀이 중이야. 같이 할래?
1: 좋아. 행성들도 구경하고.
0: 응, 맞아.
1: 또 거꾸로 자는 거야.
0: 그러자.
1: 또 우주에서 화장실도 가보고.
0: 좋아. 그러려면 우주 정거장에 가야 해. 바로 우리 우주선을 타고 말이야.
1: 난 우주비행사 오지야.
2: 그럼 난 행성이야.
0: 오, 어느 행성?
2: 두고 봐. 곧 알게 될 테니까.
0: 좋아. 그럼 우주정거장으로 가보자.
1: 우리 보트집에서 하면 안 돼. 거기 우주정거장이랑 우주화장실도 있거든.
0: 잘 됐다. 우주비행사들 모두 이륙 준비.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여기가 우주정거장 본부야.
1: 그럼 우린 지금 우주에 있는 거네. 내가 문 열어줄게. 왕. 잉. 먼저 들어갈래.
0: 잉. 우주정거장 중력 작동. 삑. 와. 행성들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뚜루루. 뚜. 아! 저기 금성이야. 이상 없고.
1: 오, 맞아. 화성아, 안녕.
0: 허! 저기 태양도 있어.
1: 오, 그리고 저건 토성이야. 안녕. 오!
0: 임무가 생겼어. 행성 하나가 도와달래. 근데 어느 행성이지? 우주비행사들 손상안경을 써봐. 어느 행성이 도움이 필요하니? 저기야! 토성에 문제가 생겼어.

0: 없으면 토성이 태양에 가서 부딪힐 거야. 그럼 부서질 텐데.
1: 그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고리를 찾아줘. 우와!
0: 우리가 구해줄게. 고리도 찾아주고. 그치, 우주 비행사들?
2: 맞아. 우주 로봇팔?
0: 있고.
2: 우주 밧줄? 그리고 우주 간식 있어.
0: 자, 우주선으로!

오지 우주 비행사, 로봇 팔로 토성의 고리를 잡을 수 있겠나? 될 거야. 그렇지. 조금만 더 가까이. 안녕. 어? 잘 가. 아이 참. 이거 작동하긴 하는 거야? 어? 이런. 되는구나. 도성고리를 찾아와야 해. 우주선 정지. 네가 둥둥 떠가서 잡아야 해. 알았어. 우와, 안 돼. 나 둥둥 떠내려고. 받아. 여기 우주 마출이야. 잡았어. 으아. 이제 됐어. 태양은 매일 필요해. 투성이 빙빙 도는 걸 막아야 해. 근데 어떻게? 고리를 다시 찾아주면 돼. 경보음이야. 근데 왜 울리지? 저거 우주 화장실 경보음 아니야? 운석이야.

0: 도막이 더 필요해. 오지, 우주방패 작동!
1: 난 우주방패가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방패... 방패... 찾았다! 우와, 된다!
0: 우리가 다 막았어! 근데 토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워졌어! 이제 따라잡긴 틀렸어! 그렇지 않아! 우린 우주비행사야! 방법은 항상 찾으면 된다고! 아, 알겠다!
1: 해냈어!
0: 행성들을 지켰어!

0: 그럼 또 만나. 얘들아 잘 자.
1: 딜런, 왜 오지? 나 우주 화장실 가는 걸 깜빡했어.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5: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찌패드.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 빌더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8: 그래, 좋아, 아빈!

0: 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돼.
6: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3: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0: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1: 아이고 목이야.
2: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집, 접! 어서 출발하라고!
3: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4: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3: 다행이네요.
4: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3: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4: 그래, 너희만 믿을게.
3: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5: 알았어, 아민.
6: 알았어.
3: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7: 리, 불도저히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6: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4: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붓이 나설 차례야. 기가붓 출동!
3: 알았어, 아민!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6: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4: 이거라 파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1: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2: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끝!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얘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안돼!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기랑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0: 그래?
4: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5: 나비트 먹자.
3: 홍지레빗 키즈캠핑.
0: 와, 재밌었다.
3: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검은 연기 속의 에어쇼.
1: 이건 설마.
2: 우와, 무슨 일이야?
1: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2: 믹스에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3: 그럼 잠은 언제 자?
4: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2: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3: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4: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2: 에이,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5: 아이, 빌리.
3: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2: 뭐라고?
1: 용사님들.
3: 그만해.
6: 오늘은 타요와 도리가 공항에 놀러 왔어요.
7: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1: 역시 도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7: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1: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7: 신난다. 슝 슝.
1: 어?
7: 와, 대단하다.
8: 타요, 오랜만이네.
1: 타고.
8: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1: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9: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8: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1: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해낼 거예요.
10: 다음은 교감 역이야. 내가 신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7: 문제 없어.
10: 윙, 잘할 수 있지?
7: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10: 좋았어. 그럼 간다.
7: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10: 야호!
7: 신났다!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10: 그럼, 하나, 둘!
7: 미안, 어. 나 못하겠어!
10: 윙,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7: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11: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어?
7: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윙.
6: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7: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1: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12: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2: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1: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8: 다들 기대가 크네.
13: 윙!
12: 어?
13: 윙!
10: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무슨 일이야?
11: 더그, 큰일 났어.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2: 뭐라고?
1: 윙이
2: 사라졌다고?
7: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1: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7: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14: 잠깐! 닉스님, 웬 파리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2: 뭐?

0: 저랑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2: 어떻게 된 거지?
1: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2: 누구야?
1: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2: 그렇지만
1: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마.
3: 멋지다.
4: 이 얘기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5: 용감해.
6: 꼬마 버스 타이어.
2: 아, 저기 윈이다!
6: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5: 너 윈 조심해.
6: 빌리.
7: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8: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7: 타오르는 화염이야!
8: 명의 파도를!
7: 소멸의 불길을!
8: 거기서!
7: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엑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8: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9: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7: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8: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9: 안 보여. 어디야?
10: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수 없어.
8: 녀석이!
7: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8: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7: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어?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11: 따라가지 말고
10: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9: 잡을 수 있고 말고!
10: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8: 도와!
10: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7: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10: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7: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10: 못할 줄 알고.
7: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윙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5: 뭐? 대체 어쩌려고?
7: 나한테 생각이 있어.
11: 빌리, 너만 믿을게.
7: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10: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7: 레인저들을 불러줘!
11: 알았어!
10: 감히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7: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1: 빌리, 우리 왔어.
1: 윙,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11: 다시 돌아와서
10: 너만의
9: 쇼를 보여줘.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2: 윙! 어?
6: 돌아왔구나!
13: 얼마나 걱정했다고.
14: 윙!
6: 어?
14: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13: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6: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13: 잘 됐다.
6: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13: 우주선이라고?
11: 어? 아, 빌리!
1: 설마.
13: 빌리!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7: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8: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9: 의자가 둥글둥글해.
10: 이거 신기한데?
11: 뭐지? 여기 앉으면.
12: 신기하다.
13: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는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고양이가 좋다? 강아지가 좋다? 하나, 둘, 셋!
1: 강아지!
0: 우와! 올렸어, 됐어!
2: 우와!
3: 오! 강아지다! 자세가 엄청 늠름해 보여!
0: 우와! 근데 어떤 강아지길래 이렇게 동상도 있는 거지?
4: 아, 아주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강아지거든. 옛날 옛날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5: 그래 그래, 장을 다 봤으니 얼른 집에 가야겠다. 아니 이건 강아지잖아. 아니 버려진 강아지인가?
6: 아파. 콕콕 아파.
5: 아이 어디가 아픈가? 아이 저런. 아이 온몸이 다 가시투성이잖아. 안 되겠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자자자 조금 일어나 보고. 으이치 옳지 옳지 옳지.
6: 아파.
5: 자자자자자자. 으이치. 아이고 많이들 찔렸다. 아유 어쩌니. 아유.
3: 아이 그렇다고 이렇게 덜컥 데려오면 어떡하니?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5: 아이 어머니, 아 일단 살리고 봐야죠.
6: 아프다.
5: 이 가시부터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4: 여기서 잠깐. 가시를 모두 찾아 뽑아야 강아지가 살 수 있다.
5: 으아! 몸에 박힌 가시!
3: 우리가 찾아주자!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세워보자.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어? 모두 여덟 개야!
4: 그럼 여덟 개만 뽑으면?
3: 잠깐! 머리 쪽에 하나 더 있어!
8: 아, 그럼 모두 아홉 개?
4: 오호! 그렇다면 모두 아홉 개를 뽑으면 돼!
5: 자, 마지막 아홉 개째! 아, 와! 다 뽑았다! 많이 아팠지? 자.
4: 김개인은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나눠주며 정성껏 강아지를 돌봤어.
5: 아이, 이제 네가 기운이 나는구나.
6: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3: 아이고, 깨났구나. 깨났으면 으쌰. 어서 나가라. 나가.
5: 아유, 어머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우리 형편에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강아지 줄 밥도 없는데.
5: 아, 저 먹을 거 덜 먹고 얘 나눠줄게요. 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3: 뭐? 아유, 안 된다니까 그래. 아유, 어쭈? 아이고, 시원해. 아유, 난 몰라. 에이, 괜히 네가 알아서 잘 키워.
5: 정말요, 어머니? 잘 됐다. 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지? 그래, 산에서 만났으니까 산돌이.

0: 산돌이 어떠냐? 산돌아.
1: 아유, 난 됐다니까, 그래.
0: 좋아하실 거라니까요. 자, 산돌아. 자, 이렇게 하면. 오. 자, 다음은 이렇게 하면. 역시 우리 산돌이 똑똑해, 똑똑해.
1: 아유, 생강자루를 어디다 뒀지? 아, 생강?

0: 아이고, 아이 산돌이가 할미 생강 찾아준 거예요? 아유, 산돌이 똑똑하네.
1: 똑똑해, 똑똑해.
0: 아유, 잘한다. 고마워요.
1: 키우길 잘했죠?
0: 그러네, 안마도 잘하고.
1: 자, 이 공을 반으로 나눠서. 자, 이건 산돌이 거.
2: 김개인은 산돌이와 공 한쪽도 나눠 먹고.
0: 개인아! 아유, 얘가 자다 말고 어디 간 거야? 개인아! 아유, 깜짝이야.
2: 아유. 잠도 같이 자고.
0: 산돌이가 그렇게 좋으냐?
1: 산돌아!
2: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
3: 개인아!
1: 자네 왔는가?
3: 아유, 네 나이가 몇인데 강아지 좀 그만 달고 다녀라.
1: 아니 왜? 우리 산돌이랑 다니면 재미도 있고 안심심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치?
0: 맞아.
3: 아유, 이 산돌이가 응감 마렵나 보다.
1: 아니, 응감 마려울 때는 이거고, 지금은 이랬으니까 배고프다는 뜻일세. 자, 산돌이 앉아. 산돌이 손. 옳지, 옳지. 자, 여기 마른 오징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0: 신나, 신나.
3: 아유,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아 참, 다음 달 내 생일인데 개인이 자네도 우리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와.
1: 아이, 당연하지. 좋아, 좋아. 이거 많이 먹어라. 아유, 우리 산돌이.
2: 그리고 다음 달 친구의 생일이 되었지.
1: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아유, 거긴 건너 마을이라 산도 지나야 하는데 어딜 따라 나서.
1: 그래, 산돌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0: 그래, 산돌아. 할미랑 있자. 왜, 왜? 아이고, 뭐가 있고, 뭐야.
1: 아유, 참. 진짜.
0: 조심히 갔다 와라.
1: 예.
0: 응, 그래, 그래.
1: 아이,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3: 아이, 그래서 산돌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1: 아이, 산돌이도 자네 생일 축하해주고 싶었나 보지.
3: 뭐? 아이, 산돌아, 고맙다. 그래. 자, 내가 아주 오래전에 담근 과일주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마셔보세.
1: 아, 이 귀한 거를. 정말 축하하네.
3: 아유, 고마워.
1: 아우, 맛있다.
2: 친구 생일이라 오랜만에 술에 취한 김개인은
0: 이제 해진다. 빨리 가야 한다.
1: 아유, 친구 생일이라서 좋고. 아유, 바람 솔솔 부니 잠이 오는구나. 아,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0: 안 된다. 이제 해진다. 일어나.

0: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날아와 숲에 불이 붙었어.
1: 불? 아저씨 불났다. 일어나라.
0: 산돌이는 물을 찾기 시작했어. 산돌이는 강에서 뒹굴면서 몸에 불을 묻혔지. 산돌이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뒹굴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
1: 물이 더 필요해.
0: 산돌이는 강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을 끄려고 했어.

0: 아저씨에게 불이 닿지 않게 아저씨 옷도 적시고 아저씨 근처로 불길이 오지 않게 주위를 계속 불로 적셨지. 그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밤이 될 때까지 불을 끄던 산돌이는
1: 거의 다 껐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힘이 없어. 어떡하지? 아저씨 깨나기 전에 불이 꺼져야 할 텐데. 아저씨.

0: 세상은 힘들고 배고프고 아픈 곳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를 만나 새 생명을 얻고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고
1: 고마워요.
2: 키우게 잘했죠?
1: 그러네.
2: 자, 이건 산돌이
0: 기쁨도 거. 느껴보고
2: 이건 내 거.
0: 즐거움도 느껴보고
1: 그래,
0: 정말
1: 그래.
0: 행복했어요.
1: 그래.
0: 잘 돌봐준 아저씨 고마워요. 부디 무사하세요.

아우 추워. 아우 아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이 설마 해가 뜨는 건가? 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아이 산돌아 산돌아 산돌이 어디 갔어? 산돌아 아이 우리 산돌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0: 살아. 아유, 아유, 아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산돌아, 아유, 산돌아 일어나봐.
1: 산돌아.
2: 김개인은 산돌이를 위해 묘를 지어줬지.
0: 자기를 희생해 사람을 구하다니. 강아지인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1: 우리 산돌이. 산돌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많이 쉬자. 산돌아,
2: 김개인은 산돌이의 묘에 나무 지팡이를 하나 꽂아주었는데, 1년 뒤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더니
3: 어머니 다 왔습니다.
2: 나무 한 그루가 네, 자랐어.
3: 어? 아니
0: 지팡이가 느티 나무가 됐구나.
3: 어머니 아무래도 우리 산돌이가 나무로 다시 태어났나 봐요.
0: 그런가 보구나.
3: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우리 이 나무를 강아지 오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강아지 나무 오수라고 불러요.
0: 그러자꾸나 강아지 나무 오수.
2: 지금도 천년이 된 느티나무 옆에 의로운 강아지를 기념하는 비석이 남아있지. 훗날 강아지를 위해 동상도 세우고 마을 이름도 오수마을로 바꾸었다고 해. 친구들도 반려동물과 잘 지내. 오늘 이야기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최후의 생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사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에게도 선택을 맡겨도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정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충돌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한쪽만 살릴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첫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대 나의 희생. 두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대 임산부 한 명의 희생. 세 번째, 아이 한 명의 희생대 노인 세 명의 희생. 네 번째, 장애인 한 명의 희생대 비장애인 한 명의 희생. 다섯 번째, 저소득자 한 명의 희생대 고소득자 한 명의 희생.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 어떻게? 근데 일단 나는
2: 진짜 무서워요.
1: 그러니까.
3: 근데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요.
2: 맞아.
4: 저러다가 튀는 건가?
5: 뭐였지?
6: 나 먼저 말해도 될까?
5: 말해.
6: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5: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6: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2: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3: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잖아.
2: 그 사람도
3: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5: 아니지.
3: 우리는
5: 어떤
3: 시간이
5: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어.
3: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5: 그 사람도 시간이 많지.
3: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6: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5: 말해?
6: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5: 그렇지.
3: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2: 직업을 아니지. 중요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5: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서.
6: 근데
5: 그 두 명이
6: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3: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면 이렇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5: 이거 진짜 어렵다.
3: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둘은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5: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2: 나도 민준이 말 동의.
3: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7: 만약에 못 태어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5: 그러니까.
6: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3: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6: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7: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6: 난 좀 그런 것 같아.
7: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진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5: 너무 불쌍하고.
7: 그러니까 너무.
4: 배에 있는데 자는. 어.
7: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4: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점점 어려워져.
5: 그러니까.
4: 이제
5: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6: 아니, 근데 이게 제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4: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5: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6: 아니, 근데 솔직히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5: 그러니까.
2: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7: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5: 그치.
4: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6: 맞죠.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7: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4: 다 진짜. 들어보고
5: 그다음에 진짜. 순서대로 해.
8: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2: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4: 완전 죽는 거잖아.
8: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5: 오히려
8: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네.
7: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6: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5: 이번에 4번 상상.
4: 몇 개 정해야 돼.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5: 응? 그건 아니지.
4: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지.
8: 그냥 가난할 뿐이야.
2: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4: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2: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맞아.
4: 약간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5: 난 당연히.
6: 지나가는 머스크.
5: 난 당연히.
2: 지나가는 머스크.
5: 아니, 지나가는 사람.
6: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2: 뭐랄까.
6: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4: 그렇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는 계속.
6: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2: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7: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0: 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1: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0: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2: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1: 다 논란이야.
2: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것 같아. 사고 나면은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1: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2: 일단 대처는 할수 있잖아.
0: 그래, 우리도 대처는 할수 있지 않나?
3: 맞아.
2: 반응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 우리가 빨라. 왜?
0: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수 있잖아,
3: 맞아.
0: AI.
3: 제.
2: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지.
4: 만약에 삐리비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3: 그치?
0: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1: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맞아.
2: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살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것 같아.
0: 그둘다살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2: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가지고.
1: 그럼 내가 죽어.
2: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3: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거 멈추게 하는.
5: 후! 후, 나살수 있나?
2: 일론 머스크.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난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1: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휘선이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재영이 형.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6: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너무 커져 하면
2: 플러스
3: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말랑무지

0: 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 모찌팩 메이커.
1: 여긴 어디?
2: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3: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4: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5: 지금 시작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6: 파세.
7: 오케이.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Hello. Nice to see you again.
8: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2: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3: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7: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8: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7: With that said,
8: 근데 거기다 더해서
7: we are still at very low dip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9: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7: Yeah. Feel ready for it?
8: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7: Yeah. Okay, fantastic.
6: 알론제 턱 왼발
3: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8: 휴. 할 때
7: try and enjoy it.
8: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7: if you can
10: 준비 U자 유지하시고 상상해줘야 돼. 어떻게 무릎
3: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2: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10: 어떻게?
3: 빌리 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에너지. 뽐내니까 기분 최고!
2: 우리 어때요, 선생님?
3: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7: Good.
8: 왔어요.
7: Okay.
3: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저 좀 나아졌나요?
6: 1, 2, 3, 4, 5, 6, 7, Good. 8, and 1, 2, 3, 6, 7, 8, and 1.
2: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7: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 1, 2, and 1, 2, 3, 4, and 5, 6.
3: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2: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11: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3: 싸늘하다.
2: 내가 왜 중요한데요?
3: 우리 송주영.
12: 응.
3: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13: And say you're a total idiot.
14: 완전 바보예요.
13: With
15: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3: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13: Yeah?
15: 기분 나쁘네 굉장히.
13: Okay, good. Do it to me.
3: 저 연기 좀 하죠.
15: 왕 뭐?
3: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13: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
8: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13: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8: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13: and cross your arms.
8: 팔을 이렇게 활짝
13: like,
8: 끼고
13: be proud.
8: 자랑스러워하면서
13: Here we go, go on then.
8: 해볼게요.
3: 해볼게요.

0: 있어요?
1: 왕립 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2: 왕 뭐?
1: 왕립 발레학교.
3: 왕립 발레학교.
4: 어때요? 좀 하죠?
5: 우리 재능 있나 봐.
6: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 되니.
5: 뭐라고요?
6: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5: 네가 왜 중요한데요?
6: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7: 이건 뭐냐?
5: 편지요.
8: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9: 빠르고 힘이 세.
5: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0: 누가되지 않게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1: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2: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1: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13: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5: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14: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음악 따라
1: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이직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2: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3: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4: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5: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6: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우리 즐겁게 재밌게 하자.
7: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8: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9: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10: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1: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2: 화이팅 하자.
13: 화이팅!
14: 화이팅!
15: 화이팅! 화이팅!

0: 춤을 춰봐 예!
1: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3: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2: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성냥 사세요.
2: 내 성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
3: 저 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4: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3: 그럼 뭘 팔아야 돼?
4: 겨울엔 손난로지.
3: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4: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3: 아, 내 귤은 왜?
4: 이 누나를 믿어봐. 짜잔! 오늘의 준비물은 쌀, 팥, 커피 찌꺼기, 비닐봉지, 수면 양말, 주방장갑.
3: 누나, 손난로 만든다면서 요리하게?
4: 그리고 길같이
3: 내귤!
4: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5: 맛있다.
4: 자, 다음은

0: 커피 찌꺼기. 아, 내 커피 찌꺼기.
1: 아, 나는 커피 못 먹지 참.
0: 엄마 거 가져왔어.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0: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0: 좋아, 좋아. 조심조심 꺼내줘.
2: 응? 엄청 따뜻하다.
0: 짜잔! 따끈따끈한 친환경 손난로 완성!
2: 예! 오, 따뜻해. 성냥팔이 소년도 따뜻해지면 좋겠다.
3: 호빠미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0: 내 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2: 어?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0: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0: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진한 향이야. 속이 안 좋아.
2: 귤향으로 정화시켜.
0: 다시 양말 향으로.
2: 아, 어지러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고속은 사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놀라이 목욕놀이 거품으로 보글보글 양치질 거품으로 보글보글 목욕해 샤워기로 샤르르
1: 튜브 타고 빙그르르 목욕은 언니랑 하자. 놀라이 목욕놀이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친구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1: 이것이 바로 블루시티의 전기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격한다면 그레이트 코일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아, 배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3: 뭐지?

0: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1: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2: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3: 지금부터 푹 쉬어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해주겠다.
4: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 봬도 튼튼하다고.
0: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5: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0: 아, 네, 갑니다.

0: 다행이군.
1: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2: 맥스, 괜찮아?
0: 미안하다, 맥스.
1: 쌤이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0: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1: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3: 아이, 근데 싸우지 좀 마.
4: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
5: 맥스!
6: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4: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3: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7: 루시...
0: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8: 대원들, 현재 블랙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강력한 전기장치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해머를 쓰러뜨리도록.
9: 네, 사령관님.
1: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10: 어서 나와라, 이리지 공개! 미니 특공대 드디어 나타나셨군.
11: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0: 똥꽁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10: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다.
0: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2: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간 맥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10: 어떠냐? 카노노님께서 주신 세상 최 위력에!

0: 식사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
3: 움직이면 안 된다, 메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4: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 우린...
5: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2: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6: 맥스 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7: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4: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7: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4: 큰일이야, 맥스 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8: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노님의 끝이다!